0: 초대해줘서 민원이면 민원, 예산이면 예산, 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제가 활동을 다 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사선에 이렇게 선택해 주신 우리 주민들의 뜻에 부합해서 4년 동안 한번 이 몸을 한번 불태워서 우리 남북권의 침체된 분위기를 한번 살려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4년 동안도 더 열심히 저희 평화동과 서학동을 위해서 예산을 팍팍 끌어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0: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큰 현안 사업들이 한 다섯 가지가 있어서
1: 맞아요.
0: 그 현안 사업들을 시장도 이번에 바뀌었고 그렇지만 그 계획이 전혀 흐트러짐 없이 진행되는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2: 네, 네. 알겠습니다.
1: 지난 12대 전주시의회에서는 후반기 부의장을 지내셨잖아요.
0: 네.
1: 이제 사선의 의원이 되셨으니 스스로 지는 무게감도 남다를 것 같아요. 또 최 의원님의 말의 화려함보다 결과의 확실함이라고 표현했던데 이게 본인의 의정의 철학인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너스레를 떨지도 모르고 성격이 제가 아시는 바와 같이 최씨에다가 곱슬머리에다가 옥니에다가 그렇습니다.
1: 아.
0: 제가 한번 이것을 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면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시장하고 단판 지어서 예산을 예산면 예산 민원이면 민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 그러면은 앞으로 4년 동안 저희 평화동이 달라질 거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확실하게.
0: 예, 확실하게. 우리 주민들이.
1: 네.
0: 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학산 치유의 수업은 제가 어렸을 때 학산에서 나무, 땔나무를 해로 네, 네. 보강제까지 다닌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즘의 트렌드가 건강, 힐링이지
1: 네,
0: 않습니까?
1: 네, 네.
0: 그래서 이 부분을 하려고 정말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예컨대 산림청 전체 사업이 51헥타인데 일정이 1헥타가 1층 3,000평 아니겠습니까? 근데 39헥타가 산림청 땅입니다.
1: 어.
0: 그래서 산림청장을 직접 우리 김윤덕 의원이 불러주셔가지고 시에서 국장 과장 면담을 보냈더니 안 만나줘요. 그런데 김윤덕 장관 그때는 국회의원이었죠.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내일이라도 한번 산림청장을 부르겠다 해서 장기 임대로 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 지을 수가
1: 어느 쪽에
0: 있었습니다. 흑석골에서 스타트가 되어서요. 지금 사유지가 제일 먼저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유지를 도로가 좁아요. 아울퍼스 종점 있는 데까지는 도로가 넓은데 그 위에서부터는 차 한 대 교행하기가 힘들어서 그쪽 밭을 다 사유지를 다 샀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57면이나 되는 주차장을 금년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지금 6월달에 원래는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제 조달에 입찰을 전주시에서도 하지만 조달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절차가 조금 늦어져서 그렇지 7월달이면 분명히 착공이 들어갑니다.
1: 아, 그럼 제가 머리로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요. 그 흑석골이라 하면은 저기 복지관 쪽 그쪽 위로
0: 복지관에서 양쪽이 있습니다.
1: 네.
0: 매봉제와 보강제가 있어요.
1: 네.
0: 보강제 쪽으로 지수비 만들어지는 겁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 볼게요.
0: 네.
3: 선거 때 민주당 후보들이 여럿이 나왔는데 후보 기호가 일 다였잖아요.
0: 예.
3: 공부물에도 우리 동네를 위해 끝까지 일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했대요.
0: 네.
3: 슬로건을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배경이나 담긴 포부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 기호 관련해서 정말 며칠 지났지만 열흘이 넘었네요. 기호가 답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주시에 12개 선거구가 있는데 11개 1개 선거구는 무투표였고요. 시의원은 유일하게. 그리고 11개 선거구가 있는데 단 2명만 됐습니다. 9명이 떨어진 거죠, 답안은. 근데 이제 그래서 상기에 우리 주민들이 좀 상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1번 민주당이니까 1번 다 일을 다 하겠습니다. 달을 좀 상기시키느라고 그렇습니다.
1: 뭐라고 하죠? 이게 프랜카드 듣고 뛰고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이 써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뭘 열심히 하겠다는 거지? 또 생각을 했어요.
0: 아니 그건 조금 틀렸는데요. 네. 듣고 뛰고 해결하겠습니다.
1: 해결하겠습니다.
0: 네, 열심히가 아니고.
1: 예. 그래가지고 뭐를 해결한다 그러지?
0: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말씀해 주시면 네. 예, 듣고 뛰어서 해결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2: 네. 다음에는 지난 10여대 의회 때 임기 동안 해결해서나 추진 중인 그런 국직 간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확산 치유의 숲 그런 조성 사업, 또 확산의 치유의 숲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기대가 커요. 이제 이게 사유지 매입을 마치고 곧 착공을 앞두고 있지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되고 완공되면 서학동, 평화동 주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또 궁금해요.
0: 네.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힐링 건강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와서 이제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그것도 기본이지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거기에 설계까지도 제가 깊숙이 개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진입로 문제와 주차장 문제 그리고 치유의 센터를 짓게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중간쯤에 가면 넓다란 데크 명상의 숲이 생기게 됩니다.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거기서 도시락도 까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명상을 할 수도 있고 또 나무에서 음유원의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고 그런 숲을 조성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 서학동 평화동에 명소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주시에서 건지산을 제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거기는 인프라가 아주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지산은 물이 없습니다. 거기보다 우리 학산이 더 명상이라는 입증이 고덕산의 줄기이면서 매봉제와 보강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가 천이 있습니다.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365일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지골을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1: 물이 계속 흐를.
0: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1: 내려오는 건 저도 본 것 같아요.
0: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그 물을.
1: 근데 지금 학산, 그 흑석골 쪽은 거기까지 차가 들어가는 코스는 별로 없잖아요.
0: 네, 시내버스가 다니다가 네. 지금 마을버스가 500원만 주면 탈 수 있는 마을버스가 3대나 다니기 때문에.
1: 거기까지 들어가요?
0: 그럼요. 예.
1: 우리 평화동 인근에서는 수영장 숙원 사업도 있죠?
0: 네, 있습니다.
1: 근데 이제는 한바탕 국민체육센터 옆에 반다비 수영장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 반다비 수영장 부지 토지 매입비를 의결할 때 의원님이 전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이셨잖아요.
0: 네.
1: 이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나요?
0: 별다른 어려움이 있었죠.
1: 있었어요?
0: 제가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부를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저쪽에 덕진 수영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효자 삼촌 권역에 완산 수영장이 있습니다.
1: 예, 맞아요.
0: 인우동 동북권에 아중 체령공원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근데 남북권에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전라북도 수영연맹 부회장을 30년 전부터 한 20여 년간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누나들이 제일 큰 사업, 저 수건 사업이 뭡니까 하면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결산특별위원장이 심의 의결만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다가 이거 세워가지고 와라. 수영장 예산 안 세우면 다른 거 삭감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아가면서 예산을 토지 매입비를 2,400병을 세웠던 것입니다.
1: 네. 그러면은 그 체육센터 바로 옆에다 짓는 거예요?
0: 예. 이쪽에서 보면 체육센터 우회 쪽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가 있고 그 위에 날등이라고 하죠. 우리 서학동 말로. 거기에 산성교회가 있고요. 그 사이, 그 사이에 2,400평 부지고 수영장은 25m 6레인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한두 달, 두세 달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설계가, 아, 거기가 산성제일교회, 우리 또 남초등학교 백목사님이라고, 백용현 목사님이라고 후배이기도 하고, 근데 몸이 안 좋으신 상태여서 아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건물을 그쪽에다 드리는 걸로 처음에 설계가 돼가지고, 이것은, 조망권이나 전망권에 침해가 많이 되니까, 모학산 바라보이는 게 제일로 으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물을 저 밑에 쪽으로 틀어라 해서 지금 한 두어 달 늦어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 지금 현재 짓고 있어요?
0: 아니죠. 아니, 아직 착공이 나중에. 못 들어갔는데 아, 내가 봤을 때 7월 달이면 아, 반다비 수영장도 그렇고 거기도 맞아요. 그렇고
1: TV숲도 그렇고
0: 그다음에 여기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우리 평화협동이
1: 주민센터
0: 그분이 지금 언급이 안 돼 있던데 네. 그 사업 또한 279억이나 제일로 많은 예산입니다.
1: 거기는 언제 줘요 도대체?
0: 7월 달이면 착공 다 들어갑니다.
1: 진짜요? 네.
0: 예, 다음 달이니까.
1: 믿어도 될까요?
0: 네, 지켜보십시오. 예.
1: 계속. 그리고 제가 아쉬운 점은 뭔지 아세요?
0: 네,
1: 항상 아쉬운 점이 평화일동은 저기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잖아요. 몸이 불편한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그 체육센터까지 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0: 네.
1: 그냥 휠체어 뭐 전동차 타르시는 분들도 힘들죠. 많고 힘들잖아요.
0: 네.
1: 근데 제가 그 예전에 어떤 분한테도 그 말은 했어요. 왜 이쪽 가까운 데는 안 찍고 항상 거기에만 짓냐? 그랬더니 자리가 없어서 그런다고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0: 된 1등은 섹터가 좁으면서 거의 다 아파트촌으로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부채가 지금 약 7천억입니다. 전주시 부채가. 그래서 매입을 해서 아파트촌 같은 데는 매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평화 그래도 이동은
1: 이제 논밭이니까
0: 논밭이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1: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좀 차라도 방명해 네. 해주시면.
0: 근데 이제 우리 평화 일동은 제가 너무나 잘 알지만 영구임대 아파트도 있고
1: 그러니까요.
0: 장애인 단체도 많이 있고
1: 그쵸, 그쵸.
0: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16년 전에 장애인복지관 옆에 그 장애인 목욕탕은 따로
1: 맞아요.
0: 예, 있습니다.
1: 알아요.
0: 그때 신건 전 국회의원님 계실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국비로 지은 바가 있습니다.
2: 네. 네. 교도소 넘어 그런 신계마을 또 군자마을 쪽에도 LPG 그런 배관망 사업을 새로 하게 또 되나요? 평화동이 노동, 뭐, 복합 지역이라 농촌마을 자연부라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이런 도시 기반 시설 면에서도 소외가 되었죠. 이렇게 소외된 자연부라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또 기울이셨지요?
0: 그, 이 사업이 전체 12억인데요. 네. 예산이. LPG를 씀으로써 금액도 이 배관망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제가 알기로 20kg LPG 가스통 전화해서 불러서 이렇게 떼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겨울에 바보다 가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눈금이 없다 보니까 계량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리고 거기 신계마을 덕천사 밑에 노약자들이 어머니들이 독거노인들이 많으십니다. 젊은이들은 없고
1: 마을 주민이 많아요.
0: 예, 그래서 그 사업에 거기를 한번 제가 일부러 한번 방문을 해서 통장님이나 경로당 회장님이나 면담을 좀 하는데 우리 동네에는 제일로 큰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가스 드럼은 1등이지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제가 12억 예산 적게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는 정종복 도의원께서 2억 5천을 도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8억 3천 8억 3천 시비를 확보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을에 관해서 공청회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거의 다 나오셔서 한 60분 나오셔가지고 근데 나중에 누질만 바뀌면 LNG 도시가스는 개인 회사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창출이 안 되면 도에서 시에서 설치를 해주더라도 사업을 배관망을 깔아주더라도 안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사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강력히 제재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이제 어느 때인가는 LNG가 들어올 텐데 들어오면 누줄만 바뀌면 그대로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이 그때 와서 전문가들이 공청회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5만 4천 원 정도 가는데 이 백안망으로 하면 2만 7천 원, 그러니까 딱 반절금에. 그래서 그리고 불편함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가스 보일러가 겨울에 어머니 혼자 주무시는데 방이 냉방이 되어봐요. 가스가 떨어져서 얼마나 부가가치도 있지만 생활에 불편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 사업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5개 시군만 됩니다. 1년에 도에서 하는 선정이. 그러니까 9개는 안 되고 5개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전주시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시도원이 삼천동 쪽에서 그쪽에다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가 괜히 설득을 하고 우겨서 우리 평화동에 그래도 유치가 되고 공청회 끝났고 개인 계약까지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7월달이면 착공 공사 시작 들어갑니다.
1: 네.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0: 네.
1: 교도소 이전도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거는 확실한가요?
0: 아, 이전이야 분명히 되죠. 300m 셋백으로 되긴 되는데 오늘도
1: 너무 늦춰지니까.
0: 예. 근데 이제 이건 법무부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러쿵저러쿵 다 따질 수가 없어서. 근데 저기 작지동 마을에 20가구가 오늘도 제가 민원이 있어서 거기 대표들하고 불려갔습니다. 점심때 교회 끝나자마자 가서 하수구 문제. 그 20가구가 그쪽으로 지금 대한장례식장 바로 맞은편에 토목공사하고 있잖아요.
1: 아, 맞아.
0: 글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1: 아.
0: 근데 거기에 있던 기존 문정리 주민들이 왜 하수구를 20가구를 이쪽으로 빼냐. 근데 뺄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그리고 옛날에 이 도로가, 농수로가 있었는데 이 길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래서 오늘 일요일이어서 시하고 내가 선거 전에 설계 변경까지 해가면서라도 여기 주민들의 흡족하게 해주라라고 했는데 내일부터 공사를 전부 다 들어누워서 막는데요. 그래서 제가 안 갈 수가 없어서 가가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스피커폰으로 현장 소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하는 사업이 시작이 뭐냐 그랬더니 저쪽에 영무회담 쪽에 석축하고 성토 흙을 받는 부분 그 부분을 한다고 그래서 하수 관로나 옛날 길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잘못하면 그 업무방해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유의해서 생각해 주십사까지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3: 네, 잘 알았습니다. 예. 서학동 후속고래요. 지금 예. 천년 한진관이 한지관이 있잖아요.
0: 네네.
3: 한지 공장이 많이 있었던데 동네인데 여기 흑석굴 한지마을을 조성한다고요. 상당히 기대가 되는 사업인데 한지마을 조성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0: 네. 그 제가 한지에 대해서 다섯 살 때부터 당나무 껍질로 팽이를 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물이 수량이 철분이 없습니다. 물에. 흑석골의 물은 철분이 없어서 한지 공장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JTV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출연도 클릭 이 사람 30분 동안 방송 30분간 녹화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한지 아까 말씀하신 우리 선배님이라고 해도 되나요? 선배님이
3: 네.
0: 예. 말씀하신 대로 한지 체험관이 83억 들여서 22년도 5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배지를 달고 공인이 되어서 그쪽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아니 관광객들이 오시면 이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토요일 일요일 날 문을 열어야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쉬더라도 이런 부분과 그리고 K한지마을 우리 제가 2006년도에 20년 전에 문화경제위원장을 하면서 한스타일과가 직제개편에서 과가 있었습니다. 한옥, 한식, 한복, 한지 이 과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시원을 안 하니까 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지 가지고 뉴욕 맨하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현지 계실 때
1: 그때 같이 가신 거예요?
0: 예. 송아진 그때 시장님하고 저거 둘이 가서 이 한지의 우수성을 저는 너무나 익히 잘 아는데 중국의 화지가 2009년도에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어요. 그리고 일본 선지는 2014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 있는데 유네스코를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금년 말에 문화재청에서 거의 확정적이라고 했어요. 우리 전주의 한지도 유네스코 등재가 확정적입니다. 이게 되면 말씀하신 질문 내용 중에서 뭐가 들어서느냐. 한지 역사 기록관, 한지 연수원 이런 부분은 전에 국비로 흑수거래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것을 예상을 해서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은 게스트하우스나 공방촌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면 명소가 됩니다. 흑수거리. 명소가 되면 우리 주민들이 소득도 높일 수 있고 공방도 하고 게스트하우스 또 시에다 팔겠다고만 하면 리모델링해서 1박 2일 한옥마을 관광객을 유치할 수도 있고 그런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우리 최 의원님 지역의 토박이로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계셔요. 진흥아파트 그 정자 신축과 영동아파트 경로당 또 보강해 주시고 또 송안아파트 옥상 방수 등 노후아파트를 정말 곳곳에 많은 활동도 아니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일일이 이런 사항들을 챙기려면 민원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민원을 수렴하려면 평소 주민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시죠?
0: 아, 그러면요. 저기 네, 네. 제가 12대 선거 때 4년 전 선거 때 사촌보다 가까운 시원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저는 핸드폰을 꺼본 예가 없고 베개 밑에 항상
1: 저희도 핸드폰 안 꺼놔요.
0: 24시간. 예, 이 민원이 있는 곳이면 정말 제일 먼저 달려갔고요. 물론 애교류 위원장이나 부의장을 하다 보면 전주시 전체 행사도 가서 축사도 해야 되고 결제해야 될 것도 많지만 우리 주민들이 부르면 당일 면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 소신이 그렇게 해서 정말 이 평화동은 이제 아파트가 하도 많으니까 다 말씀 나이를 모르겠지만 동수학동 같은 경우는 7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동수학동에 한 개 대산 신천지 하나 빼고 3천에서 6천만 원까지 지원 다 했습니다. 예산 결산 힘으로 예를 들면 옥상 방수 도색 도로 포장 단지 내 포장 뭐 정자 이런 건 따로고요. 정말 많이 했다고 자부합니다. 운행이 져준다고 거기에 이제 통장님이나 대표회장이 이것 좀 우리 아파트 해줘. 근데 이제 사실은 6개 하기가 힘들어요.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지.
1: 그렇죠. 지금 평화복지관 본관 2층에 우리 동네 구강관리센터가 들어선다고 하죠. 의료 취약계층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또 그것도 궁금하네요.
0: 전라북도 최초입니다. 구강관리센터가 민관 학이 아니고 민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우리은행 이쪽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평화사회복지관 건너편에 전번에 그 개관했던 거기 2층에 2층에 이 오복 중에 하나가 이 아닙니까?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취약계층들이 치과는 또 무섭기도 하고 또 쉽게 쉽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이쪽에 어떤 생긴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과 함께 7월 달에 개강을 합니다.
1: 그것도요? 7월에요? 다 7월이네.
0: 아니 여기는 깨끗한 공간이 있으니까 이제 기계만 들어오면 됩니다.
1: 아, 그래요? 리모델링 안 해도 되고요? 좋으네요.
3: 동네 공원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평화이동 만낫제 공원화 사업도 지지제 운동기구 설치 이런 주민 휴식을 공간을 다지는데 공을 많이 드렸다고 하는데요.
0: 공원과 쉼터는 단순히 쉬는 공간이 아니고 우리 주민 공동체가 살아서 숨 쉬는 공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제 지역구에서 제일 큰 공원이 지시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 중에도 제가 운동기구를 6점을 놨습니다. 지시제가 그 넓은데 운동기구가 없어요. 완산구청 공원팀장 좀 나오시라. 해가지고 이 자리 6점 놓으세요. 예산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해서 20일 만에 이 행정에서 20일 만에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왔더니 그때가 3월 정도 되니까 석양이 추웠어요. 날씨가. 벤치가 하나밖에 없어요. 무대 쪽으로. 동그라미 원형이 있는 으뜸병원 거의

0: 교통 접근성에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노드랩이 궁금합니다.
1: 네. 그 종합터미널, 남북권 종합터미널 제가 유치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분명히 제 기억 속에는 추진으로 돼 있을 겁니다. 추진.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로드맵이 하도 커서 4년 동안 할수 있는 부분이 용역이나 영향 타당성 조사나 그리고 부지 일부 확보나 이런 정도지 4년 동안에 대통령이 할래도 이게 저 쉽지 않는 사업입니다. 4년 동안에는. 그래서, 그 자리에 교두보만 확보를 해도, 제 4년 동안, 확보해도 되겠다. 그래서 유치는 헛공약이 될수 있고, 완료가 돼야 유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진을, 시작을 해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얼마 전에 새만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고, 톨게이트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약 7,000평 됩니다. 근데, 정말 저도 전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지만,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는 어디 시골 깡촌을 가도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승용차 한대 받쳐놓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가 7,000평인데 여기 김윤덕 장관실 세종까지 제가 방문을 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 할때 조금만 좀 찍어주라. 예? 그래서 이쪽 남북권의 이 난전들 쪽에 여기가 생산 녹지가 많습니다. 보존 녹지, 절대 녹지, 뭐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여러 녹지 유형이 있지만 지금 감정 평가로 이렇게 보면 약 40만 원밖에 안 갑니다. 땅값이. 예? 그래서 3만 평, 4만 평 정도 해서 우리가 이쪽에만 또 카풀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제가 그걸 만들어 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동족골에 그 톨게이트 같이 있잖아요. 전용도에서 내려가는데 거기 김현도 전 통장님하고 부지도 참 많이 아로으로 댕기고 그랬는데 이 종합터미널이 만약에 유치가 되면 전주 지형, 우리 남북권은 마를 것도 없고 전주 지형이 많이 틀려질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신속하게 처리가 된다고 해도 한 10년 정도는 걸립니다. 일단 4년 동안 뭔가 안 하면 안될 그런 교두보라도 확보를 좀 하자 그런 취지에서 추진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2: 저는 이것이 궁금해요. 저도 노령인구에 속하지만 우리 지역은 노령인구 밀집도 높은 편이잖아요. 어르신 맞춤형 복지 서비스 및 돌봄 인프라 강화를 공약으로 내놓으셨는데 당장 이번 임기 내에 최우선으로 도입하고 싶은 제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1: 그 다른 얘기하면서 평화일동에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초선으로 시작할 때가 서서학동이었습니다. 제가 서서학동 인구가 지금 7,800명이에요. 그런데 경로당을 제가 5개를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그때 경로당을 못 짓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겨가지고 경로당을 5개를 만들어서 20개였다가 은혜경로당 하나 취소되고 19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통장회의 때나 특히 통장님들 회의 때 제가 말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통장님들이시다. 그래서 한 통에 200에서 300명 정도, 세대 정도 관리하시는데 이쪽 부분을 한시라도 소홀함 없이 이렇게 파악을 좀 해주시고 그 부분이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올려야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즉각 해소하겠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요즘에 돌아가신 지도 모르고 막 그런 경우도
2: 그런
1: 생기잖아요.
2: 경우가 많죠.
1: 그래서 이쪽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로 지금은 찾아가는 서비스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3: 그리고 또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여 여성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우리 동네의 골목길 안전을 위해 셉세트 범죄 예방 환경

0: 설계나 가로등, CCTV 같은 거 확충 외에 다른 또 뭐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1: 네, CCTV 가로등 확충도 중요하지만
0: 네.
1: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골목길 환경 개선이나 우리 또 시민들의 의식이나 통학로 안전, 그다음에 주민 참여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서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을을 수시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교감을 이루어질 때 안전한 것이지 CCTV 하나 더 만들었다고 꼭 안전한 것만은
0: 그렇죠.
1: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4년 동안도 그분들의 우리 21세기를 이끌어나갈 21세기 주역들, 우리 학생들. 제가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저기 지하보도 위에 횡단보도
0: 네.
1: 2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경사로가 너무 심하고 폭이 좁고 그래서 제가 우리 또 공교롭게 우리 바로 1년 밑에 후배 어머니가 거기서 무단 횡단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꼭 횡단보도를 만들어 내야 되겠다 해서 한 6개월 동안 제가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서울, 대전 제가 직접 현장 가서 지하보도도 봤고요. 리프트라도 한쪽에 놓아보려고 휠체어 하나 들어가는 근데 스페이스가 너무나 좁아서 정말 리프트를 놓을 수가 없고. 근데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고 그래서 지하보도를 팠는데 여기다 뭔 횡단보도를 만드냐. 제가 건축법을, 도로교통법을 공부하고 또 보고 또 보니까 특수 지역은 예외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는 데는 한 2시간이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운전자들은 굉장히 교통 흐름에 방해된다고 이기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뭔이 대로에 횡단보도를 또 만들어 놓냐. 그 바로 밑에. 예, 극동 아파트 올라가는 데가 있잖아요. 횡단보도가.
0: 네, 있어요.
1: 예, 지금도 있고. 그런데 여기를 또 만드느냐. 그래서 여기는 특수지역이니까 그래야 된다. 해서, 그럼 그려놓고 제가 평화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할 때인데, 이제 학생들은 그가 경사로가 살짝 있습니다. 이게
0: 있어요.
1: 막 뛰다가, 파란불이면 뛰다가, 이 스톱이 안 되는 거예요. 차 운전자들은 없던 횡단보도가 생기니까 파란불 둘을 윙윙 아침에는 막 바쁘니까 마음이. 그래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느라고 제가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교통안전 지킴이라 하지만 20년 전에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2: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벌써 마칠 시간이 되어가네요. 이 시간에는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서 4선 의원이 되신 전주시 의회 최준만 의원님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최 의원님 마지막으로 방송 마치기 전에 13대 의회 임기 4년 동안 이것만은 꼭 해내야겠다는 그런 다짐이나 또 지역 주민들에게 꼭뭐 전달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7월이면 거의 다 첫삽을 뜨게 되는
2: 네.
1: 우리 평화동에, 언급이 아까 안 됐는데 평화 1동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 속에는 청소년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신축 그 부분이 2년 반,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6층으로 지니까.
2: 네.
1: 처음에 4층이었습니다.
2: 네.
1: 근데 제가 6층으로 공청회 만들어서 해서 부분 그다음에 아까 K 한지마을 그다음에 학산 치유의 숲 그다음에 반다비 수영장 그리고 더큰 남북권 종합터미널 이 부분을 확실히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2: 네.
1: 하고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계시면 당일날 찾아뵙고 같이 논의하는 원칙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최준만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이 시간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4선에 입성한 전주시의회 최준만 의원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 있는 마을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2부 음악이 있는 마을을 진행하는 평화동 마을신문기자 김강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입니다. 베토벤은 제목을 환상곡풍의 소나타로 정했지만 베토벤 사후 베를린의 음악평론가 루드비히 델슈타트가 1악장을 두고서 달빛이 비친 스위스 루체른 호수 위에 조각배 같다라고 묘사한 데서 월광 소나타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월광 소나타는 베토벤이 32살 때인 1801년 작곡되었는데 그때 그의 상황은 매우 우울했습니다. 바로 3년 전부터 청력 장애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월광 소나타가 작곡되던 그 시기 귓병은 더욱 악화되어 베토벤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비관하였습니다. 또 베토벤의 제자이자 귀족 출신인 줄리에타 규차르디를 연모하여 연인처럼 여겼지만 규차르디 가문에서 베토벤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결국 줄리에타 규차르디와는 파탄이 났지만 베토벤은 이 곡을 줄리에타에게 헌정했습니다. 월광 소나타의 낭만성은 줄리에타에 대한 베토벤의 서정을 묘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베토벤 자신이 처한 불행에서 벗어나 위안을 얻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느리고 음을 충분히 끌어서 연주하라. 2악장 알레그레토, 보통 빠르기로. 3악장 프레스토 아지타토, 급속하고 격렬하게를 라르 루프의 피아노 연주로 시간 끝까지 들으시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침없는 시민 기살내기 프로젝트 거시기 진행을 맡은 박민입니다.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치를 하는 분들이죠. 바로 지방의원들입니다.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후보를 직접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기초의원에 나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토론회의 의미와 성과 되짚어보고요. 이 새롭게 선택받은 당선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드리죠. 먼저 고정 패널입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 나오셨네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그리고 전주 공동체 라디오 최성원 본부장 함께 하셨어요?
2: 네, 반갑습니다.
0: 자,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전주시 카 선거구에서 당선된 진보당 최한별 당선인, 어서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0: 네, 전주시 다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양영환 당선인, 어서오십시오.
4: 네, 반갑습니다. 양영환입니다.
0: 네, 양영환 당선인, 뭐 현역 의원이시기도 하시고요. 예, 네,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4: 뭐, 당선 소감이라고 뭐, 드릴 말씀 별로 없어도 저는 저희 서학동 평화동 주민들을 전주에서 제일 우수한 주민과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무속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선시킨 데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구나. 뭔가 좀 그래서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이런 결과를 사전에 예상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상보다는 좀 힘든 선거였습니까?
4: 선거는 뭐 어차피 잘 아시겠지만 개표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0: 네. 네. 내심 마음속으로 1등을 염두에 두셨다고 들었어요?
4: 그게 무척 아쉽습니다. 지금도.
0: 네, 네,
4: 66표 차로 지금 2등 했습니다. 네. 네.
0: 자, 그런가 하면 전주시 카선거구 성촌 1동과 3동이죠?
3: 네. 네.
0: 여기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 후보가 당선된 게 처음 사례인가요?
3: 그건 아니고요. 예전에 네. 민주노동당 소속의 양용모 시의원님이 당선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3: 네. 네. 근데 진보당으로는 제가 저희 지역구에서 처음 됐고 전주시의회에도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0: 이런 결과를 예상하셨습니까?
3: 제가 투표일 가까워질수록 좀 분위기가 뜨거워진다는 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선거 초반에는 이제 당이 약해서 좀 힘들겠다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었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는 좀 바뀌어야지 민주당도 정신 차려야지 이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느는 거 보고 아, 좀 분위기가 달라졌구나 이런 거를 좀 체감했던 것 같아요.
0: 네. 개표 초반에 1등을 달리셨잖아요.
3: 네.
0: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3: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네, 제가 1등 네. 되는 줄 알고 저도 너무 놀라고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대단히 좀 선전하신 네. 결과를 보이셨는데 문진 수장님
5: 네.
0: 어떠셨어요? 뭐 예상했던 결과였습니까?
5: 예상하지 못한 결과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어쨌거나 이 두 당선인을 보면서 너무 멋진 결과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거시기 그리고 우리 동네 선거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유권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유권자의 검증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검증을 받으신 분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저는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당선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기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네 선거 방송 토론에 여기에 이 두 분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셨던 분들이세요. 우리 최성원 본부장님.
2: 네.
0: 이 프로젝트를 이제 전체적으로 지휘하셨잖아요.
2: 네네.
0: 총괄한 장본인으로서 소감이 어떠세요?
2: 저는 정말 진심으로 기쁘고요. 두 분을 비롯해서 우리 동네 선거 방송에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다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또 두 분이 당선이 돼서 너무 기뻤고 아쉬운 점들도 좀 있긴 합니다. 뭐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당선이 되지 못했던 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선거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 또 득표를 하시고 당선이 됐던 사례가 돼서 정말 기쁘고 이 사례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0: 자, 이번 우리 동네 선거 방송 토론회 지방의원 후보자들 검증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기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들은 이제 거의 참석하지 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반면에 진보당 후보들은 전원 참석을 하셨어요.
3: 네.
0: 혹시 이렇게 토론에 검증 기회를 제공해 준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반응이 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최한별 당선인.
3: 이게 유권자분들의 반응까지는 제가 많이 확인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그 이렇게 토론회에 나가는 게 후보자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진보당 후보들은 전원 다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그 의무를 다하고 진정성을 보이는 게 선거 과정에서 좀 보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많이 응원을 해주셨던 것 같고 아쉽게도 저 외에 이제 진보나 다른 후보들이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난 선거보다는 좀 더 많은 득표를 얻었거든요. 네. 한 명은 또 진출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응원해 주신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알게 모르게 또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게 아름아름 또 알려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후보자들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양영환 의원님, 우리 당선인. 사실은 그 해당 선거구에서 저희가 좀 토론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좀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혼자만 참석하셨어요.
4: 예, 문제는 그 민주당이라고 한 거대 정당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공천 받는 과정이 중요하지 추후는 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렇게 토론회에 이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상 이렇게 토론회에 참여해서 같이 좀 허심탄회하게 우리 뭐 공약이랄지 이렇게 밝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건이 그렇게 돼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좀 고쳐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자, 문지연 처장님, 네. 이제 우리 동네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참석하시면서 네. 또 이렇게 함께 좀 준비를 하셨는데 네. 이번 그 우리 동네 선거방송 토론회의 의미랄까요? 좀 네. 성과도 있을 거고 한계도 네. 좀 있을 것 같아요.
5: 네. 성과 그 전에 저는 민주당에서는 17명의 후보들 가운데 15명이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했다라고 하는 건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시민이 주도하는 유일한 지방의원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이런 통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민주당에 대해서 좀 저는 화가 좀 많이 났었는데 뭐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민주당 후보가 나오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어쨌거나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는 사실상 유일한 이 무대의 자리인데 실은 나오지 않는 의원님들은 후보자들은 자질 그다음에 검증에서의 그냥 아웃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준비 안 됐다라고도 명확하게 좀 보여줬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민주당 왜 후보자는 왜 안 나와 이런 얘기만 나왔다면 실질적으로 안 나온 결과가 명확하게 나온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차후 이제 유권자들한테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더 알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던 자리이고 반대로 거시기를 통해서 계속 뭐 지방 주민들의 의제들이 계속 공유되고 이런 공유들이 후보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주고받는 이야기들 속에서도 저는 대안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런 유일한 자리였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자리였다고 전 생각이 들고 다음번에도 전 또 기대가 됩니다.
0: 네. 자, 어쨌든 우리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한계, 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노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새롭게 구성될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를 안고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동네 선거방송 토론회 과정 속에서 좀 제시됐던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공약들, 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요 장면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 내용을 좀 함께 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견제와 균형을 이뤄 경쟁하며 일하는 시의회로 바꿔야 합니다. 남는 유유부지를 임시로라도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참신한 정책으로 주민의 일상을 채우고 견제와 균형의 건강한 정치로 오직 주민만을 섬기겠습니다.
4: 우연치 않게 정치에 제가 이렇게 끌린 것이 사회적 약자를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보듬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협치가 중요하려면 야당 소수의 인원이 좀 적정에 좀 들어가서 좀 대응도 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좀 마련했으면은 그런 바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이 저는 나왔으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성취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민을 섬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0: 자, 짤막하게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두 분 모두 뭐 지역 발전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이런 것 좀 함께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자, 양영환 당선인 무려 4선이세요?
4: 네, 그렇습니다. 네.
0: 뭐 이 정도 되면 뭐 의장도 가능하신 거 아니에요?
4: 의장은 제가 뭐 지금 두 번, 세 번 지금 출마를 계속했습니다.
0: 아, 의장에 도전하셨어요?
4: 도전했죠. 도전했는데. 네. 예, 도전하면 뭡니까? 예, 왜냐면 그 해당행위라는 그 족쇄를 채워놔요. 민주당.
0: 저 해당행위요?
4: 민주당이 네. 만약에 무속을 찍었다. 네. 그럼 찍은 사람 색출해서 해당행위로서 간주를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이제 이번에는 그래도 10여 명이라는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이제 10표는 나오겠죠. 보통 보면. 네, 그 숫자. 그 민주당 네. 아닌 숫자만 받는 게 연대까지 관리하고 관행이었어요. 네, 그래서 의장은 뭐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뭐 도전 가능합니다. 그러나 네. 뭐 이제 이번에 원구성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나온다는 것은 그 지금 민주당 26명 내에서 네. 의장, 부장, 각 상임위원장을 아마 선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서 최근에 제가 그 의장 후보를 만나서 한석은 야당한테 줘라. 라고 지금 얘기는 했는데.
0: 상임위원장.
4: 상임위원장. 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출신들이 이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구조이고.
4: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이제 속마음은 지지하고 싶어도. 네. 만약에 지지라면 해당 행위자를 네. 찍힌다.
4: 그렇죠.
0: 네. 혹시 뭐 나중에라도 네. 이렇게 사석에서 네. 아, 나는 지지하고 싶었는데 좀
4: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0: 그런 경우도 있고.
4: 네. 있지만 네. 뭐 누구라고 밝히지 못해도 마음은 형님입니다. 의원입니다. 허도 네. 실수로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을 미안하다는 것을 표출하는 분들도 사실 덜어 있습니다.
0: 네.
4: 그렇지만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뭐 감정이나 그런 건 가질 필요성도 없고 그러려니 하고 또 넘어갑니다.
0: 이게 사선이 대신 양영환 당선인께서도 이런 고민이 있으신데 우리 최한별 당선인께서는 이제 진보당은 또 유일한 당선인이잖아요.
3: 네.
0: 그만큼 더 힘드실 것 같아요.
3: 네.
0: 각오는 돼 있었어요?
3: 네, 뭐 워낙 그 지방의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목소리를 많이 높였었기 때문에 저희 뭐 진보당에서 뭐 해외 연수권이나 여러 가지로 윤리특위권이나 뭐 이렇게 목소리를 많이 내왔어서 각오는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저도 이제 아직 초선이다 보니까 네.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다행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비민주당 의원이 10명이 입성하게 돼서 같이 좀 손잡고 민주당 독주의 그 의회를 좀 견제하는 일에 좀 잘 고민 맞대고 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지금 전주시의회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총 36명.
4: 네. 이번 한 명 들어서 36명입니다.
0: 그중에서 지금 민주당 소속이 26명.
4: 네.
0: 네. 그리고 나머지 10분이신데 네. 뭐 최한별 당선인 의장을 목표로 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
3: 네.
0: 원하는 상임위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3: 네.
0: 네. 혹시 원하는 상임위 결정하셨어요?
3: 아직은 고민 중인데요.
0: 고민 중이시고.
3: 네. 네. 제가 어쨌든 뭐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나 뭐 전주시 SRF 소각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과 같이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건강권이나 안전 생활 환경 이런 관련된 상임위를 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있고요. 조금 더 고민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0: 그 양영환 의원님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라고 다 갈 수 없는 거잖아요.
4: 없죠.
0: 네.
4: 왜 그러냐면 이제 분배 안배를 합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의장단에서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임인 물론 이제 갈 수도 있겠지만
0: 네.
4: 그러지 못한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라든지 뭐 의장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내가 원하는 상임위에 갈 수 있느냐 이 여부도 사실은 정당의 영향력 이게 크게 작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4: 그렇죠. 일단 네. 그 두 개를 신청하게 돼 있어요 지금.
0: 네.
4: 그 뭐 자기 첫째 가고 싶은 거 그다음에 이 차선책으로 어디를 가고 싶은 거 두 개를 신청하는데
0: 네.
4: 그러지 않을 경우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기 위해서 꺼내본 이야기예요. 지금 열 분이 어쨌든 민주당이 아니신 거잖아요.
4: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그 열 분이면 열 분이 좀 뭉치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거
4: 그런데
0: 아닌가요?
4: 그런데 이미 네. 뭐 민주당 원내대표 원내가 구성되면 영향력을 발휘 사실 송천동 분구할 때는 저희 네 명이 사실 찬성을 해서 분구가 된 그런 영향도 있고요.
0: 네.
4: 그다음에 위원장 선출하는데 저희 4명이 아니면 그냥 부위원장 체계로 갈 수 있는데 4명이 네. 뭉쳐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뭉쳐 또 이번에 진보당에 이렇게 훌륭하신 최한별 의원님까지 오셔서 10명이 제대로 뭉쳐도 뭉쳐는 질 거예요. 뭉쳐는 지겠지만 그래도 26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네. 지금 하고는 있는데
0: 교섭단체 구성은 가능한 거죠?
4: 가능하죠.
0: 그럼 교섭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없습니까?
4: 저는 지금 네. 이렇게 저희가 의정활동하면서
0: 네.
4: 교섭단체가 돼서 의장단, 위원장단, 의장단 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나중에 어떤 카톡이나 그런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의장단 회의에 참여를, 저는 이번에도 만약에 이번에 원구성 되기 전에 의장단 회의에 무조건 한 명은 우리 원내대표를 참석을 하겠고로 말아. 그래야 의회가 돌아가는 사람이고 전혀 우리는 까막눈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 이번엔 좀 그렇게 좀 강력히 요구를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지금 어쨌든 이 10명의 비민주당 이 의원들이 당선이 됐다는 것은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4: 그렇죠.
0: 그러면 당연히 의회가 그런 유권자,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향후에 원구성 과정에서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민들이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4: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의회가 좀 구성되고 제대로 견제감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의회의 또 원칙인데 한번 저희들도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사실 뭐 저희 지금 5선이신 분도 계시고 저도 4선이고 또 3선도 지금 그러고 계시거든요.
0: 네.
4: 그 좀 머리를 맞대서 조만간에 한번 그 비민주계 당선자들로 한번 상견례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지금.
0: 네. 아, 그런 예정을 갖고 계시군요.
4: 갖고 있습니다.
0: 네.
4: 그래서 의회단을 얘기해서 사무실까지 지금 마련해서 일시만 주면 당선자로 해가지고 지금 다 면패해서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0: 아, 진보당도 함께 참여하시는 거죠?
3: 네, 그럼요. 같이 해야죠.
0: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지방의회, 전주시의회에 대해서 좀 평가도 좀 해보고요. 또 전주시의회의 과제, 좀 이런 것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좀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 정말 중요하긴 하니? 라고 하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문 전 처장님.
5: 네.
0: 한번 짚어봅시다.
5: 쉽게 네. 설명을 해주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다 알고 계시는데 역할을 안 하시니까 그 역할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제 전국 단위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은 중앙의 전국 단위의 일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지방의원들이 하는 거겠죠. 우선은 그러면 지자체에 있는 예산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주로 주민들과 일상에서 밀접하게 이제 예산에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만들 수 있는 게 법규, 법이 있는데 뭐 이제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도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조례와 규칙을 정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조례와 그다음에 규칙을 정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봤을 때 주민의 시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규칙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화도 나야 되는데 이제 화가 나는 부분이 어디서 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은 어린이 공원, 그다음에 금연구역, 주차장 설치 같은 좀 큰 틀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이 지자체에 있는 시의원, 그다음에 도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봐집니다.
0: 네. 네. 전주시의회가 1조 원대 부채를 안고 있다 해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문제도 지방의회 역할과 무관하지 않아요?
4: 약간의 일말에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저 자신이 저도 막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저도 책임이 있다고 의원들의 일말에 그런 생각.
0: 그러니까 예산 심의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갖고 있는 의회가 사실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방기한 결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뭐 우리가 그동안 선거 토론의 과정에서 많이 이야기됐던 각 지역의 주차장 문제,
5: 네,
0: 교통 문제, 이런 주차장을 어디 어떤 기준으로 세울 것인가, 이것도 의회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4: 그 조례에 따르기도 하지만 이제 그 우리 행정에서
0: 네.
4: 행정에서 민원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꼭 그 조례를 안 거치고 이런 경우도 더러 이제 급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네. 조례를 안 거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조례를 통해서 집행부를 압박할 수도 있고
4: 그런 경우도
0: 있고. 네. 네. 이게 이제 의회의 실제 권한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어쨌든 지방의회 새롭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전의 의회와는 다른 모습을 좀 기대를 할 텐데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 5분 발언 있지 않습니까? 지역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입장, 목소리를 내는 공간일 텐데 최한별 당선인
3: 네.
0: 가장 먼저 5분 발언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어떤 발언하고 싶으세요?
3: 네. 저는 그 전주시 SRF 소각장 문제를 가장 먼저 좀 다루고 싶은데요. 그 문제가 이제 1심에서 그 업체가 패소했는데도 이제 새롭게 운영 계획서를 내면서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좀 정말 모든 방법 강구해서 막아내야 된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제도 보완이 필요해서 그런 내용으로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제가 어제 또 당선 감사 인사를 드리는데 6학년 아이가 이제 왔어요. 두 번 만났는데 네. 투표일 전에 만났을 때는 자기가 이제 공약집을 엄마랑 천천히 살펴봤는데
1: 초등학교 6학년이?
3: 네. 네. 이모 공약이 제일 좋더라.
1: 아, 그래요?
3: 청소년 네. 100원 버스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어제는 다가오더니 너무 축하한다. 자기도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을 좀 제기하면서 청소년 이동권도 보장하고 그 청소년들의 그런 정치적 효능감도 느낄 수 있게 좀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 네, SRF 소각장 문제 일단락 됐다고 알고 계시는 시민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3: 네.
1: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걸 점검하시겠다. 청소년 100원 버스에 대한 이런 발언들 이런 것까지 계획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네요.
3: 네. 네, 그러니까요. 정말.
1: 알겠습니다. 네. 양영환 의원께서는 뭐 이제 이미 5분 발언 많이 좀 해보시기도 했고요.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해요.
4: 그렇죠.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뭐 이제 우리가 시에다 요구하는 사항들을 이제 편하게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이제 물론 5분 발언의 답변은 한결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뭐, 살펴보겠습니다. 내용들이 다 똑같아요. 답변이. 왜냐하면 오은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오은발을 통해서 일을 해야지요. 근데 오은발은 그냥 이런 것이 있으니 이런 것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 제시지 오은발을 하는 걸로 봐서는 뭐 한 의원이 엊그저께 저 우리 최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오은발은 최다 발언 뭐 12대에서 28번.
1: 네.
4: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우리 동네 일도 있고 시 일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던져주는 거죠.
1: 네.
4: 검토를 한번 해봐라. 근데 답변서는 답변하게 돼 있어요. 오바를 하게 되면. 거의 다 뭐 검토하겠습니다. 합니다. 내용이.
1: 그러니까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렇죠.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요.
4: 제일 네. 중요한 것은 이제 기사화되고 여론을 환기시켜서 주민들을 좀 알 걸리라.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고 하고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 하고 나아가서는 자신이 또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그런 네. 부분도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사회 입장에서도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네. 갖는 기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반드시 해결했으면 좋겠다. 공론화했으면 좋겠다.
5: 네.
1: 무선할 문제. 네. 네 뭐가 있을까요?
5: 두 가지가 우선 있는데요. 네. 우선은 정당의 목소리가 아닌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로 가셨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의제가 좀 정책에 담겼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예산인데 부채에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전주시 인수위가 좀 꾸려졌고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생각보다 부채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더라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스물스물 들려오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공론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민선 8기의 시의회도 마찬가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거를 공론화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좀 우선은 생각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양영환 의원 당선자님도 오셨으니까요. 요즘 이제 건지산 제가 두 가지인데 건지산 문제도 있지만 가로수 문제 지금 고민 많잖아요. 전주시가 가로수 문제가 이제 30년 자랐거든요. 나무가. 30년 자란 이 나무들이 주민들한테 피해도 주고 있고 좋은 것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민원성이 많은 거는 나무들이 대부분 잘려나가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거를 전체 전주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집 앞에 있는 민원이 아니고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각각에 다 공통해서 고민하고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민이 그냥 내 집 앞에 있는 나무 별로 안 좋으니까 잘라주세요. 나한테 너무 피해를 줘요. 잘라주세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보는 전주시의 가로수 이 부분 분명히 저는 근데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다른 의제는 정말 많이들 이야기하실 네. 건데 이 의제는 중요하지만 말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1: 말씀하신 김에 우리 당선자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양영환 의원 좀 어떠세요? 가로수 문제.
4: 가로수 문제는 엊그저께 어떤 방송에서도 잠깐 태운 것 같은데 사실 가로수가 자기 상가 앞에 있는 가로수는 많이 죽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죽였는가는 이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쭉 지나다 보면 저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보고 또 예전에 개발할 때 지금 나구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심어진 것이 지금 제일 문제가 나구송 문제예요. 나구송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뿌리가 하수관 거나 이런 데 다 그냥 막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사실 나구송 정리 아니면 가로수 정리는 꼭 필요로 저는 한다고 필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나구송이랄지 메타세카이나 먼저 근데 그게 너무나 오래돼 뭐 오래돼가지고 그러면 자르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르면 아까 문 차장님 계시면 또 이제 시민단체 단위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게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1: 문 차장님 뭐 잘라야 됩니까? 정해야 됩니까?
5: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막 하수관 거 막히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르는 부분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통해서 모든 180골의 나무를 다 자른다라는 건 찬성할 수는 없고요.
4: 아니, 저도 마찬가지.
5: 다만 그 지금 뭔가 나구송의 문제나 이게 그 나무를 품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나무를 또 심는다는 건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발현시키는 거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같이 논의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1: 네, 최한별 당선인은 어떤 입장이세요?
3: 네, 그 지난 이제 시장님 현재 시장님이시죠. 네, 이 나무 를 이제 밴 문제로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갖고 나무 지켜야 되고 자연 훼손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컸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많이 놀랐었거든요. 생각보다 더 환경 감수성이 높으신 시민분들을 보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민원 같은 걸 들을 때면 그냥 내 집 앞, 내 상가 앞 나무에 대한 민원만 듣게 되니까 참 고민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공론화하고 서로의 고민을 좀 서로 들어보는 그런 자리는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사실은 여기에서 뭐 지적하신 내용대로 할게요 라고 하는 답변보다 더 중요한 건 의원들이 시민들의 목소리 특히 사적 민원보다는 공공적 이슈, 공적 이슈를 환기시키는 역할 그걸 토론하는 역할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차원에서 좀 이야기가 주고받아진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미디어의 중요성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동체 라디오는 원래 출발 자체가 이런 필요성 때문에 한 거 아니겠어요?
2: 네,
1: 최성모 부장님.
2: 뭐 여러 가지 역할도 있지만 뭐 공동체 라디오의 가장 큰 역할은 지역의 공론장 역할을 하는 거가 가장 큰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실은 뭐 얘기가 많이 된다고 하지만 의원이나 아니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정도에서 얘기해야 되지 시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그런 공론의 장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공동체 라디오가 그런 지역의 공론의 장이 역할이 되고 특히나 여기에 많은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그런 얘기들을 직접 얘기도 하고 의제화해서 서로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한쪽의 결론을 내리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역할도 저희 공동체 라디오가 할 수 있는 가장 또 역할이 되고요. 또 하나 저희가 또 노력했던 것들은 그 아까 5분 발언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은 저도 이 공동체 라디오 진행하기 전에 5분 발언 뭘 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있고 찾아서 또 5분 발언 하신 거에 대해서 전화 연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공동체 라디오가 지역의 의회에서 5분 발언 이런 것들을 또 전해주는 그런 역할도 또 하고 있다라고 저는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 5분 발언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해봤자 미디어에서 언론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거의 사장되는 상황인데 네. 이제 앞으로 공동체 라디오가 그걸 하겠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4: 그럼 감사하죠. 실체적으로 5분 발언을 보통 한 그 회기당 그 시작할 때 한 8명 그다음에 마지막 날 8명 정도에서 보통 한 16명 이제 다 채우지 못한데 한 10여 명 이상이 하거든요. 거기서 한두 분은 아마 방송이나 미디어에 좀 뭐 많이 관심 가지고 어떤 팩트가 없으면 절대 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공동체 나도 좀 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하죠.
1: 네. 5분 발언은 지금 생중계가 됩니까? 중계가?
4: 예. 네. 생중계 됩니다.
1: 아, 생중계가 됩니까?
4: 네, 그렇습니다.
1: 네, 그러면 네. 공동체 라디오에서 유튜브로도 이 5분 발언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함께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본부장님?
2: 네.
1: 네. 계획 있으세요?
2: 뭐 지난번 의회 때도 저희가 시의회하고 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생중계나 뭐 이런 것들 좀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번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조금 더 그 의회에서 진행됐던 것들을 좀 공동체 라디오가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좀 만들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5분 발언 중계하실 거냐고 네. 질문 드렸어요. 아, 저는 정확히 오늘의 약속.
2: 아, 중계라기보다는 네. 제가 이제 방송 프로그램 하면서 5분 발언에서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1: 아, 전화 연결해서.
2: 아, 예, 전화 연결해서 네. 이번은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이

0: 자, 우리 전주 시의회에 이제 새롭게 희망을 갖고 나아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전주시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 개혁과제랄까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최한별 당선인, 그동안 전주시회를 보면서 아쉬웠던 점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뭐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어떤 점일까요?
1: 네, 저는 시의회가 스스로 문매를 많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개혁을 하지 않는 게 참 안타까웠는데요. 뭐 외유성 연수랄지 아니면 비위 의혹들이 이렇게 넘치는데도 의회 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또 비난을 자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그런 뭐 외부성 연수나 아니면 윤리특위 개혁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외부성 연수를 말씀하셨는데요. 좀 어떤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1: 네. 우선은 그 사전에 이제 주민들한테 어떤 일정으로 어떤 계획으로 가는지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녀온 이후에도 그 예산은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보고서를 내게 돼 있잖아요. 그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는 어떤지, 그리고 그게 의정활동으로 이어졌는지 어떤 사업으로 이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양영환 의원께서는 이제 몇 번 그런 경험들 좀 하셨잖아요.
2: 저는 몇 번이 아니고요. 저는 처음에 시의원 당선돼서 그냥 얼떨결에 미국 한번 갔다가 네. 저거는 이게 아닌가 아니다 싶어서 그 뒤에는 그 해외 연수를 제가 일본에 한 4박 5일 정도 갔다 오고, 제가 12년 동안 무슨 딱 두 번 갔다 오고, 저는 해외 연수란, 무조건 저는 빼고 갑니다. 35명이면 34명입니다.
0: 아, 뭐가 안 맞아? 안
2: 뭐, 저는 뭐, 네. 제가 그 나가서 처음에 11박 13일로 다녀왔는데, 왜 왔는 가를 모르고, 그냥 버스 타는 게 일이고, 제 이제 성격과는 너무 안 맞고, 그래서 이걸 왜 왔는가 싶어서, 그 뒤에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거 뭐 화장실 문화 이런 것이 너무 다르고, 그래서 저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제 11박 13일 다니면서. 네. 그래서 저는 죽어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제가 해외 연수를 안 가는 걸로 저는 아주 지금도 마찬가지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0: 아, 그러면 아예 연수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2: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수는 견문을 넓히고 뭐 요즘 뭐 말씀하기 좋잖아요. 훨씬 있다고 봐요. 대신 아까 우리 좀 전에 우리 최한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투명 이런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제일 많이 문매 맞는 것이 해외 연수 아닙니까?
0: 네.
2: 뭐 유효성 해외 연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도 저 개인적으로도 그걸 느끼고 네.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2: 업체 선정부터.
0: 업체 선정부터.
2: 네, 처음에 업체 선정부터. 그 이번에 지금 조사받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 직원들 네. 조사받는 것들이 아마 저는 뭐 안 갔기 때문에 모르는데.
0: 지금 공무원과 지금 여행사 관계자가 검찰로 넘겨졌죠.
2: 네, 제가 네. 오늘도 지금 우연치 않게 그 갔다 왔던 공무원하고 야, 해결됐냐?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지금도 진행 중이고 검찰이 지금 송치는 상태고.
0: 네.
2: 왜 네가 다 그렇게 하고 있냐? 라고 슬그 웃으면서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해외 연수라는 것이 필요는 해요. 뭐 견문을 넓힌다는 데는 필요하지만 네. 아까 그렇지만 업체 선정부터 투명이 원칙적으로 투명해야 우리 시민들도 인정하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이 우리 시민들이 의원들을 좋게 안 보잖아요. 항상 네. 보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자에 계시면 의원들이 별로 보면 뭐 나쁜 짓 다 하는 것 같고
0: 네.
2: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연수 같은 것은 좀 더 진짜 심사숙고를 해서 진짜 주민들이 네. 이분들이 다녀오더니 뭔가 변했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는데 저도 사실 저도 잘 못 느끼겠어요.
0: 네.
2: 네. 그래서 그런
0: 최한별 당선인은 연수는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필요 없다?
1: 필요 없는 경우에도 많이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워낙에 뭐 말씀하셨듯이 항공권 부풀리기나 뭐 관광성 연수 이런 것들 때문에 신뢰가 바닥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잘 투명성을 높여가지고 잘 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지금 문재인 처장님
3: 네.
0: 이번에 지금 연수 문제가 논란이 돼서 네. 검찰로 지금 이첩이 된 상황이에요.
3: 네.
0: 근데 의원들은 좀 대상에서 빠졌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3: 네.
0: 좀 어떻게 보세요?
3: 우선은 저는 이제까지 의원님들 저기 당선자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느낀 건 이런 것도 공론을 많이 해서 공감을

0: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가 들었고요. 시민들과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아 이것도 해외 연수에 가서 한번 보고 오는 것도 참 좋겠네요. 이런 목소리가 주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더 훨씬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왜 책임과 그런 거에서는 의원님들이 더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왜 책임과 그 투명성에서는 항상 왜 뒤에 계시는지 항상 책임감과 뭔가 투명성을 갖고 정치인으로 나오겠다라고 나오신 분들이 항상 그런 일에서는 뒤에 가시고 왜 뒤에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의원님이 조금 한번 네. 경험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좀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 민선 8기는 정말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계시지만 시민들이 진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누구 한 명이 나와서 약간의 총대 소위 말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뒤에만 있고 다른 얘기하시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어디 뭐 신뢰가 가겠습니까?
1: 네. 장영환 의원께서는 뭐 이제 이번에 4선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미 3선 의원으로서 중진 정치인이신데.
2: 벌써 그렇게 됐네요.
1: 나름대로 이 전주시의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으신 거 아니겠어요?
2: 아, 네. 저희 뭐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제가 꼭 참여를 했든 안 했든 저도 이제 의원으로서 뭐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뭐 윤리특위 아까 말씀하신지 윤리특위나 네. 이런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에요. 다 민주당도 알아서 저 정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네. 저희는 아까 결과를 알거나 중간에 뭐 저 우리 뭐 카톡이나 단체톡에서 뭐 알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1: 아니 유권자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런 민주당의 독점, 민주당의 행태를 방치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양영환 당선인 뽑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렇죠.
1: 네. 이번에 좀 들어가셔가지고 뭔가 좀 의미 있는 개혁, 변화 좀 이루어내셔야 될 텐데.
2: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열 네. 분이 왔으니까 우리 아까 최연별 의원님 보고 잠깐 저기 노비에서 얘기했을 때 좀 같이 협조를 잡았더니 흔쾌히 그러겠다고. 근데 여기는 우리 진보당 의원이시고 나머지 이제 무소속 조국당인데 뭐 조국당이야 뭐 조국 대표가 지금 뭐 내려온 상태에서 제가 볼 때 뭐 거기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뭐 자체적으로 뭐 원내를 구성원이었지. 그래서 하여튼 이 얘기를 한번 충분히 해봐라. 그렇게 나서 힘을 실리려면 어차피 몇 명이 뭉치하고 얘가 돌아간다. 하여튼 저도 이번에 만약에 13대 들어가서는 좀 그런 부분에서 뭐 저야 뭐 어차피 뭐 욕심도 없고 다 내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후배 의원님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1: 네. 아무튼 그 열 분이 좀 똘똘 뭉쳐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의 독점 구조 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게 공천 과정에서부터 좀 짚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0: 네, 문정철 의원님. 네. 그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은 실은 개인의 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이야기는 아닌 거고 실은 어떤 뭐 그러니까 지금 현 시장님도 저희 시민단체에서도 문제가 되게 많다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가 정당에는 왜 반영이 안 되냐. 정당에서는 왜 목소리가 안 나오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충분한 검증, 그다음에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원인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럼 이런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공천을 안 받아야 되거든요. 다시 나와요. 네. 그런 부분이 그것도 다시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의미를 가져야 되나 제대로 우리는 검증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들어서 저는 실은 이제 의회의 첫 걸음, 그러니까 신뢰를 받으려고 한다면 공천부터 새롭게 가져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번 민선 9기도 좀 아쉬움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열 분의 이제 새로운 의원님들이 뭐 무소속이든 진보당이든 진보정당이든 나오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정확한 견제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희가 연수 문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겸직 기반 문제 또 고가의 물품 협찬 문제 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몰아줘서 물의를 일으켰던 사례들 수없이 많은 이제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만 제대로 해결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어요. 왜 이런 문제들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최연별 당선인은 네. 네. 원인은 어디에 있고 이게 어디에서 좀 이유를 찾아야 될까요?
3: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민주당 일당 독주가 계속 이어져 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공천을 받고 공천이 되면 또 당선이 되는 이 구조가 계속되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이번 시의회에서는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10명의 비민주당 의원들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아쉽게도 이제 도의회 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투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열망들이 좀 이렇게 투영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선거제도의 개혁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변화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면 민주당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문화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소수 정당이 원내에 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현실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양영원 의원님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자체 사업 수의 계약 문제.
2: 네.
1: 지금 이런 것들도 많이 논란이 되잖아요.
2: 그런데
1: 의원들에게 뭐 실제 청탁 같은 게 좀 많이 들어옵니까?
2: 아, 저도 처음에 네. 시연됐을 때는 청탁이 아닌 부탁이 많이 들어오죠.
1: 네.
2: 뭐 좀 하겠다. 그럼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적이 처음에 당선됐을 때 코빼기 잘 배치고 청렴하게 하자. 그렇게 이제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근데 또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네. 연락이 오면
1: 어떻게 넘어가요?
2: 담당 네. 공무원한테 전화합니다. 야 이만저만해서 우리 문차장이라는 사람이 가니 커피 따뜻하게 타서 양영원 의원님한테 얘기 잘 들었다고 얘기를 좀 해줘라. 네? 딱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딱 시간 딱 어느 정도 됐다 하면 전화합니다 다시. 없던 걸로 해요. 네, 그러면 네. 한 뭐 보름이나 15일 정도 있다 그 전화가 옵니다.
1: 네.
2: 어떻게 된 거예요? 연락이 없어. 네. 전 딱 한마디 합니다. 그 이상은 저도 못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한테 밉보여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게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해 주시오. 안 이러니 수익약 주질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하루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탁이 안 들어오는 게 편해요. 아, 저놈은 저런 놈이다. 라고 네.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1: 청탁과 부탁 사이의 경계가 좀 애매한 점이 네. 있고. 또 그 의원들이 민원 해결사의 역할을 수행하잖아요.
2: 네,
1: 그 민원과 청탁. 이 경계를 어떻게 좀 가를 것이냐. 좀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2: 청탁은 네.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청탁이고
1: 네.
2: 우리 민원이야 뭐 공적인 민원은 시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네. 뭐 100번 받든 1000번 받든 해결되는 건데 이게 제일 이제 그 청탁 문제가 원들한테 항상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들어오는데 그것도 이제 본인들이 잘 헤쳐 나가야죠.
1: 네.
2: 그 위험성은 그나저나 맨 의원들 도둑놈이고 뭐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듣잖아요. 밖에 나가면 사실 안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1: 우리 최한별 당선인은 이제 초선이시잖아요.
3: 네.
1: 이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본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좀 네.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어요?
3: 저는 이제 양영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선배 의원들께서 그렇게 청탁에 대처하는 법을 좀 배워가지고
1: 네.
3: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 민원과 청탁의 경계를 잘 가르는 거.
3: 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개인 민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의견이 다르잖아요. 어떤 네. 분은 이게 해결되길 바라고 어떤 분은 그게 해결되길 원치 않으시는 분이 또 있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 일을 추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1: 네. 원칙, 이상과 네. 현실 사이의 괴리는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 같고 네, 거기에서 분명한 기준과 원칙들을 좀 만들어가는 것 나름의 그런 것을 세워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지난 의회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짚어봤습니다만 윤리특위만 제대로 가동이 되고 제 역할을 했다면
3: 네.
1: 좀 이런 문제가 좀 덜하지 않았겠어요? 네,
0: 네.
1: 문유처장님.
0: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에서 윤리특위에서도 나왔던 얘기들이 다시 뭔가 수위가 낮아지고 이런 것들을 다들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저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건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특정 정당의 압도적인 뭐 과반 차지가 이제 이어온 거라고 저는 봐지는데 이제 그것들이 싸우시는 분들이 또 반대로 위용을 받는 상황이 되는 것도
1: 네.
0: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론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좀 우려되는 지점들 실은 생각보다 이런 얘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방의회의 역할이 없다. 없어져도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들 정도여서 저는 정말 그 소수 정당이나 그런 분들 말고 정말 민주당에서 경각심 가져야 된다고 저는 진짜 생각해요.
1: 네. 최한별 당선인, 뭐 진보당 그 후보를 뽑아주신 이유가 이런 민주당 일단 독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라, 변화를 시켜라.
3: 네.
1: 이런 유권자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각오한 네. 말씀, 어떻게 변화시킬 생각이세요?
3: 네, 이게 저 혼자만으로는 사실 쉽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소속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조국혁신당 후보님들도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비민주당의 10명의 의원들이 좀 힘 합쳐서 민주당 견제를 좀 제대로 해내고 그 의회 안에서 결정이 돼버리면 또 대응하기 힘든 것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이제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1: 네, 우리 최성원 본부장도 좀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시면서 드시는 생각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4: 네, 네. 그 저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견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뭐 일단 어떤 특정 정당이 아닌 다양한 분들이 좀 참여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양혜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회 내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모르신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런 걸 들으면서 아, 정말로 아, 그 의회 내에서 어떤 견제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다수당의 의원님들이 예, 들어가셔서 서로 또 균형과 견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크게 들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한두 가지는 아니에요. 예, 선거 제도부터 좀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요. 최한별 당선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선거구제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다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개선 사항들 찾아봐야 될 텐데 그중에 하나로 좀 제기되는 것들이 지방의회 불신 해소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생중계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두 분의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먼저 최한별 당선인, 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 뭐 찬성하십니까?
3: 네, 무조건 찬성하고요. 이미 이제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있는 마당에 주민들께 저희 상임위에선 특히나 중요한 안건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국무회의도 생중계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내용도 공개되면 그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또 의견을 덧붙여 주시고 좀 더 좋은 사업이나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양영원 의원님 사실 이게 2013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모든 회의 공개해라. 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좀 이런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전주시 의회를 비롯한 도내 몇 군데 의회에서는 아예 공개가 안 되거든요.
2: 네.
1: 네. 왜 안 되는 겁니까?
2: 이제 저희들도 이제 지금 뭐 본회의는 이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본회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네. 제가 5분 발언, 시정질문 내에는 뭐 안건 조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근데 상임위는 사실 그 진짜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상임위는 이제 조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저도 그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저는 마땅히 봐요. 그러면 의원들의 자세부터 드릴 겁니다. 자리 이탈이랄지 아니면 자기들이 지금 뭐 공부를 좀 더 해와서 생중계하는데 가서 헛소리하고 그러면 그 시민들이 보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생중계가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네.
2: 예, 그렇게 해야 의회도 발전하고 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는 왜 안 된 거예요?
2: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네.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네. 예의장단이랄지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그런 데서 어떤 결과물을 추후에 알지 진행상황을 잘 모릅니다. 아까 뭐 윤리특위나 이런 것도 이미 민주당에서 다 만들어 본 것이 저희들은 본지에서 그렇게 됐구나. 네. 알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야당 이렇게 10명 중에서 한 명은 의장단 회의에 반드시 참석을 시켜서 의회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 나중에 의원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라.
1: 네.
2: 전 이번에도 강력히 주장해서 한 사람 정도는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그래야 의회 돌아가는 걸 전혀 모릅니다. 지금 보면 네. 뭐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뭐도 그지 실제적인 얘기는 뭐 아까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우리 의원들의 어떤 말썽 부리는 이런 것도 사실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아까 그런 생중계도 해야 될 것이고
1: 네.
2: 그렇게 되면 의원들 자질도 좀 도둑빠질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상임 의장단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의회 돌아가는 것을 밑에 우리 10명, 9명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1: 네. 지금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지금 도의회는 상임위까지 인터넷 생중계가 되고 있고요. 지금 기초의회 중에서는 전주, 그리고 군산, 김제, 부안, 고창 이렇게 다섯 곳이 상임위원회는 생중계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군산시 의장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게 뭐 돈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뭐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인력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현 처장님 그리고 최성범 부장님?
0: 공동체 라디오 초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네,
0: 난 생각이 드네요. 네.
4: 아, 그러니까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중계가 되면은, 아까 의원님들 어떤 책임감 뭐, 이런 것도 더 커지기도 하지만, 저는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근데 본회의는 어떻게 보면 결정된 사항에 대한 것들은 아는 거든요. 그 결정된 사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됐고, 그게 결정이 됐는지는 시민들도 잘 모르는데, 만약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뭐, 더 자세하게 관심을 갖고, 또 의회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보고요. 의회하고 좀 가서 예, 상의를 네. 좀 해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가 그런 것들을 또 중계할 수 있는지 또 조금 예산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보고 논의해보겠습니다.
0: 저는
4: 의원님들도
1: 그, 네. 네. 문재인 처장님
0: 그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그 본회의보다 의장단 회의를 공개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 의원도 모르는 의장단 회의 먼저 공개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1: 네, 뭐 유튜브로 공개해봐야 보는 사람도 없고 뭐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핑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공개하지 않으니 보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좀 입장에서 이런 태도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만약에 장비 세팅 문제 예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네, 함께할 수 있다.
4: 네네.
1: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전주시의회의 사항들이 좀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좀 해볼 텐데요.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재현 처장님
0: 네.
1: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 또 새롭게 의회 입성하는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네,
0: 네,
1: 한 말씀
0: 우선,
1: 부탁드리죠.
0: 네. 우선은 민선 8기 평가를 민선 9기에서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산 부분이나 부채 부분 상당히 이야기할 거리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숙제를 내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이해 당사자의 민원성보다는 조금 약간 더 눈높이를 맞춘 좀 국론이 되는 그런 민원들 대상으로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오시는 신규 새로운 아이템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오늘 자리를 만든 것도 우리 동네 선거방송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이제 최종 평가 겸 마무리로 오늘 이제 이렇게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 최성훈 본부장님 네. 뭐 앞으로도 계속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4: 네. 뭐 저희가 주관한 바하고 맞고 지역에서 그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의 행정과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증 그리고 소통 이런 것들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할 거고요.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점들은
1: 네.
4: 많은 그 후보자들이 참여를 못했던 점 뭐 이게 뭐 선거구 획정이 좀 늦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공동체 라디오가 많은 후보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해 보기도 할 거고요.
1: 네.
4: 또 하나는 또 시민분들이 이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펀딩도 해주시고 많은 분들 참여해서 감사드리긴 하는데 시민분들이 의제들을 조금 더 발굴하고 또 토론회 과정에서 좀 참여하고 또 저희가 이제 그 라디오 스튜디오에서만 했는데 또 각 지역구로 가서 또 토론회나 뭐 이런 간담회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네. 사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제 예산도 많이 들잖아요.
4: 네네.
1: 근데 이번에 그 관련 예산들이 시민들이 17일반 후원으로
4: 네네, 그렇죠.
1: 채워주셔서 이게 이제 가능했던 건데 이 자리를 빌어서 네. 함께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도 좀 부탁드릴게요.
4: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참여해 주셨고 거기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다는 건 그만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또 반증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더 노력도 하겠고요. 아무튼 이번에 참여해 주신 많은 시민분들한테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의회에 입성하신 만큼 그 책임도 더욱 무거울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떤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할 계획인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끝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두 분께 차례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최한별 당선인.
3: 네. 제가 이번이 두 번째 출마였는데요. 두 번째 출마만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한테 좀 기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 그리고 민주당 독주의 그 의회를 좀 제대로 견제하고 그리고 또 참신한 정책으로 주민들의 일상을 좀 바꿀 수 있는데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 역할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양영환 선생님.
2: 예, 저는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께 항상 그 생각하기를 앞으로 더 어떻게 더 열심히 할 것이 그의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동안 저도 나름대로 그래도 민원 해결사라고 등에다 써붙이고 다녔는데 이제 고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만큼 만여 명 정도가 저를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초심 잃지 않고 지금처럼 항상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우리가 현장 행정 중심으로 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의회에서는 또 사선의 중진으로서 우리 새로 들어오시는 우리 초선 의원님들과 같이 손잡고 좀 더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서 제대로 된 의회 를 한번 구현하고 싶습니다.
1: 네. 뭐 숫자의 한계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믿고 꿋꿋하게 초심을 지켜 나가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또 시민께서 반응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될 전주시회가 이제 말보다는 실천으로 정당보다는 시민을 앞세우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전북 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 전주 공동체 라디오 최성원 본부장, 네. 그리고 진보당의 최한별 당선인, 그리고 무소속의 양영환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네 분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동네 선거방송 토론에 함께 돌아보면서요. 새롭게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들과 지방의회의 역할, 과제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방의원들,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다짐했던 것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것 끝까지 잊지 말고 지켜나가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백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방송 준비하러 오면서 예. 백희 씨 주로 무슨 생각하면서 오세요?
1: 오늘 이야기할 영화들을 내가 지금 제대로 본 건가?
0: 네.
1: 제대로 또 어떤 주제에 맞게 생각을 정리하고 있나? 계속 반추하면서
0: 네.
1: 마지막까지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진짜요? 집중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0: 역시 진정한 방송인.
1: 아유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부족할까봐
0: 예.
1: 항상 그래도 저희가 방송으로 나가는 이야기를 하고 네네. 있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또 사실에 맞지 않거나 기록과 좀 다른 얘기를 하게 되거나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팩트체크 중심으로
0: 그렇군요.
1: 많이 생각하고 오는 네. 편입니다.
0: 예. 저는 이제 오프닝 생각도 많이 합니다.
1: 아, 네.
0: 어쨌든 여는 말, 인사한 말이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여는 말은 또 청취자 여러분에게 어떻게 좀 다가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오는데
1: 네, 저는 그 부분은 걱정 안 해요.
0: 저한테 맡겨요.
1: 이재영 씨가 뭐 알아서 하시겠지.
0: 저한테 떠넘기고
1: 예.
0: 본인은
1: 예.
0: 아주 가볍게.
1: 가볍게 걸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발걸음이. 네.
0: 아 월드컵 시즌이고 해서
1: 아.
0: 요즘 뭐 이제 월드컵에 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고
1: 네.
0: 1차전을 뭐 역전승으로 했기
1: 그렇습니다.
0: 때문에 이제 내일 2차전이 있잖아요.
1: 네.
0: 멕시코.
1: 네.
0: 어떻게 요즘 그 내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1: 아.
0: 뭐 치킨 내기.
1: 그러니까.
0: 집에서는 뭐 설거지 내기라도
1: 네.
0: 스코어 맞히기, 골 넣는 선수 맞히기
1: 네.
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너무 어려운데요.
0: 안 하세요?
1: 네. 아 저는 당연히 하는데
0: 네.
1: 하는데 제가 이기는 걸로 또 배팅을 하면
0: 네.
1: 결과가 반대로 나올 때가 있어서 그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0: 왜 입으로, 그런 사람 있잖아요.
1: 입으로
0: 내가 보면 진다?
1: 네.
0: 그래서 안 보는 분이 있어요.
1: 그래요. 네. 저는 혼자 보거든요. 그래서
0: 아,
1: 최대한
0: 같이 안 보고
1: 제가 큰 소리로 뭘 얘기하거나
0: 네.
1: 파이팅을 외치면 그게 반대로도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0: 그래요?
1: 종종 있어요. 제가 야구도 그렇습니다.
0: 이백희의 저주인가요?
1: 뭐 펠레랑 좀 비슷한데 꼭 반대로 가는 경우가
0: 네,
1: 있어서
0: 네.
1: 저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 팬이기도
0: 네,
1: 한데
0: 네, 네.
1: 제가 현장에 가서 응원하면 져요.
0: 진짜요?
1: 네.
0: 그러니까 광주 구장이나 어쨌든
1: 그랬어요.
0: 가면
1: 네. 네. 그래서 조심하고 있어요.
0: 아 네. 그러면은 이번에도
1: 팬이라고 말도 안 해요 이제.
0: 네 그러면
1: 조용히 하고 있어요.
0: 대한민국 전사들의 네. 그 승리를 위해서
1: 네.
0: 내가 그냥 예언하지 않겠다.
1: 네.
0: 예 이분의 파이팅. 예언은 또 어떨지.
1: 조심스럽게
0: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네. 자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이분의 소리는 늘 반갑기 때문에
1: 네.
0: 예언도 기분 좋게 하지 않을까. 자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강소리 씨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강소리입니다.
0: 네. 네.
2: 반갑습니다.
0: 늘 시간이 부족한 우리지만 그래도
2: 네.
0: 월드컵 얘기는 해야 돼서
2: 네.
0: 어떻게 멕시코전 예상합니까?
2: 아, 저는 1대 0 예상합니다.
0: 아, 우리가 아~ 1대 0으로
2: 네,
0: 이긴다?
2: 1대 0으로 이긴다.
0: 아.
2: 네.
1: 너무 좋다.
2: 네, 네. 너무 좋죠.
1: 네.
2: 후반에서 한 골 넣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것까지?
2: 네. 네.
0: 선수도 한번 맞춰보세요.
2: 선수는 맞추기가 어려워요.
0: 아, 너무 어려워요.
2: 네, 너무,
0: 너무
2: 잘하는
0: 어려워요.
2: 선수들 많죠. 네.
0: 그럼 이렇게 할까? 넣었으면 좋겠다. 이 선수가 그 한 골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2: 그 손흥민 선수가
0: 네네.
2: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아. 하더라고요.
0: 네. 근데 본인이 또 정정했어요.
2: 네.
0: 꼭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2: 아, 그래요?
0: 여지를 뒀습니다.
1: 그럼요.
0: 네. 네. 왜냐면 4살 후에도 37이기 때문에.
2: 그렇죠. 아직 어려요.
0: 네. 네. 그러면 한 번 더 뛸 수
1: 있는. 뭐
0: 호날두가 몇 살인지 뛰잖아요.
1: 네.
0: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2: 네. 네.
0: 근데 이제 아니, 마음은.
1: 돌아와.
0: 근데 이제 마음은. 마음만큼은 내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모든 걸 쏟아붓겠다 뭐 이런 의미겠죠.
2: 네,
0: 나
2: 네.
0: 그럼 손흥민 선수가 넣었으면 좋겠다.
2: 네, 저는 네. 손흥민 선수를 네. 응원합니다.
1: 체코전에서도 여러 번 지금 골문을
0: 그렇죠.
1: 두드렸는데
0: 넣을 뻔했는데
1: 네. 너무
2: 어려워졌죠.
0: 네. 이강인 선수도 넣을 뻔했는데
1: 네.
0: 그랬고 어쨌든 저는 누가 넣든
2: 네.
0: 이기면 되는 거니까
2: 맞아요.
0: 네.
2: 네. 2대 0이든
1: 네.
2: 2대 0이든 네.
1: 기대합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이제 저는 되게
2: 네.
0: 좀 차가운 사람이거든요.
1: 어,
0: 저는
2: 정말요?
1: 네.
2: 아닌 것 같아요.
0: 아니 엄청 차가워요. 성격 네. 자체도 차갑고
1: 네.
0: 애교도 없고 뭣도 없고
2: 네.
0: 이제 가지고 미모
1: 하시면 99도죠.
0: 예.
1: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0: 아니,
1: 나는 차갑다.
0: 되게 차가 네. 네. 되게 차갑고 이제 제가 늘 나는 가진 건 미모밖에 없는 거 알잖아. 막 이러면서
2: 네.
0: 근데 이제 제가 저는 객관적으로 보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2: 네.
0: 뭐든지
2: 네, 팩트 위주로.
0: 특히 스포츠에서 물론 이제 뭐 경기라는 건 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2: 네.
0: 반드시 순위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2: 그렇죠.
0: 저는 조심스럽게 동점 정도 예상합니다.
2: 동점 1-1.
0: 예. 근데 거기에는 살짝 바람도 들어있어요.
2: 바람.
0: 그러니까 멕시코가 지금 그냥 멕시코가 아니고 홈이란 말이죠.
2: 네. 네, 그러네요. 또
0: 그냥 멕시코도 쉽지 않은데.
2: 그렇죠.
0: 홈팀의 그 열광적인 응원. 어쨌든 우리가 뭐 한 달 전에 가서 고지 적응은 훈련을 했다고 해도 하더라도 멕시코 선수들은 만큼은 아닐 거 아니에요.
2: 그럼요. 현지
0: 거기는 따라가기는. 맨날 거기서 했을 텐데.
2: 네. 네, 어렵죠.
1: 요즘 뭐 유튜버들 보면은 멕시코에 가서 지금 현지 응원하고 있는 많은 유튜버들이 있죠. 현장 그 화면을 보여주는데 한국인이라고 밝히면 멕시코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입을 맞춰줘요. 근데 그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실제로 K컬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서 멕시코에도
0: 그렇습니다.
1: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하는
0: 왜냐면 K-POP 이런 걸 워낙 좋아하니까
2: 맞아요.
1: 축구는 약체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승리를 예견하면
2: 아, 이미 알고 있고
1: 샴페인을 터뜨리는 거 한국인들을 보면
0: 그러니까,
1: 아 너야?
0: 그러니까 1차전 남아공 이겼어. 2차전 니네만 이기면 우리 이거 무조건 저 1위야. 근데 니네가 한국이야. 아우 땡큐. 이런 의미로.
1: 이런 의미도 있어서.
0: 예.
2: 기분이 그렇게
0: 얄밉죠.
2: 좋진 않네.
1: 아, 근데 그게 또 환대이기 때문에 야유는 아니고 환대이기 때문에.
0: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이기면 좋은데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비길 수도 있겠다. 1-1 정도.
2: 현실적이네.
1: 비길 수도 있는 건 좋은 거예요?
0: 그러니까 이제 저는
1: 낙관적으로?
0: 저는 제가 더 솔직하게 말해. 지지만 않아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2: 맞네요.
0: 지지만 않아도 우리는 이긴 거나 마찬가지인 수 있으니까.
1: 근데 이번에 그 멕시코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가 지금 그 결장이 됐기 때문에 출전 정지가 됐기 때문에 뭐, 그래서
0: 우리가 좀 남아공 경기에서 저기 경고
1: 우리가 좀 희망을 좀 많이 가지고
0: 가지고
1: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0: 네. 예.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차갑게 보지만 이제 바람이야 당연히 뭐 1-0이든 2-1이든 2-0이든 무조건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1: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2: 아니 오전에 오전에 치킨이 그렇게 팔린대요.
1: 아,
0: 그러니까
1: 오전에요?
0: 사실
2: 응원하고
0: 이게
2: 싶어서.
0: 15시간 시간 시차 15시간 16시간 시차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한테는 오전 10시 11시니까 응원하기 좋죠. 새벽이
1: 좋죠.
0: 아니니까 좋은데 그 시간에 치킨집은 다 이제 사장님들이 되게 울상이었대요. 차를 보고는 이건 팔릴 수가 없는 시간대다. 근데 단 이제 뭐 거리 응원도 있고 뭐 직장인들도 점심 시간을 좀 당겨서 오고 이래서 편의점 매출은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대요. 다 아니나 다를까 다 올랐습니다. 근데 치킨도 10배가 폭주했다는 걸 듣고 10시 11시부터 치킨을 먹는다고?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 뭔가 약간 찰떡 궁합이 있잖아요.
0: 아, 그러니까 축구 볼 때 치킨이 빠지면
2: 섭하다.
1: 아, 그리고 저도 SNS에 그렇게 치맥이 올라와요. 아침에.
0: 아니,
1: 아침에.
0: 아니, 치킨은 맥주도 같이. 그래서 무알콜 맥주가 그렇게 많이 팔린대요.
1: 그렇기도 하고요.
0: 왜냐면 진짜 그냥 맥주를 마시기에는 예를 들면 반차 썼어요. 오후에 출근해야잖아요. 근데 맥주까지 같이 마실 수 없으니까 무알콜 맥주가 또 그렇게 많이.
1: 아, 그리고 뭐 직장에서 같이 단체 관람 하시는 분들도 많고.
0: 예.
1: 학교에서 또 단체 관람
0: 진짜 실제로 11시에 이번에 경기했잖아요. 1차전을 많은 학교에서 봤대요. 같이
2: 봤대요.
0: 학교 얼마든지 선생님의 재량으로 할 수 있으니까 같이 보고 응원하고
2: 너무 좋죠. 추억이 되잖아요. 아이들하고
1: 아, 월드컵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0: 그렇습니다.
2: 끝나네요.
1: 내일입니다.
0: 월드컵 얘기를 10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영화 얘기는 그래 여러분 이해하시죠. 월드컵 얘기 안 하고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오늘 강소리 씨가 가지고 온 주제 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2: 저는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영화들을 한번 주제로 골라봤습니다.
0: 국가란 무엇인가 이 영화를 보면서 와, 우리의 현실.
2: 현실
0: 예를 들면 분단의 현실을 생각할 수도 있고 국가 간의 어떤 그 전쟁
2: 분쟁,
0: 이러면서 그 국가가 결국에는 국민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국가란 무엇인가 책 제목도 있는데 유시민 작가가 쓴 책 제목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2: 생각하게
0: 문장이
2: 하죠.
0: 바로 국가란 무엇인가인데 그 이 영화를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 오늘 그러면 소리 씨가 먼저 문을 열어주시죠.
2: 저는 이제 월드컵 이제 주제로 이제 오프닝을 했잖아요. 이어서 연평해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 2002년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2002년 6월에 우리가 3, 4위전 결정전을 하던 날에 네. 연평해전, 그러니까 제2연평해전이 발발을 하게 네. 되죠. 네. 근데 이게 전쟁이냐 아니냐도 이제 논란이 있다고 해요.
1: 그렇죠.
2: 그래서 그때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할 때 전쟁이 있었다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대통령도 그 폐막전을 보려고 일본에 가는 바람에 더 네.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이게 뭐야 뭐야 하면서 이제 잘 모르다가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 청소년들도 맞습니다. 많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게 저입니다. 네. 네, 그게 저고 그때 이제 알게 됐는데 네. 이 영화 같은 경우는요. 그 참수리 357호 에서 이제 훈련을 하면서 가족처럼 살고 있는 이제 생활하고 있는 이제 군인들이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는데요.
0: 앞부분은 이제 그런 어떤 그 네. 주인공들의 개인적인 이야기,
2: 네, 이야기.
0: 뭐 끈끈하게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
2: 네.
0: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펼쳐지죠. 그 대부분의 영화의 어떤 서사 구조를 이렇게
2: 잘 따르고 있어요.
0: 충실히 따라갑니다. 네. 이 영화도. 네.
2: 네, 잘 따르고 있고 이제 원작이 또 있어요. 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최순조 작가의 서해해전이 원작이 있고 그다음에 네. 영화화가 됐는데요.
0: 네.
2: 이 영화화가 되고 나서 연평해전으로 책 제목을 바꿨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1: 직접적으로.
2: 있습니다.
0: 네. 네. 네.
2: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뭐 평들도 있고 네. 뭐 호평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잘 모르던 네. 시간, 네. 내가 겪어볼 수 없는 시간에 대한 대리 체험, 간접 체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영화를 정말 좋다.
1: 네.
2: 인생 영화다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쯤은 꼭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그러네요. 네.
0: 이게 한 실제로 교전 시간이 한 30분 정도인 네.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진짜 하필이면 그때 우리가 이제 그 튀르키예하고 2002년 6월 29일로 기억하는데요.
1: 그렇죠.
0: 3, 4위전을 하고 정말 전 국민이 아마 거리로 쏟아져 나왔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2: 네.
0: 그 상황이다 보니까 그 상황 그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고
2: 상상도 네. 못하죠.
0: 많은 사람들이 네. 와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2: 네, 모르고 네. 있었다고 생각하게 되고
0: 그 장갑차에 희생된 미순이 그 두 소녀 있잖아요.
1: 네, 중학생
0: 미순이 효순이 사건.
2: 네.
0: 그것도 마찬가지로
2: 네.
0: 그때도 또 월드컵 때였거든요.
2: 맞아요.
0: 그런 것처럼 이 연평해전도 이 국군 장병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느냐.
2: 네.
0: 예. 이 영화를 통해서 네. 많은 국민들이 그걸 깨닫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그리고 해전들이 생각보다 많았더라고요.
0: 네.
2: 목이 막 메는데
0: 네.
2: 해전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게 이 영화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됐어요.
0: 네.
2: 근데 그 NLL을 계속 이렇게 침범해서 네.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걸 모르고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그냥 모르고 네. 되게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어른들이 하면 공부
1: 네네네네네.
2: 열심히 하고 열심히 놀아라 하면 놀고 먹어라 하면 먹고
1: 네네네.
2: 그런 어린이였었는데 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이렇게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얼마나 국군 장병들이 애쓰고 있나 하는
1: 네.
2: 생각도 같이 하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1: 사실 저는 이 영화 지난번에 우리 살짝 한번
0: 네.
1: 다룬 적이 있기도 해서
2: 네.
1: 다시 보는데 김물 씨가
0: 네, 네. 네. 요새 이제 그 네, 엄청나게 가장 핫한 배우가 됐죠.
1: 뭐 세계적으로
0: 네.
1: 유명한
0: 네.
1: 우리 참교육 얘기도 한 번씩 해야 되는데
0: 네.
1: 예. 그 배우들 뭐 진구 씨?
0: 네. 네.
1: 이 배우들 얼굴 보는 게 반가운
2: 네.
1: 그런 작품이기도 했고 초반에 그렇게 약간 그 드라마 서사 구조를 가져서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가 많이 드러납니다.
0: 네. 네.
1: 병사들과 실제로는 군대 가면 그런 일이 되게 드물거든요. 사병들과 예를 들면 간부들 간의
0: 네.
1: 사이가 좋기가 네. 굉장히 어렵고
2: 네.
1: 그건 이제 우리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상태이긴 해요. 근데 실제 군대에 가면은 병사들끼리도 사이가 좋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0: 그래요?
1: 위계의 질서 때문에.
2: 왜 그럴까요?
1: 그러니까 명령 체계로 움직이는 조직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러면
1: 예, 예. 왜냐하면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2: 네.
1: 또 후임이 선임의 의견에 반대하는
0: 하극상
1: 임무에 관해서.
0: 네. 그걸 하극상이라고 하나요?
1: 아니요, 그러니까 임무에 관해 하극상은 이제 완전히 반대를 한 거. 어. 그런데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행동하기 전에 그건 아직 하극상이
0: 아니겠죠. 아니겠죠.
1: 근데 하극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 화목함이 다정하고 화목함이
2: 맞먹는다.
0: 그걸 경계하는 걸
1: 경계하기
0: 위해서
1: 조직이라서 앞쪽의 드라마가 저는 많이 안 짠해요. 아, 그 저렇게 끈끈하게 잘 지낸 사람들이 저런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걸 보면
0: 아니, 실제로도 저렇게 그렇게 끈끈했을까요?
1: 저는
0: 아니면
1: 그랬을 것 같습니다.
0: 왜냐하면
2: 그 배라는,
0: 그 배라는 특성상 거기 어쨌든 약간의 고립된 환경이잖아요.
1: 그렇죠.
0: 거기서 늘 NLL을 지켜봐야 되고 이런 특수한 상황에 놓이면 끈끈함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1: 그러니까 뭐 전부 모든 인원에 대한 그 개인사를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몇몇 인물들의 중요한 그 연결고리들, 감정적인 연결고리, 또 어떤 그 지휘자는 굉장히 냉철하고 굉장히 더 이 임무에 대해서 또 중요도를 그쵸.
0: 정말 강조하고 심장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1: 그렇기도 하니까 그런 다양한 면모들을 좀 잘 앞부분에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0: 이 진구 배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굵은 역할 참 잘 어울려요.
1: 특히 군인 역할 되게 잘 어울려요.
0: 그래 저는 그 생각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태양의 후예를 김은숙 작가가 캐스팅한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2: 그럴 수 있죠.
0: 되게 그 말투랑 이게 딱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진구가 어울리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1: 그러니까 그리고 진구 캐릭터는 이 상사에게는 사랑받고 후임한테는 존경받는 이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0: 그러니까 태양의 후예에서의 그 멋진
1: 그러면서 임무를 할 때는 굉장히 자기 입을 닫고 명령에 최선을 다하는
0: 태양의 후예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송중기의 명령에 목숨까지 바치는 그게 명량인가요? 진구가 명량이 아니고 그 영화가 생각이 안 나네요.
2: 뭘로 나오나요?
0: 이정현과 부부로 나오는데 제가 이렇습니다.
1: 괜찮습니다.
0: 진구의 그 멋진 역할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난다니 사극이거든요.
1: 그렇군요.
0: 이정현 배우가 마지막에 이렇게 막 치마 벗어서 흔드는
2: 알아요. 어떡하지?
0: 그걸 제가 왜 명령하고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2: 그렇군요.
0: 그러면서 진구가 결국에는 그 총을 맞으면서 가잖아요. 그 사극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거기서도 아주 선굵은.
1: 여러분 찾아보세요.
2: 이 주제 지나가면 생각이 납니다, 이제.
0: 하다 보면 생각나겠죠. 네. 인상적인 장면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2: 저는 마지막 장면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 배에서 월드컵을 어떻게 이제 군인들이 봤을까?
0: 거기 대사 나오잖아요. 오늘 3, 4회 좀 볼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그 이현우, 배우 이현우 합니다. 동혁이었군요. 이현우가 역할했던 그 동혁이라는 그 장병이 우리 오늘 3, 4회 좀 볼 수 있습니까? 이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2: 해요.
0: 이런 비극이 일어날 줄 모르고 몇 시간 전에 그 얘기를 합니다.
2: 그렇죠. 그래서 국민이죠, 군인도. 군인도 국민이고 누구나 다 이제 월드컵 축제에 참여하고 싶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 진심을 누르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했던 그 이제 상황들이 있었고 만약에 전쟁이 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제 또 이렇게 경기를 같이 봤을까를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이 또 기억에 남고요. 그 박동혁 있었죠.
0: 아까 이현우라는 배우가 연했던 동혁이.
2: 박동혁 군인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시신에서 총 그 파편 뭐 유해에서 파편이 실제로는 3kg이 나왔대요.
0: 그러니까 총을 너무 많이 맞아서
2: 이렇게 나왔었는데 영화에서는 되게 그런 장면은 아예 다 배제를 하고 이제 연출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또 그 장면도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 장면.
0: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특히 이렇게 실제 있었던 그 교전 상태를 영화로 만들 때 감독은 너무나 고민이 클 것 같아요.
2: 그럼요.
0: 그렇죠. 이걸 이렇게 이 전투 장면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걸 그냥 선정적으로 소비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것인지
2: 너무 리얼하게 보여주면
0: 이거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할 것 같거든요.
1: 저는 오히려 리얼에 가까운 연출이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요.
0: 그래요?
1: 왜냐하면 그냥 우리 기존에 보던 예를 들면 뭐 태극기 휘날리라든가 예, 네. 이런 장면에서의 오. 그 전투씬의 핵심, 그러니까 그걸로 무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태극기 휘날리며의 전투씬 장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친숙한 느낌이 있어요.
2: 있어요.
1: 아, 전쟁은 저런 것이지.
0: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무기가 예. 재래식 무기다 보니까 그렇죠. 네. 싸움도 그렇고.
1: 네. 예. 근데 이 연평해전에서의 전투 장면 우리가 몰랐던 장면이에요.
0: 네, 네.
1: 이 장면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실제로도 당시에도 몰랐고
0: 네.
1: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던 모습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아, 이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라고 보여줘야 하는 의무감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예. 감독이 어쨌든 괴롭더라도 네. 충실하게 그 장면들을 좀 재현하려고 네. 했었다.
1: 보신 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렇다고 정말 이랬다고. 그러니까 물론 축소해서 보여줄 수는 있었을 있죠. 지연정
2: 네.
1: 사실을 전달하는 데는 좀 충실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0: 30분 동안의 교전이었지만 네. 얼마나 치열했는지 네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는지를 네네. 보여주는 것은 내 책임이다.
2: 네.
0: 그 영화를 이 영화를 만든 사실은 이유죠. 네.
2: 그쵸.
0: 이유겠죠.
2: 그쵸. 추모하기 네, 위해서. 네,
0: 이유기 때문에 네. 그 장면을 충실하게 보여주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1: 그렇습니다.
0: 없죠. 아, 네. 라고 판단을 했겠죠.
1: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도 아마 후대 저희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20, 30대 분들이 보시기에 이 연평해전을 사실은 해전이라고 할 때 이 전은 전쟁이 아니라 전투에 가까운 표현이긴 한데
0: 네, 네.
1: 어떻게 또 용어를 정의하실지도 궁금해요. 오, 이걸 전쟁으로 표현하실지 전투로 표현하실지는 네. 아마 각자 보시는 분들의 판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왜냐하면 전쟁의 사전적인 의미라는 것은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1: 네.
2: 그쵸.
0: 근데 이거는 워낙 며칠도 아니고 네. 30분 정도의 교전이었기 때문에
1: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우리가 남북 관계가 휴전 상태이다 보니
0: 그것도
1: 휴전 시 발생한
0: 모든
1: 전투
0: 교전은
1: 1, 2차가 네, 또 있었고 네,
0: 이것도 네, 2차잖아요.
1: 또 NLL 네. 침투는 또 굉장히 반복적으로 네, 지속적으로
0: 그
1: 됐었기 때문에
0: 있었고.
1: 아마 정의가 좀 다를 수도 네, 있으실 것 같아요.
0: 그래요. 네.
1: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전투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네. 그런 소식이긴 하죠.
0: 어찌됐든 네. 그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만큼은 우리가 기억해야겠다.
2: 네.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서 600만이 넘었을걸요. 아마 이 영화가 그렇죠. 예, 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600만이 넘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604만 6,139명 이렇게 봤으니까
1: 네.
0: 사실 이런 영화는 그렇게 관객이 많이 들기 쉽지 않거든요.
1: 쉽지 않죠.
0: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더군다나 이게 입소문을 통해서
1: 네네네네.
0: 이 영화가 600만이 넘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네. 그 연평해전을 기억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화,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영화 중에
2: 네.
0: 이 영화를 가지고 온 소리 씨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2: 저는 연평해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쪽에서는 월드컵 이라는 축제 현장에서 사람들이 너무 들떠 있고
1: 네.
2: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는 게 어쩌면 모르고 지나가고
0: 네.
2: 항상 사람들은 함께 그 모든 걸 겪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2: 한쪽에선 지키고 한쪽에서는 즐기고 하는 상황이 너무나 단적으로 보이는 영화이기도
0: 네.
2: 하고 또 연평해전을 기준으로 해서 그 5단계 교전 수칙이 3단계로 이제 바뀌었다고
0: 그렇죠.
2: 이야기를
0: 네.
2: 하더라고요.
0: 왜냐면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대응 수위가 늦어졌고
2: 네, 늦어졌고
0: 물대포만 쏘고 막 이렇게
2: 네.
0: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2: 그렇죠.
0: 앞부분에.
2: 네, 그래서 원래는 경고 방송, 시위 기동, 차단 기동, 경고 사격, 격파 사격 이렇게 긴 5단계가 있었는데 그냥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좀 비교적 간단하게
0: 네.
2: 3단계로 줄이게 되는 계기가
0: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2: 네, 전투 전 예. 연평해전이었어서 한번 이제 세상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1: 네.
2: 견고한 뭔가 체계를 어떤 한 사건이 바꾸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바꾸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같이 해보고 싶어서
0: 네.
2: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1: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2: 네.
1: 네.
0: 그 참교육에서도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뭔가 일어나기 전에 세워야
1: 네.
0: 그게 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했냐면 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서로
2: 대치하는가
0: 죽여야만 하는가
1: 네.
0: 국가란 무엇인가
1: 네.
0: 여전히
2: 네.
0: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1: 맞습니다.
2: 너무
0: 진짜 많이
2: 하죠.
0: 했어요. 국가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아직도 휴전 상태인가.
2: 그 공동경비구역
1: 네, JSA
2: 네. 보면서도 그 생각 저는 진짜 많이
0: 네.
2: 했거든요.
0: 네. 왜냐면 그 영화는 진짜 이제 울게 되잖아요.
1: 네.
0: 울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우정을 나누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1: 네.
0: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마음속에는 적군이라는 그게 있으니까
2: 네.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0: 그것 때문에 이제 총을 겨누고 결국엔 발사하게 되는 그 비극. 그 JSA의 비극이 바로 이 남북 분단의 비극을 가장
2: 단적으로 잘
0: 단적으로
2: 보여주죠.
0: 보여준 영화가 아닌가.
1: 저는 제가 JSA를 포함하고 있는 1사단 안에 JSA가 있거든요.
0: 네. 제가 거기 1사단 근무했었던 거 네. GP?
1: 네, GP에 있었어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JSA에 가서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0: 네.
1: 근데 그렇게 그런 일이 이거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당시에는 이제
2: 군사기밀
1: 기밀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네. 진짜 북한군하고 이렇게
2: 인간적인 교류를 네.
0: 하는 대화도 할 수 있고
1: 대화는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0: 아 정말요?
1: 네, 430m 가까운 그러니까 GP에서 GP까지 거리가
0: 500m도 안 돼요?
1: 500m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인사는 수시로 하고요.
0: 아 그거 그건 가능할 텐데 예를 들면 진짜 소리 씨가 말한 대로 인간적인 교류도 가능해요?
2: 빵을
1: 그건
2: 나눠 먹는다.
1: 이제 여러분의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0: 나 초코파이 나 질렸는데 너 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제가 하는 일이 그 대면병이었습니다. 북을 상대로 방송을 하는 방송 요원인
0: 기순을
1: 거예요.
0: 기순을 요 이렇게 계속 유도하는.
1: 네, 유도하는 건데 노골적인 기순 그러니까 그 심리전 단계가 있습니다. 심리전 단계 아까 말씀해주신 교전 단계처럼 심리전 단계 심리전 이수를 하게 되고요. 그 이수된 심리 전략으로 원고를 쓰고 이 원고를 쓴 내용으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봐 안녕이라는 말도 모두 허락된 얘기인 거예요.
0: 네.
1: 그렇게 하도록.
2: 네. 네.
1: 그래서
2: 있군요,
1: 뭐 당연히 초코파이 얘기하고요. 네. 뭐 우유 얘기하고 먹은 음식 얘기하고 오면은 뭘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뭘 먹었는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음악 많이 들려주고. 근데 그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가장 긴장된 상황이잖아요.
0: 네.
1: 그 위치 자체가 실제로 뭐 수개월에 한 번씩 사건 사고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사망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근데 그곳에서 6개월씩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뭐 왜 우리가 전쟁 상황이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0: 네.
2: 그렇죠. 근본적인.
1: 네, 이게 근본적인 뭐지? 생각. 이렇게 가까울 수 있는데 이렇게 친근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경계를 하는 건 경계를 하는 사람들의 의무이고 어떤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국가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만큼이나 평화를 향한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0: 네.
1: 예. 그래서 아, 굉장히 좀 그러래. 그런 그 이중적인 감정이
0: 이야기가 조금
1: 많이 좀 필요해요.
0: 좀 다른 쪽으로 가야 되긴 하지만 자꾸 뭐 북한에 끌려다닌다 뭐 이런 얘기들 이제 우리 정치인들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평화를 자꾸 그 깨트리려고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용하려고 하는 저는 그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 그렇죠.
2: 그런 부분이 있어요.
0: 그러면 이런 평화마저도 하지 말자는 얘기인 거예요?
2: 그러면
0: 그렇잖아요.
2: 다시 싸우자는 이야기인가?
0: 싸워서 장병들을 희생당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1: 저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어떤 이득을 주기 때문에
0: 그러니까
1: 그 이득에
0: 그러니까,
1: 관심이 있어서
0: 그러니까 그 이득 때문에 무엇이 어찌 되든 간에 이용하는 그 사람들을 저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 말에 힘이 있고 또 이제 그
0: 자기들은
2: 말에...
0: 더군다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그냥 이득을 보려고 막 뱉어요? 저런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뽑아놓은 우리는 무엇인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1: 또 이제 아마 저희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요즘 20, 30대들이 보수화된다.
0: 네.
1: 그런데 조금만 더 사실에 관심을 가지시면
0: 네.
1: 그런 그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더 잘 관측하고 관찰할 수 있는 게 20, 30대가
0: 그러니까요.
1: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0: 네. 그러니까 안타깝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충분히 그걸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왜
2: 맞아요.
0: 자꾸 그냥 표면적인 것들 만 보는지
1: 아 제가 얘기하려는 메시지는 뭐냐면 저희는 제가 이제 40대에서 50대 넘어갔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그런 좀 이상한 짓을 하면 저게 사람의 생각이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네. 접근하기가 쉬운데 네. 20, 30대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기본값인 거예요. 편견과 차별이, 경쟁이.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경쟁했어. 경쟁해서 살아남도록 우리는 교육받은 거야. 라는 그 입지 때문에, 입장 때문에 상대를 훨씬 빨리 파악해요. 오. 그리고 그 파악한 상대와 친근하게 지내다가도 이 사람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 바로 말해요. 배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보다 훨씬 빠르게
2: 예민하게
0: 빠르게 네, 판단하고
1: 평등을 향해 네. 그리고 어떤 그 정의를 향해서 빠르게 나아가는 오, 걸 보거든요.
2: 그런 세대가 또 이성세대네요.
1: 그래서 저는 거기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2: 그런 에너지
0: 정의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1: 굉장히 빠르게 가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해 줄 때
0: 네. 저는 네. 거기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1: 팩트가 오염됐을까 봐.
0: 팩트가 오염됐는데 그거를 왜 본인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이게 오염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제 말은. 한번 그걸 믿기 시작하면.
1: 네, 저는 그래도 희망적인 게 저는 어렸을 때 김일성이 그 돼지인 줄 알았거든요. 예, 아 그런 만화가
0: 진짜,
1: 있었습니다.
0: 아니 진짜 이렇게 머리
1: 이렇게
0: 뿔나고.
1: 어머,
0: 아니 우리는 방공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2: 네. 아 진짜 동물이다 이렇게.
1: 네, 네, 네, 네.
2: 아,
1: 진짜 혹이 있거나. 네,
0: 혹이 여기 이렇게 이렇게 혹이 있거나 혹이 달렸거나.
1: 실제로는 아니죠.
0: 네. 네. 네. 네.
1: 근데 그래서

0: 우리 강소리 씨가 가지고 온 연평해전 네. 만났습니다. 잠시 OST를 좀 네, 만나볼까요?
1: 네. 예.
0: 연결식에 나왔던 그 음악입니다.

0: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으면서 네, 연평해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 두 번째 영화 백희 씨가 가지고 오셨죠?
1: 네. 네. 시카리오 암살자들의 도시. 네. 드니 빌레브 감독.
0: 이 영화는
1: 네. 그을린 사람 갖고 올라다가
0: 왜 그거 가지고 그러셨어요? 저는 사실 아니, 그것도 고민했어요. 너무... 그을린 사랑을 가져올까도 네. 고민했습니다.
1: 아, 저는
0: 그, 같은 감독의 영화인데
1: 그 소재와 내용을 이게 네. 너무 전달드리는 네. 게 힘들어요.
0: 감당하기가 조금 네. 네.
1: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목 언급하는 정도만으로도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카리오 암살자들의 도시는 다른 작품, 다른 편 시카리오 시리즈가 있습니다.
0: 네.
1: 저는 시카리오 팬이
0: 네, 저도요. 저도요.
1: 이 암살자들의 네. 도시가 원탑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0: 네. 원탑입니다. 혹시 네. 다른 거를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네네. 암살자들의 도시만 보셔도 괜찮아요.
1: 그 영화가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네. 보는 내내 긴장감을 처음부터 끝까지 놓칠 수가 없습니다.
0: 예. 저는 이동진 평론가의 한 줄 평이 딱 맞았어요.
1: 네.
0: 딱 관객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데 네. 정신 차릴 수가 없다.
1: 예. 오.
0: 진짜.
1: 그러니까요.
0: 와 미친 영화입니다. 미친 영화. 멱살 딱 잡고 끌고 가는데 끌고 가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네. 없어요. 진짜 미친 영화입니다. 이 드네벨레브는 네. 뭐 컨택트 이 영화
2: 듄은
0: 약한 편이에요.
2: 아,
0: 저는
2: 아,
0: 듄은 네. 시각적인 효과 때문이지 네. 사실 이야기랄지 네.
2: 스토리.
0: 그 임팩트는 시카리오가 더 저는 강렬하다고 아,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2: 꼭 봐야겠네요.
0: 듄은 네. 미래 세계잖아요.
2: 네.
0: 시카리오는 현재예요.
1: 네. 그러니까요.
0: 현재 마약범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 더 충격일 수밖에
2: 네,
0: 없죠.
2: 네.
1: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0: 네.
1: 실제로 멕시코 이제 마약왕을 처치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무슨 일인가를 벌이는데요. FBI 요원을 한 사람 끌어다가 그러니까 첫 장면이 그거예요. 첫 장면이 네. FBI가 네. 마약상으로부터 폭파로 피해를 입는 사건이 첫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폭파와 피해를 입는 사건 때문에 아 이게 지하 통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어딘가 다른 지금 이곳 미국 영토가 아니라 다른 곳이랑 연결된 것 같다라는 사실을 오. FBI가 알아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낸 요원이 어느 사무실로 끌려가서 일종의 면접을 봐요. 인터뷰를 봐요.
0: 에밀리 블런트.
1: 네. 네.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너 관심 있어? 아니 그거 마약이라든가 우리 FBI 요원이 지금 죽었어요. 경찰도 죽었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좀 정의를 행사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보니까 초법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0: 네.
1: 법에는 규정되지 않은 행위를 해야 돼요.
2: 네.
1: 그리고 가서 보니까 CIA, FBI 그리고 실제로는 범죄자를 수감 상태에서 있는 범죄자를 풀어서
0: 네.
2: 네.
1: 일종의 사냥꾼 집단을 하나 만들어서
2: 네.
1: 멕시코로 침투하는 임무를 주는 겁니다.
2: 멕시코로요?
1: 예.

0: 알코올가 이제 한마디로 온상이었던 네. 거죠.
1: 네. 네. 마약 소금.
2: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하나가 또 병행처럼 펼쳐지냐면 이제 늑대 사냥, 늑대라고 불리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늑대. 늑대. 울프, 울프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알레한드로라고.
0: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 뭐냐면 CIA도 아니고, 아니고 FBI도 아니고,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경찰이 아니에요. 네. 근데 무슨 컨설턴트라는 거예요.
1: 네. 오, 두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2: 뭐 늑대 같은 사람이야. 네. 늑대 그냥 같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0: 저는 등장했을 때부터 네. 원래 제가 델토르를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여기에서의 네. 이 베네치오 델토르의 네. 이 존재감은
2: 네. 네. 말도 안 됩니다.
0: 늑대 한 100마리.
2: 네. 오. 저는 일부러 이 배우가 자신을 몹시 험악하고 못생기게 네. 그린 게 아닌가.
0: 얼굴 표정을.
2: 네, 원래 젊은 시절 보면은 꽃미남이거든요. 네, 네, 네.
0: 그러니까 수염도 일부러 깎지 네, 네. 일부러 않고.
1: 깎고, 네. 선글라스 딱 끼고 네.
2: 거칠게 멕시코적인 야, 언어를
0: 이
2: 표현하고.
0: 델토는.
2: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다른 생각과 다른 인물을 혼자만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0: 잘
2: 거예요.
0: 잘 설명도 안 해주고요. 말도 잘 안 해요.
1: 네. 네. 네.
2: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파놓은 땅굴을 통해서 이제 마약범들을 소탕하는 작전에 투입이 되는데 근데 그 작전을 투입을 했어요. 근데 FBI 요원이 말려요 자꾸. 니네가 지금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0: 아까 설명했잖아. 네, 아, 사냥꾼을 이렇게 하는 거. 네.
2: 하는데 이거 불법인 것 같아. 그랬더니 총을 겨누면서 너 나한테 다시 한번 총을 겨누면 넌 죽어. 라고 오. 얘기한 뒤에 어디론가 가서 무슨 일인가를 합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그거예요.
0: 근데 네. 이게 엄청난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얘기하면 안 돼요.
2: 어딘가로 네, 가서 네, 네, 무슨 일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뭐냐면 이 조직, 이 사냥꾼 조직을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미국이라는 국가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국가는 국민이 폭력을 쓰도록 양도한 조직이다.
1: 네.
2: 국민이 폭력을 쓸 수는 없으니까 개인 내 개인의 복수할 수는 없으니까 국가가 대신해 주세요라고 폭력을 위임한다.
1: 권력이라고 하죠. 네. 네.
2: 그 권력을 미국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1: 그걸 보여줍니다. 잘 보여주죠.
2: 네, 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국경을 넘었으면은 내 국가 안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게 되잖아요, 더 이상.
1: 네.
2: 근데 아무렇게나 행동합니다. 오. 그래서 우리가 뭘 보냐면 지금 트럼프를 보는 것 같아요.
1: 네.
2: 아마 이런 명령 그거예요. 체계로 하지 않았을까?
0: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네. 뭐든 해도 상관없어.
1: 네. 오, 이것도 약간 네. 그러니까
0: 지금 네.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내 자국민 미국인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네. 내가 별짓을 해도 돼. 내가 미사일을 쏘든 뭘 하든 네. 뭘 해도 되잖아.
1: 정당화라는
0: 네. 논리를 펼치잖아요. 여기서
2: 반대하는
0: 맞아.
2: 자국민이 죽었는데도.
1: 네. 그러니까
0: 여기서 특히 이 배우들, 그러니까 CIA 책임자라고 나오는 조시 브롤린,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의 그 배우,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한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늑대 같은 남자, 네. 베네치오 델토르, 네. 그리고 영화 상영하는 내내 이 불안과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2: 네.
0: 그리고 말리는데 그렇다고 말릴 수도 없고
2: 그렇습니다.
1: 이러지도 저러지도
0: 못하는 네, 그 불안을 상황. 너무나 잘 표현한 네,
1: 연기를 너무 잘하는
2: 그게 FBI 요원
0: 에밀리 블런트 근데 FBI 요원이에요. 와. 민간인이 아니고
1: 어떻게 이런 설정을
0: 저는 했을까? 처음에 네. 그 멕시코 들어가자마자 총격전 한번 벌어지잖아요. 네네네네. 그 차 안에서 네. 거기서부터 전 이미 반했거든요. 거기 아니 그 단순한 아주 단순한 네. 총격신인데 그걸 그 뭐랄까 설명이 다 돼요 거기서.
2: 그렇습니다.
0: 내가 여기서 네. 지금부터 무엇을 할 어떤 짓을 벌일 것인지에 대한 네. 관계에 대한 설명이 끝나버려요.
2: 그리고 멕시코를 딱 들어가는 네. 곳에서 그 시신들이 매달려 있는 장면들. 네. 네. 그리고 돌아 나올 때 그 네. 총격전.
0: 네, 총격전까지. 그리고 그 연출이 네. 와 드네벨로브는 진짜 미친 네. 감독이구나. 네. 라는 걸 보여주는.
2: 정말 대단합니다.
0: 네, 정말 네.
2: 꼭 보시길 네. 추천드리고.
0: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단순한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다룬 영화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2: 네.
0: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2: 네. 국가가 폭력을 무한정으로 쓸 수 있으면 어떤 네. 일이 벌어질 네.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개인이 있어요. 네, 이 자경단으로서의
0: 네.
2: 어떤
0: 그렇습니다. 델토르가 예. 이 컨설턴트가 된 여기서는 이제 알레한드로라는 네. 역할로 나오는데 본인이 어떤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1: 늘 보여주나요? 예. 네.
0: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마지막에 신을 만나러 갈 시간이야 네. 라고 하면서 총구를 다
2: 그러니까요. 예. 네.
1: 그 대사를
2: 예. 대단해요.
0: 그게 여기서 네, 나온 대사예요. 네. 신을 만나러 갈 시간이야.
1: 네. 오, 그렇구나.
0: 거기 더구나 똑같은 어린 소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반드시 봐야 되는 영화입니다.
1: 네. 네,
0: 단순한 마약과의 전쟁을 다룬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1: 그 선배님이 말씀해 주신 국가가 폭력을 무기한으로 쓸 수 있으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역사가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2: 네. 그렇죠.
1: 그래서 또 생각하게 되네요.
2: 아, 맞습니다.
1: 여기도.
2: 네.
0: 사실 그런 영화 너무나 많습니다.
1: 너무나
0: 그래서
1: 많죠.
0: 비극이 만들어지는.
1: 네.
0: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야
2: 네.
0: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명분을
1: 네,
0: 가지고
1: 있죠. 그럼 여러 가지
0: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2: 네.
0: 지금뿐만 아니라 고대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1: 너희를 위한 거야. 약간
2: 네.
1: 이렇게
0: 국가를 그쵸? 위해서 국민을 네. 희생할 수 있어.
1: 네, 대를 이런, 위해서 네.
0: 이런 명분.
1: 돼.
2: 맞습니다.
1: 네. 이런
2: 그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0: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이 시카리오가 아마 음향상을 받았던 거예요, 백희 씨.
2: 그런 것 같습니다.
0: 제 기억이 네. 음향상을 받았던 걸로 나오는데
2: 네.
0: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깔립니다.
2: 네.
0: 이 약간 북소리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이 둥둥둥둥둥.
2: 어,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고.
0: 근데 특히 이제 그 지하 통로를 찾아갈 네. 때 이 야간 투시경 쓰고 네. 장비 네. 챙기고 할 때
2: 압권입니다.
0: 그 네. 진짜 압권입니다.
1: 이 음악이 없었으면 네. 또 장면에서 또 백미가 빠질 거예요.
0: 네.
2: 그렇죠. 실제 전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네. 잘 안 보여주는데 미치겠는
0: 네.
2: 거예요.
0: 네,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에밀리 블런트는 이때 장비를 챙기면서도 그 불안감 네. 있잖아요. 그 흔들리는 눈빛 그때문에
1: 그 연기로
0: 그리고 실제로 너무 무서워해요.
2: 네, 실제로
0: FBI 요원이지만 네. 너무 무서워.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서 무슨 일을 벌일 것지를 알 것 같거든요.
2: 네.
0: 그래서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 에밀리 블런트가 진짜.
2: 네.
0: 그래서 델토로가 그 얘기도 하잖아요. 알레한드로가 꼭 내 죽은 딸을 본 것 같다.
2: 네.
0: 이 눈동자를 보면 그 대사도
2: 맞아요.
0: 합니다.
2: 네.
0: 이 음악이 계속 깔리거든요.
1: 오, 네. 진짜 동굴 속에 예. 걸어가는 느낌이 예. 들어요.
0: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셔야 하는
2: 네.
0: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르네 벨르그 감독의 영화입니다.

0: 국가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 영화. 네. 연평해전에 이어서 백희 씨가 가지고 온 영화는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였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차례인데요. 저는 이 영화가 인생 영화 안에 듭니다.
1: 네.
0: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정말 멋진 영화. 그러면서 감동적이고 그러면서 슬프면서 이 영화 진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타인의 삶. 독일 2006년도 20년 전 독일 영화입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독일이 통일되기 전 5년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전히 민간인의 사찰이 그냥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시절에 비밀 경찰이에요. 국가의 이념이 곧 나의 이념이다. 라는 아주 그 뼛속까지
2: 스며들어
0: 체제에
2: 적응한
0: 체제에 적응한 비밀 경찰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친구의 소개로 연극을 보러 가거든요.
2: 네.
0: 근데 그 극작가 연출과 극작가인 그 작가를 보면서 이제 이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 이 작가가 아직은 유연한 인물이에요. 근데 어쨌든 감시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반체제 인물은 아직까지는 아닌데 요주의 인물인 것 같아. 그러니 네가 도청을 해.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서 벽에다가 이렇게 마치 내시경 같은 걸 넣어가지고 도청장치를 심습니다.
2: 네.
0: 그래서 감시를 시작해요. 근데 이 연극에 연출한 그 등장한 여주인공과 그 배우와 이 감독은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1: 둘이 또 바로 안 보여줘요.
0: 네, 바로 안 보여줘요.
1: 있다가. 네,
0: 그러면서 둘이 지금 함께 살면서 사랑하는 사이거든요. 예술을 너무나 사랑하는 두 사람이에요. 근데 비극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 반체제 인사들을 억압하는 그 수장을 한마디로 문화부 장관이 있어요.
2: 네.
0: 문화계 인사들을 감시하는 문화부 장관이 이 여배우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랑도 아니죠. 농락 놀이개로.
2: 약간 희롱.
0: 희롱하고 그래서 차에 태워서 강제로 수행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2: 거죠.
0: 이 여배우는 그걸 다 견뎌요. 왜? 자신이 사랑하는 이 남자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려면
2: 내가
0: 참아야 돼. 이걸로 내가 이 사람을 지키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비밀 경찰 비슬러가 이제 정말 아픈 현실을 깨닫게 될 순간이 왔다 그러면서 이 문화부 장관의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비즐러는 니네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남자는 이걸 알면서도 여자를 안아줍니다. 왜? 이 여자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비즐러가 한번 흔들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건 뭐지?
2: 이런다고? 이러면서.
0: 그러니까 감시로 시작했잖아요.
1: 네.
0: 도청하면서 지금 감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고서를 써서 다 내야 돼요. 뭐 몇 시 몇 분에 이 사람들이 선물을 풀어본 후 잠자리를 가진 뭐 이런 것까지 다 보고를 해요.
2: 네.
0: 그런데 감시를 하다가 이 두 사람 뭐지? 이 사람이 이 둘의 사랑은 뭐지?
2: 모르는 거죠.
0: 그러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 네.
0: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그러다가 감시를 하다가 이 사람들한테 동화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1: 네.
0: 감시하러 이 사람들이 없을 때마다 집안을 들어가요. 들어가서 막 작품 같은 거를 막 검열할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작품을 쓰고 있는지.
2: 그쵸.
0: 그러다 우연히 시집을 하나 가지고 와요.
2: 시집.
0: 근데 그 시집을 펼쳐보고 시를 읽는 순간 더 이제 완전히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살아온 이 삶이 무엇이 다른 사람을 감시하고 그러면서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취조하고 탄압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토하게 만드는
2: 유도심한다는
0: 그걸 막 잠을 안 재우면서
2: 고문도 하고
0: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한 여기서 한 40대 정도로 나오는 걸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온 이 나라의 체제에 순응하면서 근데 이 두 사람을 보고 시집을 보는 순간 진짜 많이 흔들려버립니다.
2: 약간 현타 온다고 하죠.
0: 그렇죠. 그러면서 감시에서 공감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대충 올립니다. 네. 지켜주고 싶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오늘은 별 보고할 만한 내용이 없었음 그래서 그냥 올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 문화부 장관 이 사람들이 이 아무래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화적인 일은 겉으로는 그렇긴 한데 네. 사실은 이 내용들을 써가지고 서독으로 이렇게 넘기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공연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 극작가가 계속 이 작업을 하는 이 원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2: 그쵸.
0: 이 원고를 문지방 아래 밑바닥 그 틈? 이렇게 다 드러내고 그 안에 숨겨요. 네. 타자기하고. 네. 왜냐하면 타자기는 그 약간의 지문 같은 역할 그렇죠. 하잖아요. 네네네. 이 타자기로 하면 이 사람을 추적할 수 있잖아요.
2: 그렇죠.
0: 타자기도 몰래 들여오거든요. 타자기하고 원고를 그걸 숨기는데 이걸 그 숨기는 장면을 애인이 봐요. 들어오다 봅니다. 네.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근데 데리고 이제 이 극작가도 요주의 인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래도 네. 몇 명의 문인들과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빼돌리는 것 같은 네. 의심의 눈초리가 이제 생기기 있죠. 시작한 거죠. 근데 비즐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크리스타 애인을 불러와서 취조할 때 힌트를 줍니다. 경찰이 언제쯤 가서 니네 집을 뒤질 거다.
2: 네, 다 알려주네요.
0: 알려줘요. 네. 그러니
2: 이제 조심해라.
0: 조심해라라는 걸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걸 다 빼돌립니다. 아까 그 타자기하고 이걸 미리 다 빼돌려요.
2: 네.
0: 근데 문제는 이 크리스타의 비극이 여기서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건 스포일러가 될까 네. 여기까지만 네. 얘기를 할게요.
2: 진짜 지금 얘기만 듣는데 네. 긴장감이. 네.
0: 근데 이 비즐러 이 역할을만 한 올리비에는요 네. 미친 연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네. 진짜 이제 대학에서도 대학 강의를 하는 걸로 시작하거든요.
2: 네.
0: 이 강의를 받는 학생들한테 그 장면을 보여줘요. 취조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네. 나 한 시간만 자게 해달라고 막 취조받는 사람을 빌어요. 그러면서 막 웁니다. 울어요. 거기서 그 강의에서 그 얘기를 해요. 진실을만을 얘기하는 사람은 네. 막 분노한다. 내가 취조하면.
2: 네.
0: 근데 뭔가를 숨기고 있는 자는 저렇게 징징 운다. 정말 무서운 인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2: 네, 다 강의하는 있어요.
0: 강의하는 그 장면에서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취재하는지를 앞부분에서 보여줘요. 네. 이 냉혈한이 네. 체제를 위해서 무슨 짓을 하던 이 냉혈한 이 비밀 경찰이 어떻게 타인의 삶을 감시하면서 변화하는가를 보여줍니다.
2: 와, 이거 약간 그런 거예요. 진짜. 약간 우리가 OTT 프로그램 약간 드라마나 영화 네. 보면서 변화해가는 네. 그런 것도 생각이 나요.
1: 아.
2: 네. 타인의 삶을 보면서 나는 어때야 되나 생각을 하고 네. 내 삶은 어땠나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약간 도청 하면서도 약간 옛날의 OTT가 아닌가 네. 생각도 드네요. 네.
0: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람이 쓴 아까 몰래 가져온 시집, 이 네. 사람이 쓴 원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인간이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이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 예술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 아직 통일되지 않은 동독과 서독 특히 이 동독 아직도 민간인을 사찰하고 끔찍한 취조를 네. 하고 탄압하고 있는 이 동독의 현실 아래서 이렇게 슬프고도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나 잔인한 장면이 아까 취조할 때 자만전 그거 말고 별로 없어요.
2: 네.
0: 그런데도 그 비극 이 동독 아래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비극을 이렇게 표현할 그렇죠. 수 있다니
2: 네.
0: 정말 멋진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요 다 내 인생 영화야 라고 네. 손꼽을 정도로 했습니다. 정말 멋진 영화입니다.
2: 아카데미상도 받았네요.
0: 네. 네. 이 영화는 예고상?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까지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저희가 이제 스포일러가 될까봐 차마 네. 이 멋진 대사를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마지막 장면까지도 그 정말
2: 대사
0: 와 이렇게 감동을 네. 주는
2: 마지막에 도장 꽉 찍고 가네요.
0: 여운을 네. 길게 남기는
2: 네.
0: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장면도 놓칠 수 없는 그리고 이 배우들의 멋진 연기까지 이 심지어 이 나쁜 이 문화부 장관까지도 이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나 진짜 정말 멋진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세 번 봤는데요.
2: 네.
0: 볼 때마다 감동받는 영화 있잖아요.
2: 네.
0: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꼭 보시라. 정말 국가가 무엇인지
2: 네.
0: 생각하게 되는 그런 멋진 영화입니다.
1: 우리도 가끔씩 그런 거 얘기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음악이나 드라마를 북한 사람들이 본다.
0: 네.
1: 뭐 이런 얘기를
2: 네,
1: 좀
2: 듣죠.
1: 듣는 걸 생각하면 문화의 힘이라는 건
2: 네, 대단하죠.
1: 좀 다시 생각해볼 그런 의미.
0: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도 윤동주 시인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이제 그 작가들이 있는데 여기 동독의 문인들이 그런 그러니까 단체제 인사로 다 몰아가지고 네. 탄압받고 취조당하고 그 안에서 네. 고문당하다가 네. 죽기도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술의 혼을 끝내 포기하지 네, 않고 위해서. 지키려고 하면서
2: 처절하게 노력
0: 그걸 막 서독으로까지 빼돌려가면서까지 네. 했던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하고도 되게 이렇게 많이
1: 그렇죠.
0: 네, 겹치면서 더 감동적인
1: 그러니까
0: 예.
1: 우리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히려
0: 예.
1: 예. 우리가 그 6.25 당시 때 북으로 넘어간
0: 네.
1: 분들이 굉장히
0: 네,
1: 많았고
0: 많이 있었죠.
1: 다시 돌아오거나 뭐 예를 들면 영화 감독도 있었죠. 네. 문인들도 있었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올곧이 좀 받아들여줬을 네,
0: 그들의 어떤 열정과 네. 그 뜻을
2: 진심.
0: 그대로 좀 받아들일 수 없었나 하는 아쉬움도
1: 아쉬움
0: 있죠.
2: 네. 네.
0: 있죠. 이 타인의 삶 영화는 아마 보시면 울지 않더라도 정말
2: 마음이
0: 와,
2: 울리는.
0: 마음이 네. 마음에서 우는
2: 네.
0: 정말 훌륭한 영화입니다. 꼭 보시길
1: 네.
0: 강추드립니다. 음악도 아주 멋집니다. 이 음악도 아주 멋진데 정말 이 클래식 음악이 이렇게 쭉 흐르는데요.
1: 네.
0: 음악도 아주 멋져서 이 영화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멋진 영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한 국가란 무엇인가 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연평해전,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그리고 타인의 삶까지 만나봤는데 우리가 어쨌든 국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존재하긴 하지만
2: 그럼요.
0: 국가는 과연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 것이고
2: 네.
0: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1: 네.
0: 듭니다.
1: 아, 이 네. 타인의 삶 음악감독이
0: 네.
1: 잉글리시 페이션트
0: 맞습니다. 잉글리시 페이션트 음악 감독입니다.
1: 가브리엘
0: 네.
1: 야레네요.
0: 그래서 이 그 네. 많은 음악 그 애호가들이 이 영화를 이렇게 같이 잉글리시 페이션트하고 같이 묶어서
1: 네네네.
0: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멋진 영화
2: 네.
0: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2: 네.
0: 다음 이 시간에도 멋진 영화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지영이었고요.
1: 저는 이백희였고요.
2: 강소리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월 17일 정말로 무더운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중간 수요일 왠지 피곤이 많이 오죠.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가요? 비가 좀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놀자.

네, 다섯 손가락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듣고 왔습니다. 한때 수요일이 되면은 비 오기를 기다린 때가 있었는데요. 누군가에게 빨간 장미를 선물하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이벤트는 좀 재밌고 좋은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줄수 있다는. 뭐 요즘 뭐 워낙 많은 기념일 있잖아요. 매월 뭐 14일마다 기념일이 있는데. 이런 이벤트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AMP, 어쩌다 가끔씩. 데이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AMP 걷자다 가끔씩 데이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두곡 듣고 왔습니다. 날씨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네. 요즘 너무 날씨 이야기 많은 것 같은데. 햇볕이 좀 따갑죠. 근데 덥다는 생각보다도 그늘에 있으면 또좀 시원해요. 아마 습도가 없어서 그러지 않나. 습기가 없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좀 선선하니 기온은 20도 중반대를 하더라도 그렇게 덥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말이 누가 뛰기 너무나 좋은 계절이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뭐 저녁에 보면 정말 런닝을 즐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부럽기도 하고. 그 제일 좋은 건 아직 모기가 안 나왔다는 거. 모기가 나오기 전에 열심히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맨틱 펀치의 모기뽕 그리고 서문탁입니다.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네, 로맨틱 펀치 목욕방 전문탁 사랑 결코 싫지 않는 한국 더 듣고 가요. 주니퍼입니다. 하늘 끝에서 흘린 눈물.

주니퍼 하늘 끝에서 흘린 눈물 듣고 왔습니다. 한때 남자분들의 성대를 모두 아사 같은 노래였죠. 아, 이미영입니다. 지금은 늦었어.

bit of an upbeat, exciting, and cool. I'll meet you this summer.

네, 쿨의 해배변의 여인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문화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문화살롱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토요일 날 행사장에 있었던 신청곡 월요일에서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살롱에서 수다를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었네요. 귀여운 수다 캐릭터. 만드셨네요. 그리고 우다함 사회적 협동조합 효자오동 다 함께 돌봄센터에서 K1의 말해 뭐래 신청하셨고요. 늦은 나이에 아이 발음이 늦은 나이에 중졸돌 코르테스에 입덕했습니다. 코르테스 믿고 하이브 주식 샀습니다. 예, 아마 이거 잘 사신 것 같아요. 코르티스, 네르레드. 마지막으로 알파 드라이브 원에 프렉 알람까지 신청하셨네요. 날씨가 더웠는데 조금 시원해져서 청량한 이 노래를 듣고 싶어요. 했습니다. 노래 세곡 연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케일, 마레마레, 코르티스, 레드레드, 알파, 드라이브온의 플렉 알람.

케일, 말해. 코르티스, 레드레드. 알파 드라이브 원, 블랙 알람 듣고 왔습니다. 댓글 이벤트 겸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지 환영하고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지금 저 너튜브 채널에 댓글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와서, 바로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와서 신청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오, Never Say Goodbye. 아이리시입니다. Not Cute Anymore. Celebration in Kazakhstan.

마리오, Never Say Goodbye, I Lit, Not Guilty Anymore 듣고 왔습니다. 식사들은 다 하셨죠? 아, 식사하시고 차 한잔하시면서 즐기시는 시간이 될것 같은데 수요일날 시간 정도면은 집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런 퇴근길이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아, Sean, way back home.

션, Way Back Home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정말로 돌아갈 곳이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갈 사람이 있는지, 사랑이란 거죠. 저희가 이제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전주 지역 소출력 방송이다 보니까 전주 근교 까지는 들을 수가 있는데요.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좋은 일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누구한테나 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어떤 분이든지 노래를 신청할 수 있는 이 환상적인 곳이 너무 좋은 공간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1월, 제가 1월이라 했나요? 6월 17일, 수요일. 오늘은 놀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하루 종일 즐거운 일만 일어나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으로 미야오 띠로리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우였습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청춘기록 프로젝트 진행자 김세은입니다. 전주 FM 청춘기록 프로젝트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지난 한 달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우리 전주는 전주국제영화제로 온 거리가 떠들썩했죠. 6월 중순인 현재 우리 전주는 월드컵으로 다시 골목이 떠들썩합니다. 비단 우리 전주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하죠. 전북대학교 대학가를 비롯하여 전주의 대학가에서는 월드컵 중계와 메뉴 할인 이벤트로 인해 골목 상권이 북적해졌습니다. 또한 이번 월드컵은 한낮에 펼쳐진 만큼 월드컵 국룰 메뉴인 치맥이 불티나게 팔렸다고 해요. 배달의 민족의 데이터에 따르면 치킨 주문수가 10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평일 사무실에서 단체 관람하는 직장인과 대학가 학생 수요에 영향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월드컵 개막식에서 K컬처가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K-POP 데몬 헌터스에서 주인공 루미 역으로 노래해 글로벌 스타로 떠오른 이제는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개막 공연에서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와 월드컵 주제가 DNA를 열창했는데요. 특히 이 곡에서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라는 한국어 가사를 직접 작사하여 노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걸그룹 블랙핑크의 리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또 다른 개막 경기에 출연해 지난달 발표한 월드컵 사운드 트랙 골스를 불렀습니다. 이외에도 피파 북중미 월드컵의 피날레는 K-POP의 대표 그룹인 BTS가 장식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즐거운 월드컵뿐만 아니라 K컬처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하며 세계를 상대로 괜스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월드컵 보셨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는 일상 속에서 나 홀로 내가 좋아하는 장소, 음식과 함께 평화롭게 즐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여러분들께서 이 순간을 재밌게 즐기셨길 바랍니다. 꿈과 목표가 있고 자신만의 새싹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청춘으로 청춘기록 프로젝트는 그 모든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나 혼자만 끌어안고 있던 불안과 답답함을 이곳에서 시원하게 털어두고 공감과 위로를 받으며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은 웹툰 작가를 꿈꾸는 청춘인 박선아 게스트님과 함께 청춘을 기록해보고자 합니다. 노래 듣고 첫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피파 2026 월드컵 주제가 DNA 골스.

0: Bells.
1: 월드컵 주제가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덕분인지 진행하는 저도 스튜디오에서 리듬을 타게 되고 잔뜩 신이 나는데요. 이 활기찬 분위기를 이어서 첫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청춘기록 프로젝트 첫 코너입니다. 오늘의 청춘인데요. 신문기사 속에서, TV 프로그램 속에서, 책 속에서 발견하고 기록하고픈 청춘들을 모아 모아 함께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이달에는 어떤 청춘이 있었을까요?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에서도 청춘들의 땀방울은 식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체코를 상대로 2-1로 역전승을 거머쥔 한국 대표팀처럼 우리 전북 무주에서도 뜨거운 축구대회가 개최되었는데요. 바로 무주 반딧불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입니다. 무주군 체육회가 주최하고 한국축구클럽연맹이 주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48개 유소년 축구팀 선수 650명, 지도자 학부모 등 1,900여 명이 무주를 찾았습니다. 선수들은 학년별로 조별 예선과 준결승, 결승 경기를 치렀으며 학년별 1위 팀에는 우승컵과 축구공 등이 수여됐습니다. 박영석 시설체육 운영과장은 전국 단위 유소년 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무주가 스포츠 관광군으로서의 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올해 2026 탁구 호프스 국가대표 선발전, 교보 생명컵 꿈나무 탁구대회, 차범근 축구교실 교류대회, 회장기 전국 초등학생 검도대회 등 다양한 전국규모 유소년 체육행사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무주군은 물론 우리 전북 지역이 스포츠의 강세를 지닌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되는데요. 대한민국의 어린 청춘들의 축구팀은 단순히 실력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스포츠맨십 역시 키우고 있는데요. 제주도 내 중학교 축구팀 학생 대표단이 중국 북경시를 방문해 한중 청소년 축구 친선 경기와 교육, 문화교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북경시 교육위원회가 주관한 북경시 교육협력 및 청소년 인문교류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는데요. 환영식과 함께 한중 청소년 축구 친선 경기를 진행하고 중국 전통문화 체험 활동에 참여하여 양국 학생들이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중국 학생들과 함께 축구하며 언어가 달라도 스포츠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느꼈다며 처음에는 낯설고 긴장됐지만 함께 경기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금세 친해질 수 있었고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교류회는 스포츠를 매개로 단순히 실력만 키우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타국 상대팀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류였는데요. 월드컵에서 승리를 거머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처럼 우리 어린 청춘들 역시 흘린 땀방울의 노력처럼 대한민국을 뛰어난 실력과 품격 있는 인성으로 빛내길 희망해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썸머.

이준영의 썸머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청춘기록 프로젝트 첫 번째 코너, 오늘의 청춘 속에 있습니다. 앞서 뜨거운 열정에 땀 흘리며 재능을 꽃피우는 축구팀 청춘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예체능으로 좀 더 범위를 넓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24회 전북특별자치도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에서 고창 어린이 합창단이 초등부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고창 소방서를 대표해 출전한 고창 어린이 합창단은 고창초등학교, 신림초등학교, 성내초등학교 학생 27명으로 구성된 연합팀으로 지도교사의 지도와 학생들의 꾸준한 연습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밝고 힘찬 목소리로 안전의 소중함과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노래하며 관객과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이번 대상 수상으로 고창 어린이 합창단은 전국의 우수 합창단과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어린 청춘들이 또 이렇게 멋진 쾌거를 안았네요. 오는 9월 전국대회에서 고창 어린이 합창단이 멋지고 뛰어난 모습으로 연습의 성과를 펼쳐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체능 계열에서 재능을 빛내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괜스레 저도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예체능 부분에서 청춘을 즐긴 경험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운동부도 아니고 실력이 뛰어나지도 않았지만 매번 체육대회나 교내 축제에 올라가면 꼭 우리 반이 좋은 결과를 얻고 열심히 연습하는 반 친구들의 노력이 승리로 보답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아주 열과 성을 다해 연습을 하고 단합을 도모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있던 체육대회 농구 경기인데요. 그 시기에는 때마침 극장판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흥행으로 교내에서 농구가 가장 인기 있던 시기였습니다. 때마쳐 교내 농구장이 완전히 새단장하여 말 그대로 농구할 맛이 나는 곳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저도 그때 슬램덩크를 너무 감명 깊게 보고 드리블밖에 할줄 모르던 제가 농구 포지션을 공부하고 점심시간과 야간 자율학습 시간 때마다 농구하는 남학생들 사이에 껴서 함께 농구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중 체육대회 남자 경기로 농구가 채택된 후 저는 바로 농구 매니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반의 농구 경기 출전 선수들과 함께 체육대회 준비 기간인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연습하고 상대팀을 분석하고 각 선수에 맞는 필살기를 생각하고 모든 열정을 불태웠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컸던 걱정 요인은 유소년 선수 출신이었던 친구를 중심으로 구성된 우승 후보반을 어떻게 이겨야 하나였는데요. 시작도 전에 풀이 죽어 있던 친구들을 격려하고 농구는 5명에서 하는 팀게임이다 라는 말을 슬로건으로 삼아 단합과 멘탈 관리에 힘쓰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결승까지 진출하여 결국 저희 반이 1등을 거머쥐었는데요. 이 기억은 아직까지도 제게 값진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름이 되기 전 길어지는 노을 아래에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함께 연습하고 쉽진 않았으나 강적을 상대로 이기던 그 짜릿한 순간, 경기가 끝나고 함께 고마움을 나누던 순간은 그 시기에만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께서도 체육대회나 교내 축제 등 체육과 예술의 부문에서 땀 흘려 얻은 소중한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첫 번째 코너 오늘의 청춘을 마칩니다. 두 번째 코너 이달의 청춘에서는 예술의 길에서 청춘을 보내고 계신 선아 게스트님과 함께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비비 왔다 갔는 교, 시황 새춤, 알레프 놀이동산.

0: 청춘기록 프로젝트 두 번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바로 이달의 청춘인데요. 달마다 게스트를 초청하거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청취자 게시판에 남겨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우리 주변 청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코너입니다. 이달의 청춘은 벌써 네 번째 청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6월의 청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6월의 청춘은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청춘기록 프로젝트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게스트분이신데요. 바로 청춘기록 프로젝트의 방송 표지를 그려주신 선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선아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웹툰 작가를 꿈꾸는 정유암 박선아입니다.
0: 선아님 흔쾌히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아님께서는 우리 청춘기록 프로젝트와 깊은 연관이 있으시죠? 방송 표지를 그려주시면서 프로그램 출발부터 청춘기록 프로젝트에 큰 힘을 더해주셨잖아요. 오늘 또 이렇게 출연을 위해 먼 길 와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방송 표지가 굉장히 예쁜데요. 진행자인 저를 본따서 이렇게 예쁘게 그려주신 것 같은데 혹시 표지를 그리시면서 특별히 신경 써서 제작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여러 소재들도 있고 중앙에 프로그램명의 글자 디자인 역시 트렌디해요.
1: 이번 청춘기록 프로젝트의 표지는 청춘의 꿈이라는 주제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제작했습니다. 구름 위를 달리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배치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춘의 모습을 표현했고 성곽, 비행기, 별, 음표 등의 요소들은 종이 오리기와 손그림 느낌으로 구성하여 어린 시절의 순수한 상상력과 도전 정신을 담고자 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파스텔 계열의 색감을 사용해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구름의 질감과 오브제들의 배치를 통해 마치 동화책을 펼쳐

0: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웹툰 작가의 길을 걷고자 선택하신 건가요? 웹툰 작가의 길을 걷고자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제가 이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그림을 잘 그린다는 칭찬을 자주 들었지만 당시에는 그림을 진지한 진로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께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을 계기로 제가 가장 좋아하고 오랫도록 꾸준히 해왔던 그림을 진로로 삼고 싶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꾸준히 그림을 공부하고 실력을 키워왔으며 만화 애니메이션을 전공했습니다. 현재는 휴학 후 취업을 준비하며 웹툰 작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오랫동안 좋아하던 그림을 진로로 삼으신 거네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선아님이 진지하게 그리신 그림을 처음 봤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저 역시 오랫동안 좋아하던 것을 진로로 삼은 사람으로서 많은 공감이 가요. 좋아하는 일을 진로로 삼아 현직에서 일하게 되면 보다 더 깊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잔뜩 설렐 것 같습니다. 선아님은 현재도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자극받아서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웹툰 작가를 꿈꾸며 노력하는 순간들을 통해 이 꿈을 꾸길 잘했다고 느낀 순간도 있으신가요?
1: 이 꿈을 꾸길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아무래도 제가 완성한 그림이나 작품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칭찬 자체가 기쁘지만 특히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단순히 잘 그렸다가 아니라 이 컷의 캐릭터의 표정이 정말 좋다, 이 장면의 연출이 참신하다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줄 때 제가 의도한 감정과 연출이 독자에게 제대로 전달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웹툰은 스토리, 캐릭터, 연출, 컷 구성 등 작품의 대부분을 직접 만들어가는 작업이기에 한 편의 작품을 완성했을 때는 이 작품은 온전히 내가 만든 결과물이다 라는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작품을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과 독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볼 때마다 이 길을 선택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군요. 저도 선아님께서 그려주신 방송 표지를 처음 받고 좋았던 포인트들을 구체적으로 말했었는데 그때도 큰 보람이 있으셨겠어요?
1: 맞습니다. 세은님께서 방송 표지를 보고 칭찬해 주셨을 때는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0: 선아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의 웹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정말 첫 토대부터 작가의 노력과 정성이 전 과정에 잔뜩 묻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나면 정말 내가 마음으로 품은 자식과도 같은 감정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작품의 디테일이 칭찬받으면 더 기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웹툰의 전 과정을 기획하는 것 중에서 특히 스토리나 캐릭터 기획이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과정보다 더욱 참신한 아이디어가 요구될 것 같은데 선아님만의 소재 연구의 꿀팁이 있으신가요?
1: 저는 평소 영화나 게임, 웹툰을 보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메모해두는 편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많이 관찰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마다 말하는 방식이나 행동, 습관, 성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캐릭터를 만들 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소재를 찾기보다 일상 속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익숙한 소재를 저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0: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럼 오늘 제 모습도 관찰의 일부가 되는 건가요?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소재나 경험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해두는 습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소재 개발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아님의 일상 자체가 하루하루 뜻깊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달의 청춘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아님의 신청곡으로 가볼까요? 할로로 생존법.

0: 할로루의 생존법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달의 청춘 코너를 진행해 볼게요. 그렇다면 웹툰 작가라는 꿈을 꾸며 경험했던 일들 중에 소개하고 싶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1: 웹툰 작가라는 꿈을 꾸며 가장 소개하고 싶은 경험은 그림을 대하는 저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변에서는 종종 저에게 노력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림은 잘 그린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진로를 그림으로 정한 뒤부터 저는 거의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당시에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도 잘 몰랐기 때문에 다른 작가들의 그림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참고하며 스스로 부족한 점을 찾아 채워나갔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 작업하기도 하며 실력을 키우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리한 작업으로 오른손에 통증이 생겨 젓가락질조차 어려울 정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약 2주 동안 왼손으로 식사를 하며 회복해야 했고 그림도 제대로 그릴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제가 그림에 얼마나 진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건강하게 오래 작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작업 습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0: 힘드셨겠어요. 그럼에도 이러한 기억들이 힘든 순간마다 힘이 되어줄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그 시절의 경험은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스스로 나태해졌다고 느껴질 때면 그때의 열정을 떠올리며 다시 책상 앞에 앉곤 합니다. 현재 저는 올해 안으로 웹툰 회사 입사를 목표로 열심히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 제작팀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며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인데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할 박선아의 미래를 함께 응원해 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0: 선아님의 멋진 작품 뒤에는 이렇게나 깊은 노력이 자리하고 있었네요. 그래요. 남이 하는 일이 쉬워 보이면 그 사람이 그 일을 굉장히 잘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선아님께서 능숙해 보이고 그림이 멋져 보이는 것 뒤에는 선아님이 이 일을 잘할 때까지 갈고 닦은 피나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선아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깊은 원동력도 있으시고 꿈에 대한 열정도 크신 것 같아요. 하지만 불안했던 순간 역시 있지 않으신가요? 불안했던 순간에는 그걸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1: 사실 저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크게 오래 끌고 가는 편이 아닙니다. 물론 새로운 선택을 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순간적으로 놀라거나 당황할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황 자체를 실패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실제로 저는 진로를 결정할 때도 그랬습니다. 전라도에서 충청도로 자취를 시작했을 때도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고 휴학 후 서울로 올라와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겠다고 결정했을 때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직접 부딪혀보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웹툰 작가라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 단 한 번도 이 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결과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도전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충분히 고민한 선택이라면 너무 오래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때로는 용기를 내서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꿈을 위해 고향을 떠나 먼 타지에서 자취를 시작하셨군요. 우리는 결과가 불확실한 도전 앞에서 망설이고 겁을 먹곤 하는데 더군다나 익숙하고 편한 고향을 떠나서 꿈을 위해 먼 타지에서 자취를 시작하시며 꿈을 향해 도전하시다니 정말 용감하십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이 참 오묘하죠. 때로는 이 불안 때문에 지레 겁먹고 포기할 때도 있지만 나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이 불안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는 유한하기에 마냥 불안해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 선아님과 즐겁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 벌써 마지막 질문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아님께서 같은 청춘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으신가요?
1: 저는 저와 같은 청춘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으로 만약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도전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여러 선택의 순간이 있었지만 결과를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부딪혀보자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물론 도전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경험들조차 결국 저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가 무서워 도전하지 않는 것보다 도전한 뒤 배우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도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답이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라면 지금 그 꿈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질문의 답이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는 미래와 가장 가까운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0: 네, 선아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아님과 함께 질문 드리며 이달의 청춘 코너 마치겠습니다. 만약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도전하시겠습니까?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어느새 청춘 기록 프로젝트 마지막 코너, 세결화 청춘 시간입니다. 세결화 청춘 코너에서는요, 방송을 마치며 청춘 기록 프로젝트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하고 싶은 응원의 문장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지난 문장은 믿을 수 없는 일은 믿는 것에서 태어난다였죠? 여러분은 지난 시간 동안 어떠셨나요? 믿을 수 없는 일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믿고 용기 내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나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믿을 수 없는 일을 이루고자 저 자신을 믿고 새로운 일에 도전했습니다. 부산에서 개최되는 6.25 전쟁 전사자를 추모하며 국도 625km 국토종주 폐막식에 대학교 대표로서 참여해 폐막식 봉사활동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뜻깊은 행사이긴 하지만 주요 방송사들도 생중계하고 내가 괜히 나갔다가 단상 위에 서서 넘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우스운 생각이 들어 마음먹기 전에 꽤나 고민했는데요. 그래도 용기 내어 도전해 넘어지지도 않고 무사히 폐막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추모공원처럼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용사분들을 기리며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달은 어떠셨나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렇다면 6월의 문장은 무엇일까요? 6월의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알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학자 카를 융이 했던 말인데요. 그림자는 자기의 일부이며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림자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열심히 달리다 보면 슬럼프가 오기 마련이죠. 가뜩이나 더운 요즘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 귀찮아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건강과 멘탈 관리는 필수가 되죠. 나에게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질수록 나의 그림자를 잘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한 달은 우리 함께 건강관리와 멘탈관리에 힘써봅시다. 나에게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이를 온전히 마주하고 다시 출발한 경험들을 다음 달에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자신의 그림자를 알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꿈과 목표가 있고 자신만의 새싹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청춘으로 그 모든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흔들리는 세상의 모든 청춘들을 응원하며 6월의 청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청춘 기록 프로젝트 진행자 김세은이었습니다. 7월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숲속을 걷다 보면 나무와 꽃은 눈에 잘 띄지만 발 아래 작은 초록빛 존재는 쉽게 지나치곤 합니다. 키는 1cm도 채 되지 않고 화려한 꽃도 피우지 않는 식물이죠. 어쩌면 길을 걷다 무심코 밟고 지나간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식물이 놀랍게도 지구의 기후를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끼인데요. 특히 무리끼는 죽은 뒤에도 쉽게 썩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 이탄지라는 특별한 땅을 만드는데요. 이탄지는 지구 육지의 3%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전 세계 숲이 저장한 곳보다 더 많은 탄소를 품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이탄지가 마르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탄소를 품어왔던 땅이 이제는 탄소를 내뿜는 곳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구를 지탱하는 힘은 가장 크고 눈에 띄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가장 작은 곳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작은 실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지그러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그러운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방송을 다시 듣기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지그러운 채식생활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그러운 채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유는 사랑입니다.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키우 라디오 방송 지구로운 채식생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끝까지 주파수 돌리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지렁이의 생태계 역할 그리고 찰스 다윈이 무려 40년 넘게 지렁이를 연구했다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지렁이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저희가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못다한 이야기, 지렁이와 기후변화, 그리고 우리의 식탁 연결고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전북환경교육센터 임정순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저게 시간이 항상
1: 네.
0: 부족하잖아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지렁이가 기후변화랑 관련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의아해하세요. 네, 흙속이 작은 생물이 어떻게 기후 변화와 연결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가요?
1: 네, 핵심은 탄소예요. 우리가 흔히 탄소는 공기 중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토양에는 대기와 식물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탄소가 저장돼 있어요. 지렁이는 낙엽이나 유기물을 먹고 흙과 섞으면서 이 탄소를 땅속에 안정적으로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흙이 곧 탄소 저장고인 셈인데 지렁이가 그 저장고를 관리하는 작은 일꾼인 거죠.
0: 네, 지렁이가 땅속에 탄소를 가두는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또 반면에 지렁이가 온실가스를 오히려 내뿜는다는 연구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1: 네, 좋은 지적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렁이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나 아산화질소 같은 가스가 일부 나오는 건 맞아요. 그래서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지렁이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식물이 더잘 자라게 하고 그 식물이 다시 탄소를 흡수하는 전체 순환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기후의 이로운 쪽이라는 결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자연은 한 장면만 보면 오해하기 쉽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0: 네, 그렇군요. 모든 것에는 양면의 날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지렁이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렁이가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볼수 있는데, 그게 우리 먹거리랑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1: 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채소, 과일, 이 거의 모든 게 흙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 흙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친구가 바로 지렁이입니다. 지렁이가 흙 속을 돌아다니면서 작은 길들을 내거든요. 그 길을 따라 공기가 들어가고 물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식물 뿌리가 숨을 쉬고 더 깊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거죠. 비온 뒤에 물이 잘 빠지는 흙, 가뭄에도 촉촉함을 머금는 흙, 다 지렁이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 더. 지렁이에 똥이 있습니다. 이걸 분변토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보물이에요. 일반 흙보다 질소, 인, 칼륨 같은 영양분이 몇 배나 많아서 그야말로 천연 비료거든요. 그래서 지렁이가 많은 밭은 따로 비료를 많이 안 줘도 작물이 잘 자라고 수확량도 높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렁이가 사라진 흙은 점점 힘을 잃고 결국 우리 식탁까지 위협받게 되는 거예요. 작은 지렁이 한 마리가 사실은 우리 밥상을 지키는 농부였던 셈이죠.
0: 네, 지렁이의 이 분변토가 비료보다 우리가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요즘에 우리 농업 방식이 지렁이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1: 네, 안타깝게도 지렁이 입장에서는 점점 살기 힘든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화학비료와 농약입니다. 작물을 빨리 많이 키우려고 뿌리는 이 화학물질들이 지렁이에게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렁이가 줄면 흙이 딱딱해지고, 그러면 또 비료를 더 써야 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두 번째는 땅을 깊이 갈아엎는 농사 방식이에요. 트랙터로 흙을 뒤집으면 당장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지렁이가 평생 만들어 놓은 굴과 보금자리가 한순간에 다 부서져요. 사람으로 치면 집이 통째로 무너지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지렁이는 피부로 숨을 쉬어요. 그래서 흙이 촉촉해야만 살수 있는데 요즘처럼 폭염과 가뭄이 길어지면 흙이 바짝 말라버려요. 그러면 지렁이가 그야말로 숨을 못 쉬고 질식하는 거죠. 정리를 하면 기후위기로 흙이 마르고 지렁이가 줄고 흙이 황폐해지고 식량 생산이 위협받고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쭉 이어진 사실입니다. 지렁이 문제가 결국 우리 먹고 사는 문제로 돌아온다는 거죠.
0: 네. 지금 우리 현실은 화학비료라든지 농약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의 농사 방식도 땅을 갈아엎는 그러한 방식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점점 더 이 지렁이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식탁과 연결이 되잖아요.
1: 네.
0: 네.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지렁이 구출 작전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인지요?
1: 네. 사실 구출 작전이라는 말이 조금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알고 보면 정말 그렇게 부를 만한 상황이에요. 실제로 유럽 같은 곳에서는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지렁이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농약, 땅 갈아엎기, 기후변화에 더해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도시화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고 도로를 깔면서 흙이 콘크리트 아래로 자꾸 사라지잖아요. 지렁이가 살 땅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의외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면요. 무조건 지렁이가 많을수록 좋다고만은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북미의 어떤 숲에서는 원래 살던 지렁이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지렁이가 낙엽을 너무 빨리 먹어치워서 오히려 숲의 생태계를 망가뜨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그 지역에 원래 살던 토종 지렁이가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흙의 신호예요. 결론적으로 지렁이는 지금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출 작전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은 거죠.
0: 네, 저희가 뭐 물고기나 아니면 식물들에서 얘기를 할 때 외래종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그 외래종이 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렁이도 외래종일 경우에 꼭 지렁이가 좋은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 그리고 지렁이도 토종이 토종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 좀 그 처음 듣고 조금 더 아, 이게 모든 생태계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장소, 환경, 모든 것들이 단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이 하나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면 파괴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얘기를 또 이 지렁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렁이를 구하기 위한 큰 차원에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1: 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농사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땅을 깊이 갈고 농약을 뿌리고 한 가지 작물만 잔뜩 심는 방식이 많았어요. 이걸 조금씩 바꿔보자는 겁니다. 땅을 덜 갈아엎으면 지렁이 집이 보존되고 작물을 수확한 뒤 빈 땅에 풀 같은 걸 덮어주는 피복 작물을 심으면 흙이 마르지 않고 지렁이 먹이도 생겨요. 화학물질을 줄이면 지렁이가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흙을 살리는 농사를 요즘은 재생농업이라고도 불러요.
0: 네, 재생농업 또는 이제 조금 의미가 다를 수도 있는데 유기농 농법을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1: 네.
0: 단순히 지렁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과 식탁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농업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1: 네.
0: 또 다른 어떤 해결책을 있다면서요?
1: 네, 두 번째는 유기물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나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들 이걸 그냥 태우거나 쓰레기로 버리면 거기서 온실가스도 나오고 흙은 점점 메말라요. 그런데 이걸 흙으로 돌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렁이의 밥이 됩니다. 지렁이가 그걸 먹고 분변토를 만들어서 흙을 다시 비옥하게 해주죠. 자연이 원래 하던 순환을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도시 속에서도 흙을 지키는 것이에요. 도시에 산다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화단 하나, 옥상 정원 하나, 동네 작은 텃밭 하나가 지렁이에게는 소중한 피난처가 되거든요. 이런 작은 흙들이 도시 곳곳에 점점이 살아있으면 지렁이도 살고 도시도 조금 더 시원하고 촉촉해져요. 거창한 정책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작은 흙을 지키는 것도 어엿한 구출작전이 셈입니다.
0: 네, 지렁이를 구하는 해결책 중에 두 번째로 유기물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낙엽들 이런 것들을 그냥 태우거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시 흙으로 되돌려보내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 올바른 배출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네.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경우 음식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제 동물 사료로 쓰거나 아니면 그 사료로 쓰거나 아니면 사료라고 보겠죠. 땅을 비료로 사용이 되잖아요. 네. 비료로 사용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올바른 분리 배출을 못했을 경우에 그게 그대로 땅으로 가면 땅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시 네, 땅을 토양을 좀 더 거칠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데 있어서 음식물로 여겨야 될지 아니면 일반 쓰레기로 받아야 될지 좀 더 잘 확인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렁이를 구하는 것이 단순히 지렁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구하는 어떤 해결책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이렇게 황폐해진 농촌 흙을 되살리고 또 떠나간 지렁이들을 다시 불러오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네,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흙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재생 농업과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제초제와 화학물질을 멈추고 대신 유기물 퇴비를 꾸준히 넣어주면 지렁이들은 정말 놀라운 속도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렁이가 돌아온 밭은 다시 지렁이가 땅을 갈아주는 천연 쟁기질 덕분에 가뭄에도 수분을 오래 머금고 작물도 훨씬 튼튼해져요. 한번 망가진 흙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참 희망적이죠.
0: 네. 재생농법과 친환경 유기농법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지렁이의 힘을 개인이나 또 농가를 넘어서 우리 나라 차원에서 활용한 어떤 해외 사례가 있다면서요?
1: 네. 가장 극적인 사례로 쿠바를 꼽을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쿠바는 화학비료와 석유 수입이 한꺼번에 끊기는 엄청난 식량 위기를 맞았어요. 비료가 없으니 농사를 못 짓게 된 거죠. 그때 쿠바가 선택한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지렁이 분번토 농법이었습니다. 화학비료를 대신할 천연비료를 지렁이에게서 찾은 거예요.
0: 네, 이 비료 수입이 끊긴 것은 어떻게 보면은 쿠바 입장에서는 위기잖아요. 근데 그 위기를 지렁이를 이용해서 기회로 만드는 것이 된 것 같은데요. 한 나라 전체가 지렁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 좀 흥미롭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좋은 결과였을 것 같습니다만 어떤가요? 네.
1: 도시의 빈 공터, 주차장, 옥상까지 텃밭을 일구고 지렁이 분변토로 비료로 적극 활용했어요. 그 결과 화학비료에 의존하던 때보다 땅의 힘이 오히려 살아나고 위기 속에서도 식량을 상당 부분 자급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오늘날 쿠바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농업, 유기농업의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다만 쿠바가 식량을 100% 자급한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일부는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래도 위기 상황에서 흙과 지렁이의 힘으로 큰 고비를 넘겼다는 점은 분명히 배울 만한 이야기입니다.
0: 네, 아마 쿠바 사례를 모범 삼아서 아마 다른 지역 나라인 인도나 호주 같은 데서도 지렁이를 이용한 훌륭한 성과가 있었다면서요?
1: 네, 그럼요. 인도는 도시에서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쓰레기와 농촌의 가축 분뇨를 지렁이 퇴비화, 영어로는 버머 컴포스팅이라고도 하는데 이 방식으로 최고급 천연 비료로 바꾸고 있어요. 골칫거리 쓰레기 문제와 비료 비용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거죠. 호주나 뉴질랜드도 지렁이를 재생농업의 핵심 기술로 키워서 흙의 탄소 저장 능력을 끌어올리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작은 지렁이가 세계 곳곳에서 큰 일을 해내고 있는 셈이죠.
0: 네, 지렁이가 세계 곳곳에서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인도, 호주 그리고 쿠바 사례를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가까운 전북 지역에서도 이 흙과 지렁이를 지키기 위한 어떤 연구나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1: 네, 우리 지역에도 흙과 지렁이를 들여다보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종 지렁이를 조사하고 분류하는 학술 연구, 그리고 흙의 건강 상태를 지렁이로 가늠해 보려는 농업 연구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죠. 사실 지렁이가 얼마나 사는지를 보면 그 흙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런 기초 연구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결국 우리 지역의 흙을 지키는 단단한 토대가 됩니다. 전북대학교는 한반도 주요 산악지대에서 40여 종의 신종 지렁이를 발굴하고 미토콘드리아 유전체를 해독하여 국내 지렁이 분류학의 체계를 확립하는 기초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렁이의 토양 내 질소 광화물 등 물질 순환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농약 유해성 평가와 유기성 폐기물 정화 지표로 활용하는 생태 독성학적 기준을 세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지역 농업회사 법인들은 지렁이 분변토를 이용해 고품질 유기농 수박 재배와 달 모양의 토양에서의 작물 재배를 실증하였으며 공식 비료 등록을 이끌어내어 성공적인 산업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0: 네, 비료 등록까지 이끌어냈던 어떤 과학적인 발전을 이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많은 농가의 확대에 대해서 건강한 토양에서 우리가 건강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일상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네, 거창하진 않습니다. 몇 가지 제안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로 지렁이를 키우기입니다. 이른바 지렁이 화분이죠. 베란다 작은 통 하나면 충분합니다. 채소 껍질을 넣어주면 지렁이가 분변토를 만들어주고 그걸 화분 비료로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단이나 텃밭에 농약 대신 자연 퇴비 쓰기입니다. 지렁이가 알아서 찾아오거든요.
0: 네.
1: 세 번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우리 지역에서 난 로컬 푸드나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을 골라 사는 것이에요. 소비자가 이런 농산물을 많이 찾을수록 농민들도 농약과 화학비료를 내려놓게 되거든요. 결국 우리가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느냐가 멀리 있는 밭의 흙과 지렁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연대의 힘이 되는 겁니다. 제철 로컬 식물성 위주의 식사를 늘리는 것, 그게 지렁이를 살리는 소비입니다.
0: 네, 텃밭이나 화단에 농약 대신 자연 퇴비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로 지렁이를 키우는 것, 사실 아파트에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더 이런 것들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나 로컬푸드라든지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토양을 살리는, 토양을 살리는 것이 곧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거 우리 모두 잘 알고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렁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요.
1: 지렁이는 평생 어두운 흙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땅을 살려요. 다윈이 지구의 역사에서 지렁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동물이 또 있을까? 라고 했을 정도죠. 저는 지렁이가 이런 말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매일 조금씩 내 자리에서 흙을 살면 돼.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결국 지구를 살리는 분변토가 되는 거니까요.
0: 네, 평생 어두운 흙 속에서 살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우리를 살리고 있는 지렁이처럼 우리도 작은 하나 실천이 모두를 살리는 그런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렁이에 대한 이야기 1부, 2부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지렁이를 살리는 작은 실천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북환경교육센터 윤정순 팀장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마시고 난 우유팩, 두유팩 혹시 종이라고 생각하고 종이루에 같이 버리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사실 이 작은 팩 하나가 어떻게 버려지느냐에 따라서 멀쩡한 자원이 되기도 하고 그냥 쓰레기가 되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사람과 환경 강재훈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가 매일 만나는 종이팩과 멸기온팩의 숨은 이야기, 그리고 전주시가 앞장서고 있는 분리배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1: 예, 진짜 오래간만입니다.
0: 네, 한동안 바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방송국에 와주셔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1: 네,
0: 감사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바로 그냥 질문으로
1: 아,
0: 들어갈게요.
1: 예.
0: 오늘은 이제 두유팩과 이제 우유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긴 해요. 종이팩과 멸균팩은 종이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구체적인 차이점을 또한번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지.
1: 네네네. 요즘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매일 쓰는 우유팩과 두유팩은 그냥 종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우유팩, 두유팩 이렇게 부르고는 있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종이팩 두 가지를 합쳐 종이팩이고,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아시다시피 우유팩은 종이에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일반팩이라고 하고, 두유팩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종이와 플라스틱, 알루미늄 박이 여러 겹으로 좀 붙어 있거든요. 그걸 또 멸균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폐지와 섞으면 재활용 품질이 떨어지고, 종이팩이 고급 펄프로도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재지 공장을 가보면은
0: 네.
1: 비닐이나 이런 것들,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봐야 되는 거고,
0: 네.
1: 과정에서 고해와 해리 과정이 있는데,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일반 제조 회사에서는 그 분리될 수 있을 정도 충분한 시간들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0: 네.
1: 현실적으로 쓰레기로 처리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반드시 별도로 모아야 되는 복합 포장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제도나 공정상 보면은 1% 이상의 다른 재질이 포함되면은 복합 재질로 규정하게끔 돼 있어요.
0: 네.
1: 근데 실제 종이팩 보면은 펄프 종이의 비율이 일반 팩 같은 경우는 87%, 멸균팩 같은 경우는 7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25% 정도는 금속이라든가 플라스틱이 혼합된 복합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일반 팩 그리고 두유팩은 이제 멸균 팩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데 복합 재질로서 우리가 분리배출을 해야만이 제대로 재활용이 될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1: 네.
0: 그러면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이 우리나라의 이 일반 팩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일반 팩의 재활용률은 어느 정도이고 그중에서도 멸균 팩 재활용률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거든요.
1: 보통 출고량 기준으로 보는데 전국 종이팩 출고량이 한 75,847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 재활용한 수치를 보면 한만 톤이 조금 넘거든요. 1,612톤 정도로 재활용률로 하자면 한 13.9%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종이팩 7개 중에 1개 정도 재활용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 벨기에의 경우 한90% 이상 회수해서 한72% 정도가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우리나라의 다른 품목 보면은 캔 같은 경우 92%, 페트병 88%, 종이 89%, 유리병 80%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그 재활용률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멸균팩의 경우는 한1.9% 정도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어서 대부분 혼입되거나 종량제 봉투로 버려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더 심각한 부분들은 종이팩의 재활용률이 10년 전보다 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0: 네.
1: 10년 전 같은 경우는 한 13, 아니 35%에서 36% 정도 했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현재는 14%가 못 되는 정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더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나라는 분리배출을 굉장히 잘하는 나라여서 캔 같은 경우 90 82%, 페트병은 88%, 굉장히 상당히 높은데 유류병도 마찬가지고 네네. 이 종이팩이나 멸균팩이 재활용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그동안에 홍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분리배출을 하는 데 있어서 종이하고 섞여있는 배출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재활용률이 낮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나요?
1: 별도의 회수 체계가 없다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지점이긴 한데
0: 네.
1: 생산 단계에서 예전에는 한 90% 정도가 일반적인 그 우유팩이라고 얘기하는 네. 일반 팩이었어요. 근데 네. 사실 요즘은 굉장히 쓰임새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멸균팩의 비율들이 훨씬 높아졌거든요.
0: 네.
1: 지금은 거의 비슷한 50대 50 아마 1년 안에 멸균팩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
0: 네.
1: 보니까 멸균팩 같은 경우는 아까 1.9% 정도 재활용이라고 했듯이 굉장히 공정이 까다롭거나 그전에는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표시돼 있어서
0: 네.
1: 거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었던 게

0: 보니까 좀 복잡하고 수율이 떨어지는 재활용의 부분들이 조금 더 약화된 측면들도 있고
1: 네.
0: 아무래도 지자체가 좀 더 종이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까 굳이 불편함을 못 느꼈다라고 보시는 게 이런 지속적인 하락을 나오는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1: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재활용률을 높여야 하는데 전주시가 전국에서도 비교적 앞서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조례를 지난 하반기에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도 이제 우리가 이 재활용 높이기 위한 것인데 특별히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까요?
0: 아마 전주시가 굉장히 선도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세종시, 시흥시,
1: 네.
0: 전주시가 거의 최초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1: 네.
0: 아직도 대부분 지역에는 조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1: 네.
0: 전주시가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기존의 종이팩을 시민의 자발적인 선의에만 맡겨서 회수율을 높일 수 없다는 그런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종이팩은 재활용 가치가 높지만 전용 수거함이 없거나 일반 폐지와 혼합돼서 좀 재활용이 안 되는 측면들이 좀 부각됐었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재활용률이 0%에 가까워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 측면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갖다 좀 더 우선적으로 만들었다고 보는데 이건 단순히 우유팩을 잘 버리자 이라는 홍보조례는 아니고요.
1: 네.
0: 종이팩을 별도 자원으로 인정하고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까지 연결되는 전주시형 자원순환체계의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근데 여기 혹시 사람과 환경에서도 이 조례를 만드는데 하나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0: 사람 환경뿐만 아니라 뭐
1: 네.
0: 시민사회단체, 뭐 전북 환경운동연합 등등이 모여서 시의원들과 함께 이런 그 조례 필요성들을 말씀을 드렸고 현재 시범 환경부 시범 사업들을 갖다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거에 대한 성과를 기반으로 잘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직접적으로 조례가 필요했던 이유를 보자면은
1: 네. 네.
0: 우리나라 분리배출 에 대한 지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종이팩이 안 돼 있었어요.
1: 네.
0: 지금도 안 돼 있기도 하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종이팩을 별도의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별도의 수거 회수 체계를 만든다는 것들을 지역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환경부 지침이나 규정에도 없는 것들을 조례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적용해서 지역에서 좀 더 먼저 선도적인 사례들을 다 만들어간 거죠.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들은 원래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페트병이 됐든 유리병이 됐든 보통 분리배출 재활용 가능 자원에 분리배출 지침이 있거든요.
1: 네.
0: 환경부 훈령에 따라서 전용 수거함들을 갖다 설치하고 이걸 수거해달 재활용 의무가 따르거든요.
1: 네.
0: 근데 종이팩 같은 경우는 종이류의 하부 품목으로 돼 있어요.
1: 네.
0: 그렇다 보니까 별도의 분리 수거에 대한 의무화라든가 별도의 전용 수거함이라든가 수거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약한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1: 네.
0: 굳이 해야 되나 뭐 이런 정도의 있는 상황이 돼 있어서 강력한 좀 법적 규제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주시가 좀 더 선도적으로 그 조례를 만들고
1: 네.
0: 법적 규제를 갖다 만들어 간 거죠.
1: 네.
0: 오히려 환경부에서는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로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상당히 한 1년 이상은 빠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전주시가 좀 앞서 나간 어떤 자원순환의 체계 리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0: 예, 예.
1: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특히 이제 공동주택에만 지금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이제 종이팩이나 멸균팩은 이제 종이류 하부 조직이 있다 보니까 수거함이 없었었잖아요.
0: 예,
1: 그래서
0: 예.
1: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제 공동주택에 전용 수거함이 마련됐는데 지금 현재 전주시에는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0: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학교나 공공기관에도 들어가 있긴 한데
1: 네.
0: 거의 대부분들은 그 공동주택 중심으로 수거에 설치가 됐고요.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고 현재 전주시가 한 594개 공동주택이 있거든요. 그중에
1: 네.
0: 217개 단지 980개 전용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36.5% 정도 수거함이 설치됐다고 보는데 대형 아파트 중심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대수

0: 로 보자면 47.1% 거의 절반에 가까운 공동주택이 수감들이 설치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전용 수감함을 설치할 예정인가요?
0: 지금 좀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치원이라든가 공공기관 쪽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례가 있긴 하지만은 강제 조항으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지자체에서는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의 실질적 요구에 의해서만 설치를 하고 있어요.
1: 아, 네. 네,
0: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늘어나지가 않고 있는 좀 정체돼 있다라고 봐서 좀 설치돼 있지 않은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적극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파트는 설치돼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갖다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이 민원에 의해서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0: 이제
1: 요구에 의해서 아마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있을 것 같긴 하는데.
0: 희망하는 아파트에서만 지금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마 재정적인 측면은 저희 사랑광경과 테트라팩 코리아 멸균팩 협회가 그 수감을 제작하는데 재정적인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사랑과 환경 지금 대표님 계신 곳과 그 다음에 테트라
0: 팩 코리아
1: 이게 이제 그 멸균팩을 만드는 회사이잖아요.
0: 생산자들이죠.
1: 생산자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주시가 이 우유팩, 이제 종이팩과 이제 멸균팩의 어떤 분리 수거 배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원 순환을 돕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조금 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스스로 누군가에 의해서 전주시나 아니면 환경단체에 의해서 전용 수감을 설치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파트 자체에서도 그 크게 비용은 많이 들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0: 아마 관리되는 주택들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말이나 그 이런 지침이 환경부 훈령이 개정이 되면은 종이팩 분리수감이 의무적으로 수거하게끔 그 설치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그때는 재정적 지원을 지자체에다 요구할 수는 없고 아파트 자체에서 지금의 페트병이라든가 이게 수감들은 아파트 자체 예산으로 설치했듯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마 아파트가 강제적으로 아니 의무적으로
1: 해야 되는군요.
0: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이 좀 재활용률을 높이는 거 너무 낮잖아요. 보니까 다른 어떤 품목에 비해서 그러면 이렇게 전용 수거함 설치하고 나서 전과 후가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수거량이 더 많았거나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0: 아, 전주시가 2023년 기준을 보자면은 아마 종이팩의 발생량이 0으로 지금 환경부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에 대한 좀 압박감이 지자체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연간 소비 발생량을 전주시로 추정하자면은 전주시 전체는 한 900톤 정도 발생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연간 소비 발생량이 한 400톤에서 409톤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이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으로 보면 한 26.2% 정도. 설치되는 비율이 한 40% 후반인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절반 이상 설치된 아파트에서 절반 이상들은 수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 평균이 13.9% 재활용률이라고 했는데 거기 한 두 배 정도 지금 높은 0%에서 26.2%까지 성장했으니까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좀 우수한 지자체 정도의 성적을 갖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좋은 게 수거량 자체가 시민이 직접 배출한 걸 직접 별도의 회수 체계를 가지고 자원순환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좀 긍정적인 순환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양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은 순환체계를 직접 구축했다라는 데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이걸 좀 환경적 지표로 저희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2024년부터 수거를 시작했는데 한 약 172톤 정도 수거했습니다. 이게 172톤이 종이팩이 한 10g 정도이기 때문에
1: 네.
0: 굉장히 엄청난 양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환경적 가치를 보자면은 종이팩을 1724만 개 정도를 대체를
1: 와,
0: 했어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한 1724만 개의
1: 네, 한 2년 동안요?
0: 종이팩들을 갖다 수거했다라고
1: 네.
0: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이를 통해서 화장지를 517만 7,287롤, 50m짜리
1: 네.
0: 롤을 생산했고요. 보통 탄소 저감 효과를 보자면은 129.1톤의 탄소 저감 효과를 보였고, 요걸 대체하자면 30년 생소나무 19,560그루가 1년간 흡수한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가 이렇게 그 전주시가 이제 변화를 만들면서 시민 한 분 한 분이 이제 제대로 분리 배출을 함으로써 얻은 한 해 수치로 볼 수 있는 환경적인 가치잖아요.
0: 그렇죠. 예.
1: 네. 30년생 소나무 19,000 거의 2만 그루의 나무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분리수거하고 헹구고 말려서 이렇게 버리는 것들이 이렇게 큰 환경가치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도표로 나오니까 훨씬 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그 기후대응 실천이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좀 더 궁금한 게 제 아파트 보니까 이 분리수거함이 있긴 하지만 종이팩과 멸균팩을 같이 넣고 있더라고요. 전용함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게 수거해서 제대로 따로 이제 재활용이 되는 건가요?
0: 네네. 전에는 조금 더 이 종이팩 분리배출이 그렇지 않아도 저조한 재활용률을
1: 네.
0: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엄격한 기준들을 댔어요. 그래서 씻어서 말리고
1: 네.
0: 그 종이팩 중에 일반팩과 또 멸균팩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분리배출을 갖다 홍보했는데 좀 유인효과가 적고 좀 너무 불편한 측면이
1: 네.
0: 있고 또 환경에 관한 기술들이 또 지속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1: 네.
0: 지금은 그냥 가볍게 헹구고 접어서 배출하되
1: 네.
0: 굳이 멸균팩, 일반팩을 갖다 구분하지 마시고 여기 같이 투입하시면은 요즘 광학선별기 NIR이라고 하거든요.
1: 네.
0: 광학선별기는 근적외선을 통해서 이 재질을 선별하는 뭐 가장 기초적인 자동선별 시스템이에요. 요것이 도입되다 보니까 뭐 굳이 이걸 뭐 별도로 분리배출하거나 뭐
1: 네.
0: 그러실 수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사람의 손이 아니라 기계로 하니까요. 기계가 자꾸 발달해 보니까 그 제가 영상을 예.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종이팩, 그러니까 일반팩, 그다음 멸균팩 이렇게 구분해서 똑똑똑 떨어지더라고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전용 수거함이 별도로 없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과 우리가 씻어서 말려서 그렇게 이제 배출해야 되잖아요.
0: 네. 예, 예.
1: 근데 거기서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0: 네. 예, 예.
1: 어떤 건지.
0: 현실적으로는
1: 네.
0: 예전에 비하면은 폐지로 혼입되는 부분들은 많이 개선됐어요.
1: 네.
0: 그 대신 종량제 봉투로 들어가는 부분은 굉장히 개선되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건
1: 네.
0: 뭐냐면 흐르고 또 씻어서 배출하기가 귀찮으니까
1: 네.
0: 종이팩이 아니 그 종량제 봉투에다 직접 넣으시는 경우가 있고 지저분하니까.
1: 네.
0: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수거하다 보면은 거의 우유 폭탄을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1: 네.
0: 여기 그냥 씻어서 배출하는 정도도 아니고 거의 반절씩 어떤 것들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내용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채 배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네.
0: 그렇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분리배출했다고 해도 그 의미가 없어져요.
1: 네.
0: 이게 요즘 같은 날씨면 일주일 이상 되면은 그 부패하기 시작해요.
1: 네.
0: 종이팩 자체가. 그렇게 되면은 지금 화장지라든가 고급 펄프로 사용되는 측면에서 전혀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조회사에서도 가장 그 우려를 하는 지점이 오염이거든요. 부패되는
1: 네.
0: 측면. 그래서 이 상태로 배출하다 보니까 오염돼서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1: 네.
0: 단순히 배출하는 것들이 끝이 아니라 씻어서 뭐 펼치고 말릴 필요 없이 가볍게 헹구고 내용물만 비우는 정도 수준이라도 좀 괜찮겠어요.
1: 네.
0: 그래서 간단하게 접어서 배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 네.
0: 배출할 때 이 접지를 갖다 앉게 되면은 수감에 가득 차도 3km가 넘기 힘들어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저감이라는 종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유통이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유통이란 개념에서 접지 않고 배출하게 되면은 벌써 3번, 4번 운송 비용과
1: 그렇죠.
0: 예, 이런 탄소 그 발생이 높아지는. 그래서 조금 더 분리 배출하고 수거하는 시스템도 좀 더 친환경적으로 가려면은 시민들이 접어서 배출하는 측면도 굉장히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잘라서 헹구고 접어서 배출하는 거. 네,
0: 자르실 필요까지 없고 그냥 가볍게 헹구고 접기만 네. 하셔도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부피를 그리고 이제 네.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려 해 주신 것들은 분리수거함이 있다고 해서 배출했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재활용이 되려면 제대로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버린 것들이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꼭 챙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우리가 말씀 일반 팩과 밀기운 팩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이 되는지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1: 왜냐하면 이 내용을 좀 알아야지 우리가 배출하는 데 있어서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예. 개념이 잡힐 것
0: 종이
1: 같아요.
0: 종이팩과 멸균팩은 제조회사라도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팩 중에 일반팩이라고 얘기하는 플라스틱만 돼 있는 포장 그 도포돼 있는 경우들은 화장지를 만드는 데로 가고,
1: 네.
0: 멸균팩이라고 하는 그 중에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이 같이 혼합돼 있는 경우들은 따로 종이 직관이라든가 박스 아니면은 건축 자재로 쓰이는 곳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회사에 가는 곳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분리배출할 때 아직도 제대로 선별화된 시스템들이 전주 같은 경우는 100% 멸균팩과 종이팩, 그 일반팩들을 구분해서 재활용을 하는데 아직도 타 지역 같은 경우들은 이걸 구분하지 않고 혼합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 네.
0: 이게 만약에 화장지를 만드는 제조회사로 갔다고 한다라면 멸균팩이 다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0: 절반 정도의 수치라고 보는 거고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전국적으로 체계가 꼼꼼히 완성이 되었다는 거고요. 중간에 고해와 해리 과정들이 있어요.
1: 네,
0: 이걸 풀어 해치는 과정을 통해서 탈색과 그다음에 약품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황색 원지나 이렇게 표박제를 써서 하얗게 나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그 상자라든가 골판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시간 내에 다 풀어지거든요.
1: 네.
0: 근데 고해와 해리 과정은 이 원형의 트럼멜 같은 데서 계속 저어서 이걸 풀어 해쳐야 되는데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박이 있었을 경우 그게 풀어지지가 않죠.
1: 아, 네.
0: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다 끄집어내서 쓰레기로 다 버려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폐지로 갔을 경우들은 100%
1: 네.
0: 폐기물로 소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두 개 나눠서 제대로 분리배출을 해주는 게 필요하네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전용 수거함에선 상관없는데 이제
0: 그렇죠.
1: 수거해가서
0: 공정상
1: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0: 그렇죠.
1: 해주셨네요.
0: 예, 예.
1: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 지자체가 준비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 책임은 환경부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 아까 잠깐 환경부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이 환경부가 어떤 정책을 더 펴고 그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더 늘어나야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0: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2027년부터는 아마 올해 하반기 말부터 이 논의를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재활용 품목의 의무 품목으로 지정을 갖다 하려고 하겠다는 계획들은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단순한 재활용 확대를 넘어서 고품질 자원을 순환경제 체계 안으로 편입시킨다. 이런 중요한 전환점. 그러니까 우리가 순환경제 얘기하면서
1: 네.
0: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순환경제의 방점이 찍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발표대로 말하자면 별도 회수 체계를 구축하고 또 특히나 중요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강화하고
1: 네.
0: 그다음에 지자체 중심의 분리배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
1: 솔직히
0: 말하자면 방향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1: 네.
0: 현실적으로는 바닥이 너무 처참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횟수 선별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분리수거함 자체가 구축이 돼 있는 데들이 거의 한 두세 개 지자체 정도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현실적으로는 수거함조차도 구축이 돼 있지 않는 상황인데 순환경제를 네. 얘기하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인프라 구축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그래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분리수거함
1: 네.
0: 의무수거 품목으로 빠르게 네. 사실은 올해 저는 1월 1일부터 이게 추진될 줄 알았거든요.
1: 네.
0: 근데 벌써 1년 정도가 또 늦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서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도 거의 대부분 종이팩들은 전국에 있는 종이팩들의 80% 이상은 버려지고 있기
1: 그러니까요.
0: 때문에
1: 네.
0: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인프라 수거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별도의 수거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도 굉장히
1: 네.
0: 중요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의 바탕 위에서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해서 비용을 갖다 많이 전담하게 한다거나 이런 측면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환경부는 이 분리배출이라든가 폐기물의 처리의 책임들은 지자체 장애가 있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주도해서 공공 책임 중심의 수거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순환경제의 방향은 맞긴 하지만 네. 가장 시급한 지자체 중심으로 공공주도한의 수거 체계 구축하는 것,
1: 네.
0: 그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좀 더 그 환경부가 그 정책을 빨리 좀 푸시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지자체에서도 움직이지. 그래서 위에서 정부에서 좀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조금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환경부 안에서도 종이팩이 차지하는 비중이 네. 크지 않다 보니까. 솔직히 종이팩이 양으로 보면 크게 굉장히 적은 양이기 때문에
1: 네.
0: 아무래도 우선순위에 밀린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좀 다르거든요. 저희들이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도 굉장히 상징적이라든가 교육적인 효과, 분리배출에 대한 유인 효과들에서 96.4% 정도가 굉장히 긍정적인 그 설문들을 갖다 하셨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양이 맞냐 적냐 뭐 이런 측면보다는 이 종이팩으로 인해서
1: 네.
0: 자원순환, 순환경제라는 측면들을 이해하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데가 굉장히 좀 중요한 품목으로 자리를 갖다 잡게 되지 않을까. 이런 품목들이 계속 생기겠죠.
1: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면서 우리가 버리는 모든 것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원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그 강지원 대표님과 나눌 이야기 질문들이 더 많은데요. 더 많은 질문은 저 유튜브에서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은 라디오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된 이야기는 그 유튜브에서 나눌 테니까 꼭 저희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과 환경 강재훈 대표님과 함께 우리가 매일 만나는 종이팩 한 장에 담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 마신 우유팩이나 두유팩, 그냥 버리면 쓰레기가 되죠. 그런데 제대로 버리면 자원이 됩니다. 가볍게 헹구고 빨대와 뚜껑은 쏙 빼고 차곡차곡 접어서 전용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낙은 약사에게 종이팩은 전용 수거함에. 오늘부터 함께해요. 지금까지 지그런칙 생활의 진아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스포츠 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부 캐스터 신봉철입니다. 스포츠 전북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아, 물론 라디오도 방송이 됩니다만은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유튜브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체코를 2-1로 물리치고 북중미 월드컵 1차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경기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면 전반전에서는 손흥민, 이강인, 황인범의 슛으로 전체 분위기를 이끌었으나 양팀은 득점을 올리지 못하면서 0-0으로 전반전을 끝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체코가 먼저 선취골을 올렸죠. 후반 17분 체코는 터치라인에서 롱 드로잉을 시도해서 체코의 크레이치 선수가 장신을 이용해서 헤더골을 성공시켜 1-0으로 앞서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극전사는 후반 22분에 그림 같은 동점골을 만듭니다. 이강인 선수가 쇄도하던 황인범을 향해서 날카로운 두루패스를 하자 황인범은 침착하게 수비수와 골키퍼를 제치고 로빙 슛을 시도해서 1-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2분 후 1차전 전반전에서 활약했던 황인범 선수가 기막힌 크로스를 올리자 쇄도하던 오현규 선수가 왼발 슛을 시도하자 일마녀 붉은 악마들이 스탠드를 박차고 일어나 열광하는 장면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2-1로 1차전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한국의 수준을 세계 축구인들에게 알릴 수 있었던 1차전 경기였습니다. 2차전 경기는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주최국 멕시코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오늘 스포츠 전북은 두 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전북 출신으로 레전드 한 분을 모셨는데요. 전 세계를 석권한 선수 출신입니다. 과연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후반전에는 프로야구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한 종목에서 세계 정점에 서 있는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역사의 인물이 있습니다. 선수와 지도자로서 전 세계가 감탄하는 역사의 인물입니다. 그는 마침내 작년 25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의 살아있는 전설, 우리 전북 출신 박주봉 국가대표 감독을 오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주봉입니다.
1: 야, 정말 작년부터 저희가 모시려고 섭외를 했는데 드디어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네.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아가서 좀 네. 늦게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1: 저희가 예고를 했거든요. 오늘 방송이 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청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고향에 자주 오십니까?
2: 글쎄요, 뭐 그동안에 쭉 이제 외국에서 거의 한 27년 정도 그렇죠.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뭐 이제 마지막 지도자 생활을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네. 일본에서 할 때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전주에 자주 와서 네. 어머니도 뵙고 친척들도 뵙고 그랬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이제 감독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전북 출신으로서 세계를 주름잡은 배드민턴의 황제이신데 이제 옛날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지 해보죠. 배드민턴을 언제 어떤 동기로서 시작을 했었죠?
2: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풍남 초등학교에 저희 아버님이 교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특별활동 시간에 그 배드민턴 종목을 좀 선수를 가르치시다가 그 학교에 배드민턴 종목을 창단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배드민턴에 친하게 돼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정식으로 이제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선수 뒤에는 훌륭한 부모님이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도 이제 아나운서 시절이었고 우리 박주봉 감독님이 선수 시절에 워낙 메달을 많이 따고 뭐 전국체전 무슨 국제대회 나가면 그 전라북도의 위상도 드높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무럭무럭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뵌 일이 있는데 그 아버님이 박 명자 숫자시고 네. 학교의 교사로서 또는 교장님으로서 운동을 이렇게 좋아하셨던 거예요? 배드민턴 종목을?
2: 네, 아버님은 이제 학창 시절에 네. 연식 정구 선수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네. 이제 라켓 종목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교사 생활 하시면서 네. 이제 학생들을 이제 재밌는 무슨 스포츠 활동을 시켜볼까 해서 그때 당시 정말 생소했던 이제 배드민턴 종목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재미를 느끼게 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배드민턴과 인연을 맺었었는데 네. 정말로 이제 돌아가셨지만 음흠. 저희 아버님이 그런 헌신이 없었다면 저의 선수 생활 지금의 그 또 이렇게 지도자 생활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의 아버님이 저의 인생길을 만들어 주셨죠.
1: 알겠습니다. 또 그게 계기가 돼서 전라북도의 배드민턴이 인기를 갖게 됐고 또 대한민국이 그만큼 세계적인 팀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2: 그렇죠. 이제 그 아버님이 그 전주의 그 초등학교에 배드민턴 팀을 창단하면서 네네. 전주에서는 그때 전주 서중학교 네. 또 전주 농고 당시에 네. 지금은 이제 전주 생명과학으로 바뀌었지만은 그런 그 학교 체육 배드민턴 종목이 체계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또 어떻게 보면 아버님께서 만들어주셨죠.
1: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언제부터 배드민턴의 천재란 소리를 들으셨어요?
2: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사실 이제 전주 초등학교 때 이제 전북 대표로 소년체전에 가서 우승을 했고 네. 또 중학교 때 전주 서중학교로 학생으로서도 전국 소년체전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국가대표가 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1: 아, 일찍 됐네요.
2: 네, 그 계기가 그 고등학교 1학년 전국 종별 선수권대회가 대구 연초 제조창에서 열렸었는데 네. 그때 이제 3학년 그 형들을 다 이기고 우승을 했었거든요.
1: 야.
2: 근데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은 신체적으로 차이가 그럼요. 많이 났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막 올라갔을 때니까
1: 연초에 네. 네, 학년 초에.
2: 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을 이기고 그 우승하면서 그 한일 고교 교환 경기 그렇죠. 한국 대표 선수로 뽑히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제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1: 알겠습니다. 고1에 이미 국가대표로서 뽑혀서 국위 선양을 했군요. 자, 그러면 태극마크를 가슴에 단 시기.
2: 이제 그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종별 선수권 대회를 6월 달에 제가 이제 우승을 하고 그해 12월 달에 그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는 걸 그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이제 대학 일반 다 포함해서 고등학교 학생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는 그 12명, 12명, 그래 24명을 협회에서 추려서 네네. 거기서 이제 A조, B조 두 조로 나눠가지고 조 1위, 2위만 뽑는 국가대표 선발전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그 이제 실업 선배들, 대학 선배들하고 경쟁해가지고 B조에서 조 2위를 차지해서 이야. 이제 4명 안에 들어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12월 달에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수 시절에 셔틀콕의 황제라는 별명이 붙었고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국제대회에서 우승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주요 입상 기록이 하도 많아서 오늘 다 방송이 끝날 때까지는 못 하겠고 아무튼 대표적으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우선 올림픽부터.
2: 제가 국제대회 첫 우승은 그 고등학교 전주 농고 3학년 때 네. 그 3월 달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에서 막 3학년이 됐을 때 네. 덴마크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네. 그 남자 복식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파트너는 같은 이제 전주농구 선배 좀 나이 차이가 많은 이제 이은구 선배랑 이제 파트너를 해가지고 네. 처음으로 이제 국제대 그 82년도 3월 덴마크 오픈에서 우승을 했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선수 시절에 가장 그 명예롭다면은 역시 이제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1: 그렇죠.
2: 이제 배드민턴이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채택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남자 복식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던 네. 그런 기억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배드민턴 종목이 조금 그 좀 늦게 정식 종목이 되었어요. 이제 88 서울 올림픽 때는 그 전시 종목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 정식 종목이 못 돼서 그때 당시에 이제 혼합복식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네. 그때는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저희 배드민턴에서는 가장 큰 대회가 세계선수권대회였었거든요.
1: 그렇죠.
2: 그 1985년 캐나다 캘거리에서 있었던 네. 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복식에서 김문수 선수와 파트너에서 우승을 했고 네. 그때 당시에 또 혼합복식은 유상희 선수랑 해서 처음으로 이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었죠.
1: 아, 그렇군요.
2: 그게 이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했던 대회인데 그 뒤에 이제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개인전에서는 남자 복식에서 두 번, 네. 혼합복식에서 세 번.
1: 네네.
2: 그래서 이제 다섯 번 그 우승을 해서
1: 네.
2: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기네스북 배드민턴 종목 그 세계 선수권대회 최다 우승 선수로 그 기네스북에 올라갔었죠.
1: 알겠습니다.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도 성적이 물론 좋았겠죠.
2: 네, 이제 86 아시안 게임 우리나라에서 했던 86 아시안 게임에서 그때 남자 단체전, 남자 복식, 혼합 복식 네. 세 종목에서 우승을 해서 3관왕을 차지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도 이 전형 오픈이 또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나요?
2: 그렇죠. 전형 오픈대라고 하면 네. 우리 이제 쉽게 말하자면 윈블던 테니스하고 그렇죠. 같거든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12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1: 네네.
2: 전형대에서 정말 저 어렸을 때 당시에는 전형 대회가 그 윈블던 체육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웸블리 아레나라고 해서 그 윈블던 코트 매트를 밟아보는 게 꿈이다. 이제 그렇죠. 전 세계 배드민턴 선수들이
1: 그렇죠, 그렇죠.
2: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 윈블던 저 전형 오픈 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복식 4번, 혼합 복식 5번, 그래서 총 이제 9번 우승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네. 제가 일본에서 한 20년 동안 지도자 생활을 했지만은 일본 오픈도 9번 우승했어요. 일본 오픈도 일본 총 9번 했고 이제 그 밖에 이제 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덴마크, 프랑스,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인도, 중국 이렇게 해 가지고 선수 시절에는 한 72회 정도 국제 대회 우승한 걸로 이렇게
1: 기억하고 계시네요. 72회 네. 우승하셨다. 네. 이야, 대단하십니다. 어. 그 뒤를 지금 안생 선수가 쫓아오고 있어요.
2: 아, 50승, 대단합니다.
1: 50승 했더라고요, 예. 벌써. 이제 그 얘기는 예. 네, 이따 얘기하고요. 예. 야, 뒤 바로 따라오네. 예. 자, 감독님. 그 복식의 제왕이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이제 전해 드렸는데 복식하면 이제 복식이 있고 혼합 복식이 있잖아요.
2: 예. 네.
1: 선수들이 아주 화려했던데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어떤 선수들하고 했는지요?
2: 그때 처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는 이제 한참 이제 선배이셨던 같은 전주동구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거 이용구
1: 선수.
2: 선배하고 네. 같이 해가지고 이제 한 2년 정도 네. 그 파트너로 해서 뭐 이제 그런 덴마크 오픈 우승이라든지 아시안 게임 3위 동메달
1: 네.
2: 이제 이런 성적을 냈었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저의 영원한 파트너였던 이제 김문수 선수와
1: 네.
2: 하고는 이제 83년
1: 네.
2: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83년
1: 네.
2: 그 6월달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던 그 알바 월드컵이라고
1: 네.
2: 처음으로 파트너 조합을 해서 나갔는데 바로 우승을 했어요.
1: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이제 그 김문수 선배와 10년 가까이 그
1: 짝이 됐죠.
2: 짝이 돼가지고 뭐 국제대회 남자 복식에서 한 30회 정도 같은 파트너로 해서 우승을 차지했었고
1: 네.
2: 이제 혼합복식 같은 경우는 그 제일 최초로 파트너했던 것은 이제 그 유상희 선수라고 저희 거기도 1년 선배인데
1: 네.
2: 아까 말씀드렸던 85년도 캐나다 캘거리 때 처음 같이 복식해서 우승했던 선배하고 좀 잠깐 하고 또 저하고 또 영원한 파트너했던 그 정명희 선수라고
1: 아, 정명희 선수 네, 네. 대단합니다.
2: 뭐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아시안게임 우승 등등 해서 국제대회 그 정명희 선수랑 해서도 한 30회 정도
1: 네. 네,
2: 그렇게 우승을 했었고
1: 네.
2: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은퇴하고 복귀했을 때 이제 그렇죠. 혼합복식 파트너는 그 라경민 선수라고
1: 네.
2: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한국체육대학교 그 좀 조교수 네. 시절에 스승과 제자다 해서 그 라경민 선수는 대학교 4학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파트너를 해가지고
1: 네.
2: 이제 국제대회도 나가고 또 올림픽도 나가고 그랬었죠.
1: 네네. 그리고 올림픽이 이제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때 금메달, 은메달을 다 땄죠, 한국이요.
2: 네, 그렇죠.
1: 네. 네.
2: 그 결승전 상대들이 이제 결국 이제 후배들이었는데
1: 네.
2: 현 이제 우리 전북 출신의
1: 네.
2: 그 현 대한 배드민턴 협회 회장
1: 네,
2: 김동문 회장.
1: 네, 네.
2: 그리고 파트너했던 그 길영아 선수.
1: 네.
2: 그리고 저하고 이제 그 라경민
1: 네.
2: 제자하고 같이 그 이제 결승전을 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좀 뭐 은메달을 땄기 때문에 아쉽지만
1: 네.
2: 또 우리 한국 후배들이 또 금메달을 땄고
1: 네.
2: 한국이 또 금메달, 은메달을 따는 그런 최고의 순간을
1: 그럼요.
2: 맛봤기 때문에
1: 네네.
2: 정말로
1: 눈에
2: 좋은
1: 선합니다.
2: 결과를 네, 네, 가져왔었습니다.
1: 네네. 네. 그 이제 선수 생활 영원히 할 것 같은 선수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게 된 시점과 계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2: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첫 번째는 그 90년 북경 아시안 게임 끝나고 바로 은퇴를 하려고 했어요.
1: 네.
2: 근데 은퇴하려는 순간에 그 배드민턴 종목이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다고 그 IOC에서 발표를 하면서
1: 네네.
2: 아니지 그래도 올림픽이라는 이런 무대를 한번 뛰어봐야지
1: 네네네.
2: 해서 은퇴를 하려던 것을 이제 접고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참가해서 이제 금메달을 땄고
1: 네.
2: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정말로 이제 은퇴를 하고
1: 네.
2: 이제 후진 양성을 위해서 한국체육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조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선수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또 바로 1년 후에 93년도 한 6개월 후에 영국에서 또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단체전이 있었어요.
1: 네.
2: 근데 그게 2년마다 한 번씩 열렸던 대회인데 2년 전에 저희 한국이 우승을 했었어요.
1: 네네.
2: 그런데 이제 한국협회에서 다시 한번 수디르만컵 그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단체전에 복귀를 해달라.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해서 다시 우승을 했죠.
1: 네, 그렇죠. 네.
2: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단체전 2연패를 이루고
1: 네.
2: 정말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한 2년 정도 은퇴하고
1: 네.
2: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끝나고 나서 96년도 아까 이야기했던
1: 네,
2: 그,
1: 네, 네,
2: 그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이제 우리끼리 결승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1: 네, 네,
2: 네. 제가 제일 아쉬웠었던 게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는 혼합복식 종목이 올림픽 종목이 없었어요.
1: 그렇죠.
2: 근데 그때 당시에 남자 복식, 혼합 복식이 세계 랭킹 1위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혼합 복식이 더 강한 1위였었어요. 근데 그게 정식 종목으로 안 돼서 너무나 아쉬웠었거든요.
1: 네.
2: 근데 이게 2년 정도 은퇴를 했는데 이게 그 다음에 96년 아틀란타 배드민턴 종목 혼합 복식이 다시 또 정식 종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1: 알겠습니다.
2: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 다시 또 복귀 요청이 들어와서 다시 복귀를 하게 됐고
1: 그래서 김동훈 기령아 네. 선수와 결승에서 붙었거든요.
2: 네. 우리끼리 이제 결승전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되었죠.
1: 알겠습니다. 네. 아, 잘 정리가 이제 됐어요. 정리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 국내에서도 지도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1999년 6년에 이제 완전히 은퇴를 해서 당시에 지도자로서의 성과는 어땠는지요?
2: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은퇴하고 처음에 이제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후진 양성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가 사실은 이제 97년도 1월 달에 영국 유학을 떠났어요. 영국
1: 네.
2: 지도자 유학.
1: 네, 네, 네, 네.
2: 그래서 영국에서 한 2년 반 정도 영국 대표팀을 가르쳤고 그 뒤에 이제 다시 이제 99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되었는데 그쪽으로 가게 된 계기는 또 그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1: 네.
2: 말레이시아에 있었어요.
1: 아, 네.
2: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1: 네.
2: 인도네시아와 함께 동남아에서 뭐 국기다시피 하는 스포츠 종목이고
1: 네, 그렇죠.
2: 그래서 뭐 배드민턴의 그 열정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프로 야구 같이
1: 알겠습니다.
2: 대단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나라에서 또 지도자 생활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큰 경험이다.
1: 네.
2: 그래서 저 지도자 생활을 했다가 이제 한국으로 지금이야 정식으로 들어왔지만 그 전에는 잠깐 이제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을 그만두고 쉬는 기간에 한국도 협회에서 또 그 2004년 아틀란타 올림픽에 대비해서 좀 임시 코치로 또 초빙을 해서 그때 이제 들어왔고
1: 네.
2: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후배들 이제 김동문, 하태권, 뭐 이동수, 유영성 이런 이제 남자 복식 선수들을 또 가르치게 됐었죠.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에서 탄탄한 지도자 캐리어를 쌓다가 영국, 말레이시아 등을 거쳐서 2004년도에 일본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일본을 가시게 됐는지요?
2: 아 제가 아까 참 그렇죠.
1: 2004년. 네네,
2: 네, 2004년.
1: 네.
2: 그러니까 이제 2004년도에 네. 제가 아틀란타 올림픽까지는 그 임시 코치로 한국 대표팀을 지도했고
1: 네네.
2: 그 뒤에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지도 그 올림픽 끝나고 나서는 계속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있었거든요.
1: 네네네.
2: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사실은 세계 배드민턴 연맹과 그 이제 세계 배드민턴 트레이닝 센터 건립 건에
1: 네.
2: 대해서 한참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그게 말이 건립이지 이게 상당히 실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말레이시아에서 한 2년 정도 좀 공백기가 있었어요.
1: 네.
2: 그래서 조금 세계 배드민턴계의 흐름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좀 느껴서
1: 네.
2: 그러고 있는 와중에 마침 이제 일본 배드민턴 협회에서 또 그때 당시에 국가대표 일본 대표팀 코치했던 그 코치가 또 우리 한국 후배였었어요.
1: 아, 그렇군요.
2: 예. 네. 근데 후배가 일본 배드민턴 협회에서 감독님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도 조금 세계 배드민턴 흐름을 계속 좀 따라가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때 당시에 일본 배드민턴 상당히 약한 나라였었는데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수락을 하고 일본을 가게 됐죠.
1: 알겠습니다. 자, 2004년도에 일본에 가서 20년 가까이 일본 대표팀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아닌 일본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 일본을 세계 최강으로 탈바꿈한 그 비결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비리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2: 글쎄요. 사실 일본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보통 올림픽이라는 게 4년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네. 4년 정도 지도하고 그만둘 줄 알았어요.
1: 네네.
2: 근데 이제 결국 뭐 20년 동안 네. 이제 일본 대표팀 감독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 올림픽을 일본 대표팀을 이끌고 다섯 번을 나갔다 왔는데
1: 네.
2: 근데 사실 일본 배드민턴은 뭐 그 2004년 아틀란타 올림픽 때 네. 13명이 출전해가지고 네. 한 명만 2회전에 진출했고 나머지 선수 전체가 1회전 탈락했었어요.
1: 처음에. 네. 네네네.
2: 그래서 이제 일본 배드민턴. 근데 나름대로 제가 그때 일본 선수를 봤을 때는 네네. 상당히 그런 배드민턴에 관련한 그런 능력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네네.
2: 근데 이제 반면에 조금 게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좀 일본 선수를 키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죠.
1: 알겠습니다.
2: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갔더니 이제 뭐 시스템 자체가 이제 국가대표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열악했었어요.
1: 네.
2: 뭐 합숙훈련 트레이닝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도 없었고,
1: 네.
2: 그랬고 또 이제 국가대표 정식 코치들도 없었고,
1: 네.
2: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바꿔나갔죠.
1: 네.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토마스컵 남자 단체전 선수권 대회에서 최초로 우승을 했고. 16년에 리우 올림픽에서 여자 복식에서 또 사상 첫 금메달을 땄죠. 2018년도 우버컵 기억나세요? 세계 여자 단체전 37년 만에 우승을 했다고 그러는데
2: 예, 예.
1: 거기서부터 좀 짧게 좀 얘기하신다면.
2: 글쎄 뭐 아까 2014년 토마스컵 우승
1: 네.
2: 그것은 사실은 토마스컵 우승국이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됐거든요.
1: 네.
2: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정도. 근데 네. 일본이 우승하면서 네 번째 우승국이 됐는데
1: 그렇죠.
2: 사실 토마스컵은 단체전이라서 저 선수 시절에 유일하게 우승을 해보지 못한
1: 단체전.
2: 게 단체전 그 토마스컵이었는데
1: 네.
2: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1: 그렇죠.
2: 그 이제 또 우리 한국 선수들은 안 했지만은 지도자로서 이제 그 토마스컵 우승을 트로피를 올리게 돼서 너무나 기뻤었고
1: 만족도 느끼시고
2: 네, 네, 네, 지도자에서 큰 보람을 느꼈고
1: 알겠습니다.
2: 그다음에 이제 일본 배드민턴 사상 처음으로 사실은 2016년도에 이제 여자 복식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는데 그 전 2012년 그 런던 올림픽에서
1: 네.
2: 일본 배드민턴 사상 최초로 메달
1: 네.
2: 이제 은메달 땄었거든요 그때는
1: 네, 네, 네.
2: 맨날 은메달을 땄고 2016년도에 이제 최초로 이제 일본 배드민턴 최초로 이제 금메달
1: 네.
2: 또 이제 2018년 이제 여자 단체전 그 네. 우버컵도 우승을 차지하고 또 이제 이게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일본 협회에서도 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1: 네네.
2: 아 그래서 일본에서 세계 선수권대 2016년도 세계 선수권대회에서도 메달을 6개 땄거든요. 금메달 2개, 은메달 하나, 동메달 3개.
1: 네네.
2: 또 그 다음에 세계 선수권대회에서도 메달을 6개 따고. 그때 저 어떤 제일 큰 성과를 그때 당시에 거뒀었죠.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박주범 감독님이 일본을 지휘하고 계실 때 한국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많은 배드민턴 전문가들이 아니 가까운 일본에 있는데 좀 다시 데리고 와서 후배를 양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또 들리곤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쳐 일본을 세계에 중국과 함께 대등하게 위치를 만들어 놓고 한국으로 2025년 즉 작년에 이제 오시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오실 때 20년 만에 오실 때 세계가 또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 한국으로도 가네 하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복귀를 결심한 뭐 동기가 있을까요?
2: 사실은 저는 그 24년 파리 올림픽 끝나고 네. 어때 보면은 좀 이제 그 국가대표 지도자는 그만두고 네. 어때 보면은 좀 뒤에서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었는데 네.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1: 네.
2: 근데 이제 파리 올림픽 이후에 네. 또 많은 국민들이 아시겠지만은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 따고 여러 가지 이제 협회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1: 네.
2: 또 협회 집행부가 또 새롭게 바뀌고 또 그 바뀌는 과정에서 또 이제 그 회장이 아까 말했던 우리 김동문 회장이
1: 네.
2: 또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고 그러면서 또 김동문 회장이 또 일본까지 날아와서 또
1: 깊은 얘기를 많이 하셨겠군요.
2: 네, 깊은 네. 얘기를 했고.
1: 네, 알겠습니다.
2: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외국에서 사실 뭐 한 27년 정도 지도자 생활하면서
1: 네.
2: 사실 마음속으로는 언젠가는 한번 한국 대표팀을 위해서
1: 네.
2: 후배들을 위해서 좀 먼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1: 네.
2: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늦어졌거든요.
1: 그렇죠.
2: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늦었고 이제 후배들에게 감독직을 양보를 하고 후배들이 더 키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1: 네.
2: 그 와중에 이제 협회 또 올림픽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1: 네 알겠습니다.
2: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 이제 한국 대표팀 감독을 이제 수락하고 하게 됐죠.
1: 대환영입니다. 저희들은 저 대환영이었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감독님이 오시면은 안생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생 선수가 세계 이제 최고의 선수로 올라가 있었지만 한때 이겨야 될 경기를 지는 경우가 있었고 안생 선수가 조금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길래 그 당시에 이제 감독님이 오시면서 갑자기 안생 선수가 안정된 공격 또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팬들이 야, 이 감독이 뭐 바뀌더니 뭔가 또 안생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2: 글쎄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 안세영 선수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감독 시절에도 네. 안세영 선수와 시합을 했거든요.
1: 네.
2: 근데 일본의 그 야마구치 선수라고 작은 선수인데 그 선수의 좀 체력이 많이 밀렸었어요.
1: 네.
2: 시합을 하다 보면은.
1: 네.
2: 근데 이제 파리 올림픽을 마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체력적으로든 완성된 선수가 됐었는데
1: 네.
2: 이제 그런 이제 그 협회의 불화.
1: 네.
2: 뭐 대표팀과의 불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정신적으로 많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2: 자, 그런 부분을 일단 최우선적으로
1: 네.
2: 이제 세영이를 이제 추스려 줬고 또 이제 세영이하고 제일 첫 번째 한국에 와서 한 게 안세영 선수하고 개인 면담이었어요.
1: 그러셨겠죠.
2: 네, 개인 네, 면담을 네, 하고 나서 네, 네, 네. 충분히 제가 이해할 부분 이해하고 나는 이러한 방향으로 대표팀을 이끌겠다.
1: 네.
2: 그리고 너한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할 예정이다.
1: 네.
2: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세영이하고 첫 만남, 첫 미팅이 서로가 이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세영이도 좀 좀 마음 편안하게
1: 네.
2: 이제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1: 네.
2: 지금 이제 좋은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보통 이제 전문가들의 표현은 안생 선수가 공격적인 선수보다 수비적인 선수였는데
2: 네.
1: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공격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 전체 경기 흐름 자체가 바뀌어졌다. 그래서 더욱더 성적이 좋다라고 하는데 네. 인정하십니까?
2: 예. 네. 저도 그동안 쭉 지켜봤던 부분이라서
1: 네, 네.
2: 세영이 시합이 항상 너무나 길게 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체력 소모가 워낙 많거든요.
1: 네,
2: 그래서
1: 그렇죠.
2: 그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좀 빨리 빠른 공격으로 해서 템포를 끊는 시합도 해야 된다.
1: 네.
2: 그래서 그 공격력을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고
1: 네.
2: 자, 그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그 효과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체력적으로도 좀 안배된 그런 경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올해 나갔던 대회는 전승이거든요.
1: 그렇죠.
2: 네, 올해 뭐 1월 달부터
1: 다섯 개 대회 다
2: 우승을 지금 차지했고
1: 언제 나가죠 또 그러면
2: 이제 지금 지난주에 저희들이 지금 싱가포르 오픈,
1: 그렇죠.
2: 인도네시아
1: 야,
2: 오픈
1: 네.
2: 이제 최상위급 슈퍼 750, 슈퍼 1000대에 다녀왔고 지금 잠깐 이제 휴식 기간 하고 이제 7월 달부터 다시 일본 오픈, 중국 오픈, 세계 선수권대, 아시안 게임 3개월 동안 또 이제 강행군이 예정돼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자, 이제 한간에 세계 배드민턴 협회가 한 세트 게임을 21점으로 쭉 가져오던 것을 15점으로 낮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생 선수 죽이기다 이건.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그건 너무 조금 과대.
1: 아, 그러신가요?
2: 쪽으로 얘기한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지금은 다 이제 모든 여자 단식 선수는 안생 선수가 타켓이 돼 있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2: 그렇지만은 일단 사실 우리나라 세계 국제 대회가 자,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1년에 18개에서 20개 대회를 나가요.
1: 네, 그게
2: 좀 쉬고 싶어도 그 세계 배드민턴 규정이 세계 랭킹 여자 단식 15위 이내 선수는 그 나가게끔 돼 있어요. 안 나오면 바로 이제 페널티라고 해서 한 대 안 나올 때마다 그 US 5,000불씩 페널티를 내야 돼요.
1: 그러면 15회를 꼭 나가야 돼요? 다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2: 그러니까 이제 12개 대회는 무조건 나가야 12개 되고
1: 12개 이상.
2: 12개는 그 슈퍼 시리즈라고 해 가지고 그런 데를 예. 12개를 나가야 되고 그 밖에 이제 당연히 이제 아시안 게임 올림픽 나가야지. 아까 했던 뭐 토마스 컵이라든지 우버 컵이라든지 또 이제 아시아 선수권 대회라든지 막 이런 거 하다 보면 결국은 이 나머지 5개 대회도 상당히 중요한 대회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니까 이제 의무 참가하는 대회 말고도 추가로 나가야 되는 대회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됐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네. 또 세계연맹도 좀 숫자 그 포인트를 15점으로 줄이면 아무래도 경기 시간이 단축되니까 선수 알겠습니다. 부상 방지도 예방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빨리 끝남으로써 이제 광고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세계연맹에서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1: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또 상금도 늘어나니까
2: 네, 그렇죠
1: 그래 네. 상금 너무 적다고 지금 많은 저 배드민턴 관계자들이 기사에 떴더라고요 그렇죠. 테니스 종목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저도 공감합니다 네. 자 이제 많은 얘기를 배드민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지난주 어제까지 국제 배드민턴 대회 박주봉배 국제 배드민턴 대회가 전주에서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회는 언제부터 열렸고 또 열리게 된 동기를 알고 싶습니다.
2: 글쎄요. 이제

0: 오셔가지고 아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허버트 수틸상을 받으셨잖아요.
1: 네.
0: 이건 어떤 상인가요?
1: 이제 저희 세계 배드민턴 연맹에 있는 상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배드민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상이 있고
0: 네.
1: 또 이제 허버트 수틸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허버트 수틸상은 일단 배드민턴인뿐만 아니라 세계 배드민턴에 공헌한
0: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
1: 사람한테 주는
0: 네.
1: 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범위가
0: 어,
1: 커요.
0: 그렇군요.
1: 명예의 전당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인에 한해서 주는
0: 그렇죠.
1: 상이고,
0: 네.
1: 허버트 수틸상은 그런 이제 무슨 뭐 IOC 위원도 받을 수도 있고, 각 다른 종목의 그런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한테도 주는데,
0: 알겠습니다.
1: 이게 매년 주는 상은 아니고,
0: 알겠습니다.
1: 그런
0: 사람이
1: 사람이
0: 있을 때.
1: 있을 때만
0: 알겠습니다.
1: 주는데, 지금 우리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1934년에 처음 발족이 됐는데, 지금까지 14명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0: 1996년에 받으셨네요.
1: 네, 저는 이제 여덟
0: 96년에.
1: 번째 수상자로
0: 알겠습니다.
1: 지금 받았던 상이라서 좀 명예롭게
0: 아,
1: 생각을 하고
0: 그럼요.
1: 있습니다.
0: 뭐 배드민턴의 노벨상이다.
1: 네.
0: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자, 그리고 2001년도에 배드민턴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됐어요.
1: 예.
0: 네.
1: 네, 이제 처음으로 한국 선수로서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세계 배드민턴 연맹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됐고, 그 뒤에 이제 같은 제 파트너였던 김문수 선수, 또 김동문 선수, 뭐 하태권, 그동안에 방수연 선수 등등이 이제 계속 명예 전당에, 이제 세계 배드민턴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됐죠.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개인적인 질문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 감독님께서 이제 배드민턴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사업은 아니시라고.
1: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0: 네네.
1: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0: 네.
1: 그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0: 그렇죠.
1: 이제
0: 엄청나죠.
1: 이게 뭐 축구하고 맞먹을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서로가 1, 2등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아서
0: 네.
1: 또 이제 이런 배드민턴을 이제 종목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 아시는 또 지인분들께서 이런 것은 좀 이름을 빌려서
0: 네,
1: 이런 걸 하고
0: 알겠습니다.
1: 싶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름을 빌려드리고 또 이렇게 해서 지금 배드민턴 그 용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0: 박주봉 이름의 그 영어 약자에서 PJB
1: 예,
0: 스포츠 상어
1: BJB 스포츠.
0: 스포츠입니다.
1: 예, 이렇게 해서
0: 어떤 상품을 만들어낸죠?
1: 뭐 기본적으로는
0: 라켓.
1: 라켓, 신발, 유니폼, 가방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큰 브랜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작은 브랜드지만은 일단 우리 동호인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좀 배드민턴이 좀그 활성화되고 또 즐길 수 있도록 그런데 좀 보탬이 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PJB 스포츠. 전라북도에도 대리점이 있겠죠?
1: 네, 전국적으로 각 대리점이 있는 걸로
0: 알겠습니다.
1: 제가 알고
0: 제가
1: 있습니다.
0: 배드민턴을 시작한다면 그 상품 사용하겠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자, 이제 끝으로 가족 관계로 전주에 지금 가족이 살고 계십니까?
1: 예, 지금 아직 어머님께서 95세신데 아직 지금 연로하시지만 지금 계시고
0: 네.
1: 또 이제 여기 이제 큰형님, 작은형님, 큰누나가 여기서 전주에서 계속 살고 계셔가지고
0: 네.
1: 저도 이제 외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자주 찾아 못 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어디 외국 시작 갔다 오면 틈틈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어머님도 뵙고 가족들 식사들도 하고
0: 그렇군요.
1: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직계 가족은 일남일녀로 주셨다고 그러는데,
1: 네,
0: 네네.
1: 있습니다. 일남 이녀.
0: 아, 이녀.
1: 일남 일녀. 일남
0: 일남일녀.
1: 일녀인데 이제
0: 네.
1: 뭐 아들은 지금 군대 가 있고.
0: 예, 근데 자녀 중에 배드민턴과는 관계가 없네요.
1: 네, 제가 운동을 못 시켰어요.
0: 아,
1: 못
0: 그러셨나요?
1: 시켰는데 저희 딸이 사실은 운동신경이 많았었거든요.
0: 어허.
1: 그래서 좀 이제 크고 나서 자기 운동 안 시켰다고
0: 네.
1: 그래도 좀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 사실 제가 이제 선수 생활을 이렇게 이제 그 국제대회 나가서 우승도 해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하려면 그런 이제 국가대표도 돼야 되고 또 세계적인 선수가
0: 아빠보다도
1: 돼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0: 그럼요.
1: 예, 그래서 이제 뭐, 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0: 네.
1: 체육에 관계된 교사,
0: 아, 선생님은
1: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야, 오늘 시간이

0: 참 40여 분이 넘게 지났습니다마는 그러나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어렵게 만났는데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일 있으시면 저희가 한번 초대를 또 하겠습니다.
1: 네,
0: 끝으로
1: 감사합니다.
0: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 감사의 말씀 짧게 한번 해 주시죠.
1: 예, 뭐 그전에도 해외에 있다가도 그랬지만은 참 정말로 전주만 오면 너무나 포근하고 또 전주에 저도 지금도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 말투가 아직도 안
0: 아, 그러니까
1: 변해가지고
0: 그대로 계시죠.
1: 그래서 정말로 고향에 와서 이제 같은 우리 전북 말씀이면은 너무나 또 정감이 가고 너무나 편하고 또 이제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복귀해가지고 또 우리 전라북도 인으로서 또 자긍심을 가지고 또 우리 한국 배드민턴 국가대표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선수로서 세계를 제패하고 지도자로서 일본 배드민턴의 기적을 읽은 뒤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부흥기를 이끌고 계신 박주봉 대한민국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영원히 이 만남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박주봉 감독님을 만나봤고 이번에는 이제 프로야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병철 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네, 박주봉 감독님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죠.
2: 네.
1: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야, 섭외하는데 1년 걸렸어요. 앞으로도 제가 지금 또 야구선수 김병철 감독님의 선배이신 김봉현 전 기아 타이거즈 해태 타이거즈의 레전드인데 네, 그분을 한번 모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같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도 좀 하고 그러시죠.
2: 네.
1: 자, 지난주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한화하고 3연전, 두산하고 3연전 했는데 성적 부진.
2: 네.
1: 2승 4패 받고 됐어요. 아쉬움이 있죠.
2: 네네.
1: 뭐 못해도 3승 3패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제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2: 네. 네.
1: 자, 1차전 경기 기아가 이제 대전 원정 첫 경기에서 한화를 6대 4로 꺾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때 당시의 경기 내용.
2: 네네. 네. 이날 경기가 기아가 선발과 타선 그리고 마무리까지 조화를 이루면서 승리를 거둔 경기였습니다. 네. 선발 황동화가 6이닝 1실점으로 경기를 이끌었고요. 김도영의 결정적인 3런 홈런이 터지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1: 네.
2: 경기 후반 추격을 허용했지만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값진 승리를 챙겼습니다.
1: 네네. 그때 당시 이제 승리의 중심에는 역시 선발. 네. 야구는 투수가 먼저 던지면서 시작이 되니까.
2: 네, 맞습니다.
1: 네. 네. 황동화 선수가 이제 아주 그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네네.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2: 주시죠. 이날 황동화는 6이닝 2피안타, 1볼넷, 6탈삼진으로 1실점 하면서 시즌 6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기아 선발진에서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투수인데요.
1: 네.
2: 사실 황동화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요추 2번, 3번, 횡돌기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1: 네.
2: 4개월 동안 넘는 재활 끝에 복귀를 했지만 몸 상태를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1: 네.
2: 하지만 비시즌 동안 이동걸 투수코치와 함께 투구 밸런스와 포크볼, 투구폼 교정에 집중을 했고요.
1: 네.
2: 올 시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2: 이날 승리 투수가 되면서 15경기에서 6승 1패, 평균자책점 4.09를 기록 중이면서 특히 5월 이후에는 7경기 평균자책점이 2.29입니다.
1: 네.
2: 퀄리 스타트 5회를 기록하면서 리그 정상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네. 이 황동화 선수가 작년에 이제 그 교통사고 나기 전까지만 해도 성적이
2: 네네.
1: 좋았거든요.
2: 네네.
1: 그런데 그냥 횡단보도 걷다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2: 저도 기세 이상이라고 보고
1: 그러니까요.
2: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서 이 유능한 운동 선수나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걸으면서도 조심하셔야 돼.
2: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2: 재산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1년 동안 쉬면서 본인의 연봉은 네. 인상되지 않고 벌써 그렇지. 6승 했잖아요.
2: 네네.
1: 이 선수 10승만을 보면 연봉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더블로 뜁니다. 더블로 뜁니다. 아무튼 성공해서 돌아오니까 다행인데 이제 황도환 선수가 이제 투수로 이제 좋은 성적 보였고. 불펜진 활약은 어땠었나요?
2: 네, 이날 7회 올라온 7회 올라온 각도규 투구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 네.
2: 세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돌려 세우면서
1: 네.
2: 완벽한 이닝을 만들었었습니다.
1: 네.
2: 황동화가 만들어 놓은 좋은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1: 네, 이 곽도규 선수도 역시도 이 선수도 또 상당히 각광받고 노는 선수예요.
2: 굉장히 좋더라고요.
1: 황동화, 곽도규
2: 네.
1: 이.
2: 네.
1: 근데 이 선수도 사실 결국 작년에 수술했죠.
2: 네, 네. 맞습니다.
1: 지금 아주 그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어요.
2: 네.
1: 자, 그 이후에 후반에는 위기 상황도 좀 있었죠.
2: 네네네. 기아가 6대 1로 앞서던 8회 말이었습니다.
1: 네.
2: 김태형과 정혜영이 각각 홈런 한 방씩을 허용하면서 네. 3실점을 했고요.
1: 네.
2: 점수차가 6대 4까지 좁혀졌었습니다.
1: 네.
2: 자칫 경기 흐름이 하나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1: 네. 자, 그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투수들 역할이었고
2: 네네.
1: 이제 타자 중에 또 김도영 선수가 활약을 또 했죠.
2: 네네 그렇습니다.
1: 네.
2: 김도영은 9일까지 치른 7경기에서 타율 4할 7리 11안타
1: 네.
2: 5홈런을 기록하며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 네.
2: 이날까지 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기간 홈런만 무려 5개를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1: 네네.
2: 이날도 김도영 3회 초 2사 1, 2루에서 자중간 담장을 넘기는 3런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1: 네.
2: 이날 2안타 3타점을 기록하면서 공격을 이끌었고요. 사실상 경기의 승부를 결정짓는 한 방이었다고
1: 네.
2: 볼 수가 있습니다.
1: 김도영 선수가 홈런을 치면 그 경기는 쉽게 가요.
2: 네네 맞습니다.
1: 그렇죠.
2: 요즘 잠깐 슬럼프가 또 많습니다.
1: 또 요즘이라면 네. 한 그 짧은 기간이에요 네네. 지금. 네네 지난주.
2: 네 지난주에
1: 주말 쪽으로 가면서 또 이게 홈런 소식이 없고 네. 타율이 좀 떨어지는 네, 그런 맞습니다. 모습. 근데 김도영 선수가 아시아 대표 선수로 됐단 말이에요.
2: 네네네.
1: 기아 큰일 났어요. 그게 한 2주, 2주, 3주 정도 못 나오는데.
2: 네네.
1: 아무튼 그 얘기도 나중에 이제 얘기 좀 하고요. 이제 하나와 2차전 경기. 예, 하나에게 3대4로 이제 패했단 말이에요.
2: 네네.
1: 이제 그 부분도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2: 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경기 초반 실점입니다.
1: 네.
2: 예, 선발, 시라카와 케이쇼가 1회부터 볼넷 두 개를 내주면서 흔들렸었고요.
1: 네.
2: 무사 1, 2루 상황에서 문현빈에게 3점 홈런을 허용하면서 경기 주도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1: 네네.
2: 다만 기아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는데 타선이 경기 후반까지 추격하면서 한 점차 승부를 만들었지만
1: 네.
2: 초반에 내준 3-7점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면서 3-4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1: 네네. 이제 한화의 2차전 선발에 나왔던 시라카와 1차전 경기에서는 승리 투수가 됐었잖아요.
2: 네네.
1: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2: 네, 안정적인 투구를 했기 때문에
1: 네.
2: 기대가 좀 많이 됐었습니다.
1: 네.
2: 이날 3과 3분의 2이닝 동안 3피 안타,
1: 네.
2: 본래 4개, 1탈 3진, 3실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1: 네.
2: 최고 구속은 149km까지 나왔지만 제구가 흔들리면서 투구 수가 98개까지 늘어나
1: 네.
2: 결국 사회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1: 네네.
2: 특히 오재영과 승부해서 11구까지 가는 끝에 네. 볼넷을 허용하는 등 중요한 순간마다 제구가 흔들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3차전으로 넘어갈까요? 네, 3차전에서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대진에서 열린 그 한화의 주중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도
2: 네네.
1: 또 1대5로 무릎을 꿇었는데 거기에 이제 유현진 선수가 나온 거죠.
2: 네네네.
1: 한화에서는.
2: 네네네. 네, 기아는 경기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1: 네.
2: 1회 초 아드릴린 로드리게스의 적시타로
1: 네.
2: 선취점을 뽑으면서 먼저 리드를 잡았었는데
1: 네.
2: 선취점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1: 네.
2: 하나가 곧바로 1회 말 동점을 만들었고 이후 유현진이 안정적인 투구를 펼치면서 기아 타선이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1: 네, 네,
2: 결국 승부는 4회 말에 갈렸고요. 하나 하이 타선의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고
1: 네.
2: 연속 득점으로 점수 차를 벌리면서 경기 흐름을 완전히 가져갔었습니다.
1: 네.
2: 기아 입장에서는 7개의 안타를 기록을 했지만 득점권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지 않았고 초반 선취점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쉬운 패배 부분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유현진과의 대결은 올러
2: 네.
1: 기아의 선발 투수로서는 내놓으라 하는 제1 선수 아니에요 지금
2: 네네, 맞습니다.
1: 앞서 있는
2: 네네.
1: 결국은 타자들이 유현진을 공략하지 못하니까 결국 올러가 패전 투수가 되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2: 그렇죠. 올러는 네. 6이닝 동안 4피 안타, 4사구 4개, 탈삼진 4개 그리고 4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1: 네.
2: 안타 허용은 많지는 않았지만 4사구 4개가 좀 아쉬웠고요.
1: 그렇죠.
2: 특히 4회 말 집중타를 허용하면서 실점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평균 자책점은 2.66을 유지하고 있을 만큼 올 시즌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네.
2: 다만 이날 타선의 득점 지원까지 부족하면서 패전을 떠안게 되었죠.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화의 경기에서 1승 2패를 기아가 했고 다시 이제 두산인데 한화와 두산은 바로 5위, 6위 팀들이에요.
2: 네, 맞습니다.
1: 그렇죠?
2: 네, 네.
1: 굉장히 이 하위, 밑에 있는 네, 팀들한테도
2: 얼마 나지 않죠.
1: 그렇죠. 네. 거기서 도망갔어야 되는.
2: 네, 네.
1: 자,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한테 이제 1승 2패 했고 이제 두산한테 붙어서 저희들은 이제 두산한테 한번 기대를 해 봤어요.
2: 네.
1: 기아가. 근데 첫 경기에서부터 2대4로 패했죠.
2: 네네네. 네. 기아 입장에서는 공격력 부진이 가장 아쉬웠던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2: 두산 선발 최민석의 7이닝 동안 단 2안타만 기록하는 데 그치면서 좀처럼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1: 네.
2: 김선빈의 적시타와 나성범의 솔로 홈런으로 2점을 뽑았지만
1: 네.
2: 전체적으로 타선의 응집력이 부족했고요.
1: 네.
2: 결국 2대4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1: 네네. 자, 양현종 선수의 투구 내용은 어땠나요?
2: 양현종은 5이닝 2실점으로 선발 투수 역할은 충분히 해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2: 하지만 타선 지원이 부족했고
1: 네.
2: 5회 수비 과정에서 나온 아쉬운 장면으로 추가 실점을 허용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1: 네.
2: 전체적으로는 승리 요건을 기대할 수 있는 투구였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또 수비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2: 네, 그렇습니다. 1대1 동점이던 5회와 6회 수비가 좀 아쉬웠는데
1: 네.
2: 5회에는 김규성이 처리할 수 있었던 타구를 놓치면서 결승점을 허용을 했고요.
1: 네.
2: 6회에는 아데들린 쪽으로 향한 타구가 적시타로 연결되며 추가 시점을 했습니다. 이게 다 잡을 수 있는 볼이었거든요. 기록상은 실책 그건 아니었어요.
1: 네.
2: 결과적으로 두 장면 모두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경기 흐름이 두산 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네. 이제 1차전 경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네네. 2차전으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시간상으로 봐서. 자, 이게 야구에서는 역시 그 수비가 안정돼야 투수도 편안하게 볼을 던질 수가
2: 맞습니다.
1: 있는데 평범한 타구를 놓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투수들이 알려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자 이제 기아가 두산과의 이제 그 3연패에서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죠. 제임스 네일이 선발 투수로 나가죠. 2차전에.
2: 네. 이날 제임스 네일을 앞세워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며 전날 패배를 서력을 했습니다.
1: 네.
2: 최근 연패 기간 동안 타선과 마운드 모두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1: 네.
2: 이날은 선발 네일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기아다운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1: 네.
2: 이 승리로 기아는 3연패에서 벗어나면서 단독 4위로 올라섰었습니다.
1: 네, 네. 제임스 네일의 투구 내용이 좋았죠?
2: 네, 맞습니다.
1: 네.
2: 네일이 6이닝 5피 안타 1실점, 6탈3진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보여줬고요.
1: 네.
2: 2회와 3회 연속 득점권 이기를 맞았지만 실점 없이 넘겼고 6회 양의재 희생플라이로 1점만 내주며 에이스다운 역할을 해냈습니다.
1: 네.
2: 최근 기아 선발진의 중심 닿게 팀을 연패에서 건져낸 투구였다.
1: 알겠습니다.
2: 보여집니다.
1: 자, 그리고 이제 3차전 어제죠? 일요일 날 경기.
2: 네네.
1: 네. 두산에게 1대8로 패했단 말이에요.
2: 네네네, 네.
1: 네. 그거 좀 요약해 주시죠.
2: 네. 어제 경기는 한마디로 초반 실점과 빈타. 그리고 경기 후반 불펜 붕괴가 겹치면서 완패를 당한 경기였다고
1: 네.
2: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기아는 1회 초 선발 김태형의 양의지에게 선제 투런 홈런을 허용하면서 끌려갔지만 곧바로 1회 말 김호령이 추격의 홈런을 터뜨리면서 분위기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1: 네.
2: 하지만 이후 타선이 두산 선발 곽빈 공략에 실패를 했고요.
1: 네.
2: 2회 초 박찬호가 만든 추가 득점으로 점수차가 벌어졌습니다.
1: 네.
2: 특히 7회 초가 결정적이었는데 박찬호의 안타를 시작으로 안재석의 적시 2루타가 나오면서 추가 실점을 했고요.
1: 네.
2: 한재승의 갑작스러운 담증상으로 마운드 운영까지 꼬이면서 두산의 흐름을 완전히 내줬습니다.
1: 네.
2: 반면 기아는 7회 말 무사 1, 2루와 2사 만루 기회를 모두 살리지 못하면서 추격의 동력을 잃고 말았고요.
1: 네.
2: 결국 1대8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1: 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해 주시고
2: 네.
1: 자 돌아오는 내일 운명의 또 6연전 경기가 있는데
2: 네네.
1: 여기는 또 1등, 2등 팀하고 붙어요 지금.
2: 이번 주 기회는 진짜 시험대에 오릅니다.
1: 아, 그러니까. 네.
2: 강주에서 리그 1위 LG와 맞붙고 주말에는 수원에서 2위 KT를 상대하게 되는데요.
1: 네.
2: 최근 2주 연속 루징 시리즈로 주춤했던 기아가 강팀들과의 연전을 어떻게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2: 무엇보다 침체된 타선이 빨리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아시아 경기대회 나가는 선수들이 차출되기 전에
2: 네네.
1: 아예 그냥 1, 2팀하고 한번 붙어보는 거죠.
2: 네.
1: 머리 대고 그냥 붙어보는 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좀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 프로야구 소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2: 네.
1: 네.
2: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자, 김병철 감독이었습니다. 자, 저희는 또 6월 22일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프로야구 소식 또 기타 동네에서 펼쳐지는 많은 아마추어 경기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철이었습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초록이 한층 더 짙어지는 6월의 저녁입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가슴 속에서 하나씩의 노래를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노래는 지나간 계절의 풍경을 데려오고요. 어떤 노래는 잊고 지낸 꿈의 무게를 다시 느끼게 하죠. 기타 한 대와 목소리 하나로 세상의 작고 소외된 곳을 비추는 음악, 그리고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이들의 이야기. 오늘 밤에는 마음을 나직하게 울리는 싱어송라이터의 숨결과 이야기들, 우리가 끝내 놓치지 말아야 할 소중한 꿈의 궤적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전주에서 노래하며 사람을 만납니다. 노래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이야기가 되는 시간. 여기는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0: 하얀턴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돌아서면 그지
1: 디플로도쿠스까지 이어서 듣고요. 전유동의 나는 그걸 사랑이라 불러 자주 안 쓰는 말이지만 이라는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싱어송라이터 전유동과 함께하는 주간플리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전유동은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돌보지 못하는 네, 그런 음악들을 여러분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15년부터 클라우즈 블록이라는 예명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초기에는 포크 기타와 목소리 위주의 소박하고 가내수공업적인 네, 어쿠스틱 음악을 주로 선보였는데요. 2020년부터 본명인 전유동으로 활동명을 바꾸고요. 인디 음악계 프로듀서인 단편선과 협업하면서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어서 들으실 스피리아라고 하는 곡은요. 작년이었죠. 제36회 유지아 음악경연대회 수상작입니다. 스피리아.

네, 전효동의 음악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로 방금 들으셨던 스피리아라고 하는 노래로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금상 그리고 동문회상까지 수상을 했네요. 음악적인 특징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그 자연주의, 네, 자연에서 얻는 영감들의 조금 탁월한 면모를 느낄 수 있는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 미네르바의 올빼미 처럼 그 새가 소재로 된 그런 곡들이 꽤 많습니다. 참새, 이끼, 무당벌레, 뻐꾸기, 뭐 이렇게 또 억새와 호수 등 자연물이나 동물들이 자주 등장하고요. 실제로 새 울음소리라거나 방금 전 노래에서 들렸던 자연스러운 그런 자연의 소리들이 음악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연주의 싱어송라이터라고 평할 만할 것 같고요.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했는데 이유가 노랫말을 더 잘 쓰고 싶어서였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의 가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

네, 새소리 가득한, 참새소리 가득한 예쁘고 귀여운 노래였, 음악이었습니다. 연주곡이었고요. 실버건의 주간플리, 전유동의 호수를 띄워드리면서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아요. 전유동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이 저희 웹상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정말 다양한 지역들을 오가면서 분주하게 바쁘게 활동하다가 단편선을 만나서 그냥 단순한 어쿠스틱 팝에서 뭐 포스트록, 인디팝, 록 신스팝 등 다양한 장르의 특성이 녹아들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또 시인이기도 하고요. 에세이스트이기도 하고 콘텐츠 기획자가 모인 창작 집단 얼룩의 일원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상당히 문학적인 또 자연주의적인 싱어송라이터였던 걸로 기억하겠습니다. 전유동의 호수 띄워드리고요. 실버건의 주간 플리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의 진행을 맡은 싱어송라이터 김은총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돌아왔네요. 여러분과 함께 다정한 이야기들 좀 나누려고 오늘 싱어송라이터 전유동 그리고요 3, 4부에도 특별한 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93.5MHz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2시간 동안 함께 해볼 건데요. 앞에 실버건의 주간 플리 논스톱 뮤직 플레이로 전유동의 음악을 30분 동안 쉼 없이 들었습니다. 야, 좀 묘하게 그 마음의 가장자리를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싱어송라이터 전유동 씨였습니다. 아, 네. 이분은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지난 5년 동안 해왔었던 프로젝트였죠. 바로 당신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꿈메달이라고 하는 곡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께서도 요즘 좀 뜨거운 뭐 이렇게 관심사이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요즘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네, 예, 제가 과거에 올림픽 기간에 썼던 곡입니다. 올림픽 기간에 썼던 곡이고요. 먼저 사연 낭독 해드리고 원곡도 이어서 드려볼게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을 꿈메달이라고 하는 곡, 이제 벌써 꽤 시간이 흘렀고요. 2022년 올림픽 때 곡이었으니까요. 저도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 듯 하네요.
2: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주간 김은총.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매주 한 곡씩 사연에 맞춰 곡을 써온 프로젝트 주간 김은총. 오늘은 2022년 2월 15일 방송된 0032번님의 사연입니다. 요즘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어요. 도쿄올림픽에 이어서 이번 대회도 코로나19 상황에 열리다 보니까 선수들은 자신과의 싸움, 경쟁자 기록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도 싸워야 하고 여기에 판정 논란도 넘어야 하는 상황이죠. 오죽하면 눈뜨고 코베이징이란 말까지 생겨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작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고 또 제 몫을 해내는 모습이 참 대견하기도 하고 순간순간 뭉클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감동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메달색 메달 개수를 떠나서 인기 종목이든 비인기 종목이든 국가대표가 되고 올림픽 무대에서 경기를 치르고 시상대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을 선수들, 몸에 굳은 살이 박이고 가진 시련과 부담감의 무게를 감당했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라는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정의를 통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사를 낭독해드릴게요. 꿈메달, 작사 작곡 김은총. 잘해왔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해낼 거라 믿어. 잘해왔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 잘해왔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해낼 거라 믿어. 지금까지 흘린 땀과 눈물은 모두 헛된 것이 아니야. 네 자신을 믿어. 어떤 위기 속에도 그 어떤 장애물에도

일단 이 사연에 잘해왔어, 잘하고 있고 뭐 앞으로도 잘해낼 거라고 믿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좀 뇌리에 계속 스쳐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뭐 올림픽이라거나 월드컵이라거나 이런 곳에 이제 뭐 일반인 신분으로 뭐 이렇게 출전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프로 선수들의 무대이고 정말 오랜 시간을 전력 투구한 선수들이 서는 꿈의 무대인데, 거기서 와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따고 우승을 하고 하는 이런 경험들은 진짜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경험이잖아요. 근데 꼭 메달을 따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지난했던 그 지난 과정들이 어쩌면 조금은 과소평가되고 조금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결과를 내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꽤 운도 많이 따라줘야 되고요. 그때그때 이 사연에 맞춰서 뭐 그 이렇게 뭐랄까 심판의 불합리한 판정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어쩌면 운의 한 영역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4, 5년을 정말 그 한 무대를 위해서 전력 투구해왔었던 그 시간들이 어쩌면 그렇게 한 번의 게임, 한 번의 어찌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게 조금은 잔혹하고 냉혹하고 그런 기분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응원하고 싶은 마음을 뭐 전달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 사연에 있었던 잘해왔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해낼 거라 믿어 라는 말, 그냥 어떤 결과를 내 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이제까지 해왔었던 것들이 너무 충분히 빛나는 일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노래를 썼고요. 제목은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꿈을 꾼 사람들한테 다 주고 싶은 메달 해서 꿈메달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른 원곡 버전 여러분께 먼저 들려드릴게요.

0: 네, 꿈메달 원곡 버전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야, 이 노래를 이 방송 덕분에 또 오랜만에 꺼내서 듣는데 이게 묘하게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좀 제가 쓴 노래지만 이렇게 그 스스로 이렇게 가사를 읊조리고 되뇌이다 보면 스스로한테 좀 이렇게 선언하는 듯한 스스로한테 이렇게 주문을 거는 듯한 그런 기분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들으니까 좀 뭔가 묘하게 위로가 되는 것 같다라고 자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꿈메달에 대한 이야기 담겨 있는 에세이도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1: 2022년 2월 15일 아침.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내 시선을 사로잡은 뭉클한 문자 사연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0032번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글에는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빙판과 설원 위에서 온몸을 던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향한 다정한 응원이 가득 담겨 있었다. 당시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장벽과 싸우고 있었고, 선수들은 마스크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기록과의 싸움을 이어가야 했다. 여기에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석연치 않은 판정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오죽하면 눈 뜨고 코베이징이라는 씁쓸한 신조어까지 유행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그 억울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정작 선수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묵묵히 스케이트 끈을 조여매고 눈발을 가르며 최선을 다해 제 몫을 해내고 있었다. 그 의연한 모습을 화면으로 지켜보며 사연자님은 순간순간 뭉클함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감동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사연을 읽어내려 가는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다. 메달의 색깔이나 개수가 무슨 상관이랴. 비인기 종목이든 인기 종목이든 그 무대 위에 서기까지 선수들이 흘렸을 수많은 땀방울과 눈물의 무게를 생각했다. 국가대표라는 네 글자 뒤에 숨겨진 시련과 부담감, 그리고 몸 곳곳에 훈장처럼 박혀 있을 단단한 굳은 살의 가치를 떠올렸다. 그 고단한 여정을 묵묵히 버텨낸 모든 선수들에게 그저 잘했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는 따뜻한 격려를 전하고 싶다는 사연자님의 진심은 고스란히 나의 노래가 되었고, 그렇게 곡의 제목을 꿈메달로 지어 올렸다. 사실 올림픽 무대 위 선수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하고 눈물 짓던 그 순간, 내 안에서는 아주 오래된 기억의 파편 하나가 툭 하고 떠올랐다. 어릴 적에 나는 운동회를 지독하게도 싫어했다. 운동신경이 워낙 없었던 탓에 특히 달리기를 하면 늘 뒤에서 1, 2등을 다투기 일쑤였다.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면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늘 상위권 아이들이 받는 거창한 상품 대신 초라한 공책 몇 권과 연필 몇 자루가 전부였다. 큰 상품을 큼지막하게 받아들고 환하게 웃는 친구들이 못내 부러웠지만 나는 도무지 달리기를 잘할 재간이 없었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내가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창피했다. 마음속 한편으로는 늘 이기고 싶고 주인공이 되고 싶었지만 현실은 야속하기만 했다. 그러다 보니 내게 운동회란 그저 따분하고 지루한 고역의 연속일 뿐이었다. 급기야 점심시간이 되면 엄마가 싸온 도시락을 허겁지겁 까먹고는 빨리 집에 가자며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떼를 쓰는 일도 꽤 많았다. 그러나 내가 늘 꼴찌의 그늘에만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달리기 트랙 위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지만 다행히도 내가 잘하는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글을 쓰고 문장을 짓는 일이었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중학교 1학년 국어 시간 선생님이 내주셨던 개작시 숙제가 그 시작이었다. 나는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를 붙잡고 밤새 끙끙대며 나만의 언어로 고쳤었다. 다음 날내 글을 보신 국어 선생님은 교실이 떠나가거라 큰 칭찬을 해주셨다. 어린 마음에 제법 그럴듯하게 시의 꼴을 갖추었던 모양이다. 아마도 그 순간이 내가 처음으로 시라는 존재를 가장 가깝고 다정하게 만난 떨림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때 이후로 나는 달리기 트랙 대신 백일장 대회라는 새로운 무대에 나가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대회를 나갈 때마다 내 이름이 적힌 상장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비록 매번 압도적인 1등은 아닐지라도 내가 꾹꾹 눌러 쓴 글들은 언제나 내 주변을 잔잔하고 은은한 향기로 가득 채워주었다. 순위와 초단위의 기록이 칼날처럼 정해져 있는 체육의 세계와 달리 문학이라는 드넓은 품 안에서 나는 비로소 숨을 쉬며 깊은 편안함을 느꼈다. 가끔은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만약 내가 저 올림픽 무대의 선수들처럼 밤낮 없이 뼈를 깎는 노력을 글쓰기에 쏟아부었다면 어땠을까? 지금쯤 이름난 시인이나 대단한 작가가 되어 있었을까? 하지만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싱어송라이터라는 길 역시 멜로디 위에 노랫말을 적어내는 작사의 일이 문학의 그것과 그리 다르지 않으니 결국 나는 내 자리로 잘 찾아온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청취자의 사연을 가만히 다듬고 어울리는 통기타 멜로디를 붙이며 곡을 완성해 나가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내게는 한편의 시를 고쳐 쓰는 일과 같고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을 묵묵히 달리는 일과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번 곡의 제목을 꿈메달로 지은 건 역시 시상대의 등수와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꿈을 향해 달리는 열정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순위를 매길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기타를 쥐고 노랫말을 적어내려가며 나는 이 노래가 단순히 승리한 이들만을 위한 찬가가 되지 않기를 바랬다. 우리 사회는 은연 중에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선 이들의 메달 색깔에만 환호하곤 한다. 하지만 인디 뮤지션으로서 나와 내 음악이 주목해야 할 곳은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평범하고도 위대한 노력의 서사라고 생각한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하지 않는다면 성공과 실패, 메달 색과 상관없이 넌 그 자체로 빛나. 가사 속에 이 조절을 꾹꾹 눌러 담은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결과가 어떠하든 세상의 잣대가 어떠하든 자신이 선택한 길을 향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인간의 모습은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한 메달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니 어떤 위기와 장애물 속에서도 그저 각자의 모습 그대로 꿈을 꾸면 된다는 위로를 건네고 싶었다. 사실 이 노래는 비단 올림픽 무대에선 국가대표 선수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만원 버스에 오르는 청년들, 텅 빈 가게 문을 열어젖히며 한숨을 삼키는 소상공인들, 저마다의 인생이라는 차가운 빙판 위에서 넘어지고 깨지면서도 다시 일어나 한 발을 내딛는 이 땅의 모든 평범한 시민들이 곧 주인공이자 삶이라는 무대의 국가대표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이 지역에서 인디 뮤지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 벌써 15년이란 긴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여전히 주변에 고마운 이들은 때때로 내가 언젠가는 공중파 방송에 대대적으로 나오는 유명 인사가 되기를 기원하며 힘찬 응원을 건네곤 한다. 하지만 고백하건대 때로는 그 순수한 응원이 못내 달갑지 않고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다. 유명해져야만 성공한 것이라는 그 당연한 전제 속에서 지금 이 지역에서 묵묵히 내 음악을 하며 살아가는 현재의 나의 삶과 가치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어쩌면 음악계라는 곳도 시상대 위에 순위만을 기억하는 올림픽 선수들의 가혹한 운명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언제나 맨 앞줄을 서서 달려나가는 소수의 이들만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고 나와 같은 지역의 수많은 무명 가수들은 어쩌면 이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서러움과 소외감을 당연하게 감내해야 하는 것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씁쓸한 현실이다. 하지만 장기자랑처럼 나를 화려하게 뽐내고 싶어서 시작했건 혹은 그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음악을 시작했건 결국 우리가 진심으로 만든 음악은 세상 그 누군가의 마음에는 기어이 가닿을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 경이로운 기적은 언제나 나라는 가장 가까운 청자로부터 시작하기 마련이다. 타인을 위로하기 전에 일단 거친 세상에 다치고 지친 나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는 것. 나는 그렇게 나를 위로하고 나아가 이 세상을 다정하게 위로하는 음악을 꿈꾼다. 그 위로의 가치는 결코 반짝이는 금메달의 색깔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꼭 1등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저 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세상을 돌고 돌아 단 한 사람의 외로운 영혼에게 온전히 닿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음악의 존재 이유는 충분하다. 세상이 아무리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차갑게 욕할지라도 결승선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모든 선수의 혼신을 다한 여정은 그 자체로 눈부시게 아름답다. 나 역시 여전히 지역의 작은 무명 가수일지라도 내 노래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고 내게 주어진 소박한 무대가 이어지는 한 내 인생의 트랙을 끝까지 완주하고 싶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노력하고 싶다. 그것은 결코 누군가를 앞서거나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매일매일 마주하는 내 안의 한계를 스스로 뛰어넘고 싶기 때문이다. 감사하게도 이 곡을 무대 위에서 부를 때면 객석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후렴구인 잘해왔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해낼 거라 믿어 라는 소절을 함께 따라 부르며 위안을 얻곤 한다. 화려한 기계음 대신 소박한 통기타 한 대에 얹어낸 다정한 목소리가 서로의 장벽을 허물고 대화의 광장을 만들어내는 순간 창작자로서 커다란 용기를 얻는다. 음악이 세상의 불합리한 판정을 당장 한순간에 뒤집지는 못할지라도 또 여전히 불합리한 판정이 계속될지라도 지친 이들의 곁에서 다정한 강물처럼 끊임없이 격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고 믿는다. 0032번 청취자님의 사연이 노래가 되어 울려 퍼졌듯 올림픽 같은 큰 무대에서 겪는 수많은 시련들 역시 그 자체로 값진 도전이다. 그러니 우리 서로를 향한 따뜻한 응원의 말을 서로에게 끊임없이 전했으면 좋겠다. 마치 격려 올림픽, 응원 올림픽이라도 열린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 오늘 밤 세상이라는 거대한 경기장 위에서 저마다의 무게를 견디며 고단한 하루를 마친 당신에게 이 노래를 빌려 가만히 속삭여주고 싶다. 1등이 아니어도, 메달을 따지 못해도 당신은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는 그 자체로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라고.
0: 네, 꿈메달 에세이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꿈메달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분 쉽게 또 이해하실 수 있으셨겠고요. 또 제 어릴 적 운동회를 지독하게 싫어했었던 뭔가 경쟁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그렇게 힘들고 벅차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늘 저도 이기고 싶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늘 뭐랄까 사람들을 이겨야만 뭔가 인정받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어릴 적부터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그 고달파지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더라고요. 좀 서로의 그 방향성을 서로의 방향을 향해 이제 뛰면 각자 모두 자기 인생에서 1등이 될 수 있다는 말처럼 모두가 자기 인생에서 주인공이니까 자신만이 딸 수 있는 꿈을 향한 메달, 꿈메달을 다 목에 거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일상 속에서 뭐 제가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이 뭐 실패했다거나 부질없다거나 하지 않잖아요. 저마다의 또 의미가 있고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에너지를 주는 존재 또는 작은 미소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일상을 비추고 밝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들이니까요. 각자의 존재들을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꿈메달 들려드리고요. 3, 4부 코너로 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3, 4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리얼 서칭쇼 수상한 초대석. 오늘의 게스트는요, 바로 인앤아웃 카페 대표이시자 싱어송라이터 김정일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 정말 이름만으로도 너무 강렬한 존재감을 자랑하시죠. 그보다 더 뜨거운 음악적 열정과 위트로 우리 전주 평화동 골목을 환하게 밝히고 계신 분이신데요. 특히나 저는 싱어송라이터로서 고향의 향수를 노래하는 면모에 되게 담뿍 반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김정일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라디오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2: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인사를 드려야 될 지가 10년 정도 네. 됐는데 네. 처음 이렇게 가까운 데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제가 화면 같은 건 전화를 드릴 테니까요. 화면 보시면서 준비되어 있거든요. 예. 네. 보시면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이쪽입니까?
3: 네, 이쪽. 저쪽입니다.
2: 이쪽.
1: 네. 저기 보시면 됩니다.
2: 제쪽에. 네. 반갑습니다. 전주 평화동에서 카페하고 기타하고 운영하면서 또 지역 행사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일입니다. 예. 네. 야, 이렇게 또, 와. 아무튼 방송이라는 것은 막 편하게 왔는데 또 딱 앉으니까 조금 떨리는군요.
1: 떨리시나요? 네. 네. 그래도 저랑 이제 편안하게 대화하신다고, 네. 차담회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예, 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뵙게 돼가지고, 뭐, 다양한 것들을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런 것들도 준비도 되어 있지만, 예. 저희 수상한 초대석은 정말 수상합니다.
2: 아, 정말요?
1: 네, 바로 리얼 서칭쇼라고 해가지고, 요즘 AI 검색을 통해서, 네. 먼저 그 대화의 포문을 여는 그런 코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전주에서 활동하시는 싱어송라이터 김정일님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이렇게 검색을 할 겁니다. 네, 해볼게요. 네. 아, 이때 많이 떨려 하시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네.
1: 이게 맞는 정보가 나올 때도 있고, 이게 정보가 이게 정확하지 않을 때도
2: 안 나올 것 같은데요.
1: 네, 한번 보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그에 대한 흥미로운 이력으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독특한 이름과 화제의 라떼. 그리고 다음인데요. 자, 우와. 북한의 전 국방위원장님과 동명이인인 것으로도 눈길을 끌었지만, 네.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것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개발했던 이니은이 라떼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포옹하는 모습을 라떼아트 프린팅으로 선보여서 국내외 언론에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고 하네요.
2: 와, 그게 나오네요.
1: 네, 이런 일이 있으셨죠. 네, 저도 얼핏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당시에 진짜 되게 신박했거든요. 전국 방송에 나오셨었죠.
2: 그게 네. 영국 로이터 통신까지 나오게 됐어요. 정말 이렇게 신기한 게 뭐냐면, 네. 처음에 그 친구가 그 얼굴 그린 라떼 기계를, 네. 제가 커피숍을 하니까, 네. 딱 톡으로 보내왔는데, 네. 그때는 그냥 기계도 너무 비쌀 것 같고 너무 막 쇼킹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예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이제 좀 매출이 저조하니까, 이 기계 한번 사보자 해가지고 좀 거액을 들여서 샀죠. 네. 근데 이제 딱 그걸 사놓으면 뭔가 막 느낌이 팍 와야 되는데, 네.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
1: 처음에
2: 신기하기만 해도 매출에 하고. 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좀 비우자 하고, 네. 남북 정상회담 때 그 그림을, 네. 그려서 그냥
1: 포옹하는 사진,
2: 네. 그 SNS에, 네. 제가 이제 이름이 김정일이니까, 네. 제 아들 대견하죠. 이제 김정일 대견하죠. 그렇게 해서 그냥 편하게 울렸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전북일보에서 딱
1: 연락이 왔고.
2: 말해도 되죠.
1: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2: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취재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그때도 가볍게 그냥 생각했죠. 네. 취재해 가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중앙일보. 이렇게 막 중요한 방송에서 오더니, 네. 이제 전국 방송, TV 방송에서 PD들이 가게로 촬영을 오는 거예요. 네.
1: 서로 취재하려고.
2: 그게 이제 하나 화제가 되니까. 그래서 계속 2018년도는 4월 달부터 해가지고 12월 연말까지 거의 매달 하다가 나중에는 한 10월인가 로이터 통신이라고 전화하고, 저는 장난 전화하는 줄 알고. 네네. 영국 로이터 통신에, 네. 한국 기자분이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나왔어요.
1: 그러니까.
2: 정말 얼떨결에.
1: 여러분, 영국의 뉴스 로이터 통신 들어가시면 우리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시는 김정일 선생님의 이니은이 라떼를 맞습니다.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야, 이것도 참 기가 막혀요. 어쩌면은 그것도 그렇게 화제성을 그 의도하셨어요?
2: 뭐 아니, 생각
1: 기대하지 못하신 거죠?
2: 네, 그냥 저는
1: 그랬는데 네. 야, 이게 참 대단하십니다. 자, 노래를 그렇게 알릴 수 있다면 저는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2: 맞아요.
1: 자, 그다음 이어서 정보가 이제 본업에 대한 이야기 나오네요. 네. 싱어송라이터이자 음악학원 원장님이시라고 하는데요. 아. 오, 여기도 참 이 스토리가 좀 있어요. 10년간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를 차린 뒤 음악에 대한 열정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계신 분입니다. 아, 카페 바로 옆에서 정식 음악학원을 함께 운영하고 계시면서 직장인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타를 가르치고 계신데요. 아, 스스로를 뮤지션에 더 가깝다고 여길 만큼 음악에 애정이 깊으시고 버스킹 활동도 활발히 지역 무대 활동도 활발히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 음반 발매 이력도 잡혀 있어요. 고향인 전북 진안이 고향이세요? 고향인 전북 진안의 향수와 추억을 담은 자작곡들을 모아서 정규 음반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타이틀곡인 내 사랑 고구마를 비롯해서 70, 80년대 진안 읍내의 풍경과 기억을 위트 있게 정겹게 담아낸 곡들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네요.
2: 그게 AI 나오는 거예요?
1: 네, AI 검색 그대로 제가 낭독했습니다.
2: 이런 거 어떻게 나오는가?
1: 그대로
2: 정말 궁금한데. 네.
1: 심지어 네. 그 카페 이름부터 네. 위치까지 다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아하.
2: 이야, 신기하고 있죠.
1: 정말 신기하시죠?
2: 약간 무섭기도
1: 하고. 네, 약간 무섭기도 하시고. 네. 네. 이렇게 정보가. 우리 예전에, 전 어릴 적에 시골에 살아가지고요. 네. 그때 핸드폰 없고 그럴 때 친구 그 집에 전화하려면 친구 아버지 존함을 외워가지고. 막 이렇게 떠듬떠듬 해가지고, 응, 그래, 보자, 가만 보자. 은총이한테 전화해야 되니까 아버지 존함이 이렇게 되지. 맞아, 찾아서 맞아. 거기 은총이네 집 맞나요? 이렇게 해야. 연결할 수 있었잖아요.
2: 근데 그런 세대시라고요?
1: 아, 저희 어릴 적에는 시골이어서 제가 약간 또래보다 10년에서 15년 이상 늦은 그런 문화를 경험했었어요.
2: 아,
1: 네. 와. 그래서 제가 귀농일기 같은 노래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제 이제 좀, 예. 좀 독특한 지점인데 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어때요? 그 정확한 정보셨나요?
2: 예.
1: 틀린 정보가 없으셨나요?
2: 그러네요. 뭐 타이틀곡만 네. 빼고 사실은 타이틀곡이 네. 그 빗속에 깔다구.
1: 아, 빗속에 깔다구.
2: 그건데 네. 또 거기에는 그렇게 나오네요.
1: 내 사랑 고구마라고 네. 일단
2: 뭐
1: 나왔는데
2: 타이틀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뭐 몇 곡 네. 아닙니까?
1: 그러니까요. 처음 데뷔하신 곡이 빗속에 깔다구 그 언제나 청춘에 들어있는
2: 그렇죠.
1: 그 네. 그거에 내 사랑 고구마도 있죠. 각설이 네. 타령 들어있는
2: 그렇죠.
1: 네네. 네. 기억합니다. 야. 네. 요 앨범이 또 그 저희 멤버랑 예. 멤버가 좀 도와줬다는 걸 제가 듣고
2: 우리
1: 있었습니다.
2: 저기 박경재 씨 없었으면 저는 진짜 그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1: 저도 그런데.
2: 오늘 같이 네. 왔으면 저 더 좋은데.
1: 아, 그러세요?
2: 아니죠. 우리 또 네. 박경재님은 또 우리 실버가님 없으면 또 안고 없는 찐빵.
1: 서로 뭐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야. 이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예, 예, 예. 와, 이 음악을 원래 좋아하셨어요?
2: 음악을 그냥 네. 어렸을 때부터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면 매일 그냥 계속 노래했던 것 같아요.
1: 굳이 화장실에서요?
2: 그때 네. 가장 편안한 이기 때문에
1: 독립적인 공간
2: 그렇죠. 그래서 네. 어렸을 때 화장실에 가서 조용하면 문 열어보라고 정일이 노래들이 안 들린다고 그 정도로 어디 가나 그냥 뭐 진짜 자라고 못 오고를 떠나서 어느 단체 있는데 가면 정일이 노래 이런 게 아예 그냥 뭐 4살, 5살 때부터 기억이 있어요. 제가 네네네. 기억에 아빠가 그 제가 4살 때인가 그 입원해 계셨는데 네. 그때 노래도 기억해요. 남진 씨의 님과 함께라는 노래를 네네. 제가 그 저 푸른 초원에 막 복도 네. 다니면서 그런 노래를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1: 그렇죠. 와. 네. 그러면 4, 5살 때부터 사실상 가수의 길을
2: 그러니까 네. 아이고 참
1: 그러니까요
2: 진짜.
1: 그렇게 가수의 길을 걸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면서 좀 재미있습니다. 아니 네.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들한테 그 노래로 즐거움을 준다는 행위
2: 맞아요.
1: 자체가
2: 그렇죠.
1: 예, 그런 경험과 기억이 네. 어쩌면은 그 지금 이렇게 음악을 사랑하시는 그 결의 시작이었다고 네. 생각하니까
2: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시작인 것 같아요. 뭐 뽐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냥 뭐 내가 좋아서 하는 그런
1: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앞에 또 언제나 청춘 그 데뷔하셨던 앨범의 수록곡 중에 한 곡을 먼저 들어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떤 곡 들어볼까요?
2: 타이틀곡
1: 타이틀곡이죠. 좋습니다. 빗속에 깔따구 먼저 네. 듣고 오겠습니다. 아, 빗소리 들려요.

0: 야, 웃음소리까지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아, 이 노래 좀 자랑도 좀 소개도 좀 해주시죠.
1: 이 노래는 네. 사실 이제 음반을 나오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고 하면 좋은데 그 2020년부터인가 싱어게인 원 네. 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뭐 제가 잘못 이해했어요. 음반이 있어야 되는데 자작곡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이제 1차부터 떨어지니까 자세히 보니까 싱글이더라도 한 곡이더라도 음반이 있어야 된다 야.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막 생각해오잖아요. 곡도 써오고 근데 막 다음날 들으면 창피하고 그런데 이상한 계절에 박경재님이 네. 제가 그 의뢰를 했죠. 네. 경재야 이렇게 형 음반 내고 싶은데 네. 아 형 근데 자신감을 막 줬어요. 이 노래 같지도 않고 창피하다. 근데 형 아니에요. 일단 만들어서 계속 불러서 자신감을 가지세요. 노래 좋아요. 막 그렇게 힘을 줘서 했는데 네. 이 곡은 제가 이제 통기타 그 동아리 카톡방에 어떤 분이 영상을 딱 보내주셨는데 네. 비 오는 날 막 철길 위에 뭔 영상이지? 십몇 분인데 계속 비 오는 것만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소나기 사이에 버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살이 깔따구가 아, 네. 십몇 분 동안 막 있는 영상이 이걸 왜 보냈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때 코로나 때거든요. 근데 네. 약간 뭔가 미묘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깔따구들도 십몇 분 동안 이렇게 비 오는데 자기들끼리 막 모여있는데 우리 인간은 뭘까 막 이런 생각 들면서 네. 통기타가 그냥 뭐 세 개 코드 들고 이제 블루스 코드로 막 하고 네. 있는데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빗속에 깔때가지고 또 그 동기 그분들한테 노래 어때고 들 아 좋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빗속에 깔따구죠.
0: 그렇게 만들어졌군요. 그, 네. 그 곡에 대한 영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네. 일상 어찌보면 도처의 영감은 깔려 있는데 그거를 만나는 순간은 특별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근데 네. 또 제가 좀 자기가 곡 만들면 좀 창피하잖아요.
0: 그렇죠. 처음 저는 너무 창피했던 것 같아요.
1: 어색하고 창피한데 네. 이 곡을 또 막 경제 말대로 네. 막 공연 가서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뭐 현대자동차 노조 뭐 위원장인데 이걸 와서 불러줄 수 없겠냐고 저는 뭐 거창하게 말씀하시길래 네. 가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약간은 뿌듯하죠.
0: 용기가 나죠.
1: 네. 제 스스로는 막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네. 근데 또 가만히 들으면 가사가 또 그렇게 들리는 것 같기도
0: 그러니까요. 예. 네. 또 보니까 희한한 게 중간에 네. 랩도 있었어요.
1: 아, 또 그 랩은 음악이 좀 단순하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르쳤던 기타 수강생이 실용음악과로 가서 래퍼가 된다고 이제 했는데
0: 아, 기타를 배웠는데 래퍼가 됐네요. 네,
1: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도 래퍼들이 기타 치면서는 래퍼들이 별로 없으니까 동건아 너는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막 이렇게 나름 이렇게 꿈 빌딩 시켜주면서 네. 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부탁을 했죠. 이 중간에 좀 밋밋하니까 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또 가사를 대충 써주니까 또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직접 또 랩하니까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게 발음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하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동건이라고 네. 또 활동목이 있는 친구예요.
0: 네. 동건 씨도 네. 이 방송 들으면 좀 뿌듯하실까 않을까 싶고요. 아까 경재 씨도 뿌듯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두 분이서 보니까 그 동아리 선후배 관계셨더라고요.
1: 그렇죠. 네. 우리 박경재 씨는 몇 년 후배야. 아무튼 그 후배인데 저한테는 멘토예요, 진짜. 저는 어디 가서도 네. 한참 막둥이 동생이지만 네. 나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앤아웃이라는 카페와 학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일으켜준 내 앨범을 첫 앨범을 내는데 용기를 불어일으켜주는 정말 형 같은 멘토 같은 후배다. 네. 그래서 너무 항상 감사하죠.
0: 그러니까요. 네. 아, 뭐 경재 씨 이 방송 들으면 어떨지 일단 네, 방송 꼭 들으라고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1: 근데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 항상 미안하죠. 왜 미안해요? 많이 못 해주니까.
0: 아, 네. 아닙니다.
1: 매달 그냥 매월 아니 매월이라네. 방문하면 그냥 피자는 항상. 네. 경재야, 뭐 먹고 싶어?
0: 인앤아웃 카페가 또 피자가 또 맛집이라고.
1: 그렇죠,
0: 그렇죠. 네. 카페 피자 홍보까지 나무지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비싸게 깔따고 이렇게 들으면서 또 그 언제나 청춘이라고 하는 앨범 이야기도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갈 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섯 살, 여섯 살 무렵에 그, 꼬마 아이가.
1: 그렇죠.
0: 21년에 첫 그 앨범을 통해서 데뷔를 한 겁니다.
1: 그렇죠.
0: 그러면 정말 많은 시간이 갭 차이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1: 맞죠.
0: 네. 그 지난 이야기들부터 이제 좀 파헤쳐 갔으면 좋겠는데요.
1: 그렇죠.
0: 네. 그럼 음악을 좋아하셨던 그 유년 시절과 그 학창 시절의 경험,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1: 이제 항상 음악, 노래는 그냥 생활화해서 했고, 네. 중학교 2학년 때, 네. 이제 2년이 형이 그 기타를 혼자 음악 시간에 기타 배운다고 해요. 기타를 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그때 그 네 개 코드 딱 배워가지고 네. 그것만 형이 가르쳐줬고 그 뒤로 제가 옛날에는 가요책 보면 밑에 코드표 나오잖아요.
0: 나와 있죠.
1: 그걸로 계속 거의 매일 그냥 틈만 나면 계속 기타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숙 치르는데 친척 집에서 하숙 네. 치르는데 어떻게 소리가 나중에 계속 들으니까 정일이 기타 소리가 더 좋은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기타를 잡으면서 어딘지 애들끼리 놀 추석 때 막 네. 모일 때 기타 치고 소풍 가면 기타 치고 수학여행 가면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게 그냥 아주 일상이 돼버렸죠.
0: 아.
1: 그래서 대학교를 갔는데
0: 네.
1: 공부를 나름 잘 했었는데
0: 네.
1: 대학교 딱 가면서 통기타 서클이라고
0: 노모스 네,
1: 그렇죠.
0: 네네네.
1: 그게 들어가려다가 옆에 동네 형이 야마이라는 그룹 사운드 너 일로 와.
0: 네. 너 어렸을 때 가려다가 그렇죠. 야망으로 끌려간 케이스시구나.
1: 맞습니다. 너 기타 어렸을 때 잘했지? 이러면서 네. 여기서 해 형하고. 네. 그래서 야망이라는 그룹 사운드 하게 됐는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네. 통기타 서클보다 뭔가 밴드를 시작했다는 게 네. 너무 지금.
0: 그럼 야망의 거의 메인 보컬이셨나요?
1: 그렇죠. 저희는 4인조였었어요.
0: 네.
1: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그다음 베이스,
0: 드럼,
1: 키보드.
0: 키보드 4인 셋으로.
1: 네. 네. 네.
0: 스스로 기타 치고 노래하시니까.
1: 네.
0: 네. 네. 그 공연도 너무 궁금하네요. 사실 네.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자료는 많지 않으시죠?
1: 아,
0: 네.
1: 예.
0: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그 경제랑 처음 만나서 대학에서 공연했었던 그런 영상들이 간혹 몇 개 남아있긴 해요. 그걸 볼 때마다 감회가 되게 새롭고 그 시작이 더 풋풋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쩌면은 그 음악이 좋아서 공부도 고찰 해오셨다가도 거기서 이제 음악 활동을 같이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신 거잖아요. 대학 시절을.
1: 대학교 1학년 때부터는 계속 그냥 뭐 공부는 아예 놨고 계속 음악만 했던 것
0: 그러면
1: 같아요.
0: 그러면 진정한 그 경제 씨의 선배님이 맞으시네요.
1: 공부 안 하지.
0: 야망은 약간 그렇게 흘러가나? 아무튼 제가 경제 씨를 만났을 때 경제 씨가 이제 과학고 출신이었는데 무려.
1: 네, 맞아요. 맞아요.
0: 네, 야망 선배님들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 밟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그 뭐 대학가요제가 또 그때는 또 인기 많은 시절 아닌가요?
1: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지금 또 후회되는 게
0: 네.
1: 그때는 정말 이렇게 겉멋이라고잖아요. 겉멋만 들었던 것 같아요.
0: 그리고 뭔가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1: 왜냐하면 이렇게 막 뭐죠 이렇게 실력보다도 이렇게 막 외모에 신경 써서 막 그런 멋있으려고 보이는 것들 아니면 뭔가 아까 그거는 좀 실 뭐죠 그 작사 작곡을 뭔가 지식 없이 하니까 시도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0: 네.
1: 대학교 때 좀 음악에 더 나름 공부를 네. 더 해서 대학까지도 나가보고 그래서 그 꿈을 못 이루니까. 최근에 또 나이 먹어서 그런 경연대 싱어게인 막 나가려고 하고
0: 네.
1: 항상 그게 남았던 것 같아요.
0: 그러셨군요. 그러니까요. 그 어찌 보면은 제가 음악을 좋아하다 보면 아, 나 갑자기 음악만 하고 싶어. 나 가수가 될 거야. 이렇게 마음 먹는
1: 그렇죠.
0: 경우들이 많잖아요.
1: 그것도 큰 네.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네. 그러면 그렇게 대학 시절을 4년을 보내셨겠죠?
1: 예.
0: 네. 보내시고 나서의 행보가 또 어떻게 전개되셨나요?
1: 근데 이제 그 스쿨 밴드 보면은 거의 1, 2학년 때 활동하고 군대에 가면 그때부터 또 거의 그때부터 놓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0: 네.
1: 아예 음악을 놓는 네. 경우가. 그래서 왜냐면 저도 군대 갔을 때 놓고 그다음에 제대에서도 이제 취업 준비하라고 놓고 하다가 취직하고도 처음엔 바쁘잖아요.
0: 네.
1: 그런데 30대 초반에 같은 또 우리 야망 출신의 선배님이
0: 네.
1: 슬슬 또 이제 오죠. 콜이
0: 네.
1: 우리 직장인 밴드 하자.
0: 아,
1: 그래서
0: 그렇게.
1: 30대부터 다시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안 놓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중간에 텀이 한 있었죠. 한 네. 7, 8년이.
0: 네네네. 네. 어, 그러니까 어쩌면 그 어쩔 수 없이 그 사회의 그 흐름.
1: 그렇죠.
0: 네, 따라가고 이제 어쩌면 그 선택지가 더 많지 않았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뭔가, 그래, 뭐, 연애는 필수지만 결혼은 뭐, 어, 선택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니까요. 네. 음악에서도. 네. 그런데 그때는 뭔가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하는 그런 어, 인생의 뭐 커리큘럼이 약간 정형화된 측면이 좀 있었잖아요.
1: 근데 제가 네. 이 시점에서 이제 괜히 또 앞에 계시다고 네.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두 분은 경제님하고 두 분은 네. 어떻게 보면 바로 시작은 케이스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0: 네, 그 저는 이제 학부 시절부터 이상한 계절을 했으니까요. 네.
1: 그게 너무 부럽고 저는 못했고 또 그때 당시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0: 어, 아 근데 또 그건 또 좀 뭔가 묘하게 그 시대 흐름이라거나 좀 뭔가
1: 아니요 시대 흐름
0: 그
1: 아니고
0: 운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1: 겸손하신 말씀이고 네. 그거는 제가 부끄러운 건 막 저한테 뭐 진정한 뮤지션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저는 부끄럽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네. 계속 음악 할 수 있는 뭔가 경제적인 그 물론 있겠죠. 그런 그렇죠. 거를 좀 이겨내면서 계속 지금까지 음악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하신 분들이 주위에 또 있으시잖아요. 네. 이상한 계절 포함해서 네. 또 있잖아요.
0: 저도 사실은 저는 대학에서 20살 때 네.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1: 그러니까요. 너무
0: 그러니까 어쩌면은 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운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지금도 뭐랄까 계속 노래는 하고 있는 딴따라 라이프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또 이제 뭐 그 약간 네. 음악에 대한 그런 애정 같은 것들이 싹트게 된 그 어릴 적의 이야기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지난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아, 것 같은데요. 전북 지난해.
1: 그렇죠. 이 노래도 네. 그 중에 있으니까.
0: 네. 어. 그 뭐 내 사랑 고구마라거나 각설이 타령이라거나 이 둘 두 곡 중에 하나를.
1: 이 각설이 타령인데 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음악을 하면 자기 곡이 있고 싶어해서 막 네. 작곡도 하잖아요. 그런데 밴드 할 때 네. 그 형님께서 야 우리도 그 다른 음악 응? 카피만 하지 말고 창작을 좀 하자.
0: 오,
1: 그래서 이제 나름
0: 직장인 밴드에서
1: 네. 저한테 네. 주제를 주어주니까 그럼 주제는 막 흔한 사랑 노래 막 흔한 거 실어서 네. 뭔가 좀 특이한 걸 하는데 뭔 생각이 나지? 근데 네. 어렸을 때 시골에 사셨으니까 그, 네. 그 동네는 모르겠는데
0: 비슷한 것 같습니다.
1: 약간 거지라고잖아요.
0: 네.
1: 거지라는 표현이 네. 좀 그렇지만 거지라고 하는데 저희 동네에도 있었어요. 두 분이 그 더퍼리와 네. 제넴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소재로 뭔가 만들면 좋겠다 했는데 거지라는 단어를 쓰기 보니까 약간 각설이 그렇게 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사실 네. 오래전에 네. 그래서 이제 밴드에서 형 노래 만들어왔어. 그러니까 또 딱 그러잖아요. 야, 그 뭔 노래와 비슷한 것 같은데?
0: No.
1: 힘 쭉
0: 아,
1: 빠지고.
0: 힘 쭉 빠지죠.
1: 아, 그러면 안 할 거야. 그리고 또 포기하고. 어. 그런데 이 노래를 이제 우리 아까 박경재님께서 형 노래 좋아.
0: 네.
1: 이제 희망을 줘서
0: 네 나오게 됐군요.
1: 만들게 됐죠.
0: 좋습니다. 네. 그러면 각설이 타령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1: 네. 네.

0: 네, 김정일님의 각설이 타령 듣고 오셨습니다. 야, 재밌는데요? 앞부분 아... 너무 웅장하고요.
1: 저는 이제 빗속에 네. 타, 빗속에 깔딱으로 타이트곡을 네. 밀었는데, 이제 같은 뮤지션 선후배님들은 네. 이 노래가 또 제일 좋다고.
0: 오, 네, 되게 네. 참신하고요. 네. 소지 자체가 되게 신박한 그런 분위기가 네. 있었어요. 네. 네. 각설이 타령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 그 두 분은 자기 이름으로 된 이 노래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 걸 아실까요? 모르시겠죠?
1: 그 덮어리 그분은 이제 물어봤어요. 네. 저희 작은 형이 아직도 지난해
0: 네, 살고 계시군요.
1: 근데 덮어리 두 분 다 돌아가셨죠.
0: 저 그렇죠. 돌아가셨죠.
1: 그 제네미 그분이 제남이에요. 이름이 네. 제남인데 어렸을 때는 제네미 그렇죠, 제네미잖아요.
0: 그렇게 하죠.
1: 그분의 자손이 살고 계신데요. 근데 약간 가사 지금 이제 개사에서 부르고 다니는데 네. 가사가 약간 생각하기 싫은 이걸 제가 잘못 넣은 것 같아. 이런 단어가 있고 그러니까 작은 형이 그러더라고. 이거 지난해서는 좀 약간 부르기가 그렇다. 그래서 이 노래를 잘 안 불렀었어요. 근데 좀 약간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고 네. 약간 타령을 빼서 이제 새로 싱글로 낼 계획이 있긴 있습니다.
0: 빠른 시일 내에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아요. 그 저도 이제 그 가사라는 게 되게 네. 어떤 부분에서는 그 순간을 기록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그게 울려 퍼졌을 때
1: 맞습니다.
0: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네, 네. 되게 곤란할 그렇죠. 때가 있더라고요.
1: 곤란할 때가 있죠.
0: 예. 네. 특히나 이제 저도 이제 전주에 가면서 화려함은 없지만이었는데 아, 약간 화려하진 않지만 정도로 순화할 걸 뭐 이렇게 후회한 적도 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음악 이야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대한 막 그런 사랑 같은 것들, 애정 같은 것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런 네. 이야기들을 듣고 네, 보니까요. 네. 뭐 내 사랑 고구마라고 한 노래가 또 좀 뭔가 아, 찡한 사연을 담고 있을 것 같은데요.
1: 아, 이 곡은 네. 이것도 갑자기 나온 노래. 그 각설이 타령은 예를 들면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나왔던 노래지만 빗속에 깔다구와 내 사랑 고구마는 정말 보아 몇 분에 나온 노래네요. 이 내 사랑 고구마는 그 피아노 원장님 두 분이 저한테 여러분이 저한테 기타를 배운 적이 있는데
0: 네.
1: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 그분들이 꼭 올 때마다 뭐 아줌마들이니까 네. 뭐 싸우시잖아요.
0: 싸우시는
1: 고구마를 싸웠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0: 네네.
1: 제가 이제 고구마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 고구마가 너무 맛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톡이 있잖아요.
0: 네.
1: 그 원장님 뭐 그 고구마 어디서 사고 막 고구마 얘기를 하다가 다른 원장님이 이러다가 또 노래 나오겠네. 이 말을 했는데 네. 제가 그럼 노래 한번 써봐? 같이 나온 곡이.
0: 아 그렇게 나오셨군요.
1: 그렇게 나온 거예요. 뭐 약간 그래서 약간 뉘앙스가 네. 그 장범준 씨의 뭐 벚꽃
0: 엔딩?
1: 엔딩, 약간 이렇게 놀러 다니는 느낌, 뭐 이렇게 드라이브면서 좋은 신나는 분위기로 만들면 좋겠다.
0: 네.
1: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인데,
0: 네.
1: 그, 저희 예전에 같이 저랑 음악했던 그 누나가, 그, 이것은 저기 고구마 어디죠? 한평? 한평? 고구마 어디죠? 지역에?
0: 고구마는 뭐, 워낙 여러 지역이 있어가지고요.
1: 그러니까 있는데, 네. 거기 우리 공략을 하자. 그쪽에.
0: 여기 뭐 강원도 쪽일 것 같은데요.
1: 네. 시도는 못 해봤는데
0: 네.
1: 약간 그렇게 했는데 전혀 가사는 고구마와 약간 상관없는 약간 룰루랄라다 놀루다 이런 느낌이에요.
0: 네. 네. 그렇게 치면은 라떼 노래도 쓰셔야 되는 거 아니죠?
1: 그러니까. 제가 커피숍도 하고 있으니까
0: 네.
1: 사실은 있어요 지금.
0: 네. 로이터 라떼라고
1: 합니다. 좋네요. 로이터 라떼.
0: 그런 느낌으로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1: 써놓은 게 있습니다.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0: 네, 맞습니다. 네, 너무 궁금해지네요. 네, 오늘은 본격 음악 방송을 추구하면서 네, 내 사랑 고구마도 이어서 듣고 와보겠습니다.
1: 예, 예.

0: 내 사랑 고구마에 대한 찬가였습니다. 고구마가 행복할 것 같아요. 이 노래 듣고 자란 고구마는 유독 달 것 같고.
1: 그러니까요.
0: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연이어서 그 언제나 청춘에 들어있는 곡들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저는 그 음악을 들으면 네. 그 음악을 부르는 노래하는 사람의 그 뭔가 영혼을 조금 느낄 수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간혹. 네. 근데 저는 우리 정혜 선생님께서 네. 상당히 가슴 속에 순수함을 간직한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스스로 들어가실 때.
1: 음흉한데.

0: 없으셨거든요. 저희 방송에.
1: 처음입니다.
0: 아이고, 스스로. 네, 그러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웃고 떠들고 있지만, 네. 그 이면에는, 또 힘든 시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깃들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뭐랄까,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지금의 삶을 선택하게 되신 어떤 맞습니다. 계기가 있으셨다고.
1: 음악을 하면 즐겁고 네.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장소가 제가 쓰러진 장소가 음악하면서 쓰러져가지고
0: 오 음악하면서요. 네,
1: 밴드 직장인 밴드 하고 있을 네. 때 여자 싱어 같이 둘이 하는데 여자 싱어가 혼자 하는 곡이 있는데 제가 네. 키보드를 치는 그
0: 순간이셨군요.
1: 순간이었는데 네. 갑자기 약간 어지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편한 그런 클럽 공연이니까 네. 술도 한잔하고 네.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약간 취해서 어지러운 건데 계속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빙빙 돌길래 한쪽이 가서 확 쓰러졌죠. 네. 공연 중에. 그래서 의사가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 뇌 쪽에 혈액이 막혀가지고 아하. 진짜 이렇게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이다고 그래. 지금 현재 네. 이거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경강검진을 한 번씩 찍어보는데 뇌세포가 네. 반절이 죽어 있어요. 근데 그 반절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0: 정말 큰일 날 뻔하셨네요. 그렇죠.
1: 그래서 한 6개월 재활하고 그때 이제 멤버들도 너 없으면 이제 어떻게 우리 밴드 어떻게 하냐. 근데 6개월 동안 재활해서 1년 후에 다시 또 그 밴드 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한 14년 전이네요, 벌써.
0: 14년 전?
1: 네.
0: 야.
1: 그리고 그때 당시는, 와, 다 필요 없다. 이제 네. 이렇게 재밌게, 이제 앞으로는 돈도 뭐또 필요 없다. 음악 말고 재밌게 살자. 근데 이제 또 건강해지니까 또 몇 년을 하니까 네. 다시 또 예전처럼 돌아오고
0: 또 우리 신술들도 있고 맞아. 챙겨야 되고 가장으로서의 무게도 있으실 테고요. 네, 네.
1: 그때가 사실은 제일 힘들었죠. 그 뒤에도 이제 약간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잠깐 있었는데
0: 네.
1: 제일 힘들었던 건 그때죠.
0: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1: 와이프가 제일 놀랐죠.
0: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 돈 필요 없다. 아, 내가 행복과 나의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셨는데 그러면서 지금의 삶을 선택하는 건 사실 또 좀 용기가 좀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0: 그리고 되게 잘 나가시는 그 호텔리요?
1: 아, 그렇죠.
0: 네. 네, 그렇게 제가
1: 리조트에서 네. 근무할 때 그랬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제가 혼자 그때 직장 생활을 할 때니까
0: 네.
1: 이제 가장들이 자기 책임이 있잖아요. 어? 제가 죽을라도 살아나니까 네. 나 없으면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해.
0: 네.
1: 그래서 이제 부업으로 시작한 게 와이프가 힘든 일 이렇게 요식업을 하게 됐죠.
0: 네.
1: 그래서 하게 돼서 또 잘 되니까 근데 힘들고 편히 쉬어야겠다 했는데 다시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건강해지고
0: 네.
1: 또 책임이 있고 또 와이프 한테만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사업 크게 차려놓고 그러니까 또 다시 막 예전보다 어떻게 보면 또 더 열심히 사는 계기가 됐어요. 예전보다도.
0: 네.
1: 근데 이제 아직은 건강이 허락하니까 감사할 일이죠, 사실은.
0: 정말 감사한 일이죠.
1: 네. 네,
0: 오늘 이렇게 대면하고
1: 네.
0: 네. 싱어송라이터 김정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네요. 그러면.
1: 은총 씨를 보게 될 줄이야.
0: 그러니까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뵐 수 있는 것이. 저도 제가 지금 최근 한 5년 전부터 뭔가 네. 이렇게 번아웃처럼 이렇게 계속 곡을 쓰는 작업들을 계속 꾸준하게 해온 것도 감사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소진되는 느낌도 사실 좀 있었거든요.
1: 있죠.
0: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의욕이 생기지 않고 평소에 잘하던 것도 그냥 하기가 싫고
1: 맞아요.
0: 막 재미가 없고 막 그래서 좀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음악하면 살아가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스스로한테 되게 무너졌었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 조금씩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일상이 되게 소중하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뭔가 그래도 내일 난 또 일어날 수 있고 내일 또 나한테 주어질 텐데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하기 쉽잖아요. 우리 네. 삶을 계속 그렇죠. 하는 와중에.
1: 네.
0: 근데 그렇게 쓰러지셨던 그 경험을 통해서 어쩌면은 아, 내 삶이 무한하진 않구나. 라는 것들을

0: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6개월의 재활이 말이 쉬워서 6개월이지 지난한 여정이셨을 텐데요.
1: 그 예를 들면 그 정도 뇌 세포가 죽어오면
0: 네.
1: 그 이렇게 반신물수 되어야 정상이더라고요.
0: 그렇죠. 반이 거의 흔히. 마비가 돼버리는. 네. 네.
1: 근데 이제 저는 그나마 다행히 약간 어지러워서 균형을 못 잡는 그런 게 왔어요.
0: 네.
1: 그래서 계속 그 균형을 잡는 운동을 병원에서 계속 했죠.
0: 근데 재활인 거네요.
1: 재활인 거죠. 네. 재활 계속 하면서 근데 이제 평소보다 또 못 먹으니까 지금보다도 더 말라가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정신력인 것 같아요.
0: 정신력이요?
1: 그렇죠. 나는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0: 네.
1: 이틀 동안 의식이 없어가지고 그렇고 있었다가 다시 네. 태어나서 지금 남들보다도 이렇게 걸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 이제 야망을 1년에 네.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회장을 맡아서 선배님들 이렇게 오세요
0: 막 초대도 하시고
1: 해야 하잖아요. 네. 전화를.
0: 네.
1: 근데 우리 1년 선배를 모시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0: 네.
1: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0: 야.
1: 저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형 갈게 하고 병원을 딱 갔는데 그 형이 저를 기다리려고 1층에 로비에 있다가 내가 오는 걸 보고 걸어오는데 이렇게 반지를 못 쓰고 걸어오는데 내가 네.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야. 그 형을 봐서 안타까워서 그러기도 하고
0: 네네.
1: 나는 최 형에 비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0: 감사하다.
1: 마음이 복합적으로 있으면서
0: 네.
1: 와 내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 뭐 정신력으로 내가 막 해야겠다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그때 당시는 제가 또 이렇게 성당 열심히 다니면서 종교생활을 할 때인가 주위에서는 또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늘의 뜻이다 그러는데 저는 막 그게 확 와닿지는 않았는데 정말 그런 게 있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저의 막 이런 노력보다도 지금 보면은 그 운명인 것 같아요. 그 네. 운명이란 말을 좀 잘 안 쓰게 되는데
0: 네.
1: 그게 운명인 것 같아요.
0: 뭔가
1: 이유가 있겠죠. 저를 아직까지 살려놓은 이유가 있겠죠.
0: 네, 이렇게 좋은 음악을 세상에 더 불러달라는 하늘의 뜻 아닐까요? 이니은이 라떼도 만들고 세상을 보듬어줘라.
1: 맞아.
0: 아, 이런.
1: 네.
0: 네. 좋습니다. 그러게요. 참 뭔가 제가 감히 그 공감을 100% 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저는 아직 겪어보지 못해서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잘 극복해 주셔서
1: 아유.
0: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덕분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언제나 청춘이라고 하는 이 앨범이 그래서 더 뭉클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기 그 자켓 디자인도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진짜 철없는 형 같기도 하고 뭔가 지금 진짜 음악 하나로만 아 나 폼생폼사 할 거야 이런 그런 느낌이 드는
1: 그게 그 스페인
0: 네.
1: 자유여행 가서
0: 아 스페인
1: 그
0: 여행
1: 스페인에서
0: 가서.
1: 버스킹 했을 때 그 네. 사진이고 저한테 또 인생의 큰 하나의 기억이 큰 기억이죠 스페인에서 네. 버스킹 한 게 그거를 기념 삼아서 그걸 넣습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삶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네, 네. 할 수 있었던 여행이니까
1: 예, 그렇죠.
0: 앞으로 여행 많이 가셔야겠어요. 네, 이런 네. 멋진 사진 건져오시려면 네 좋습니다. 네, 뭐 이 음악들도 뭐 언제나 청춘에서 한 곡 더 남아 있기도 하고요. 마지막 곡은 제가 정해놓은 곡이 있습니다. 정희 선생님 곡 중에요. 네,
1: 아.
0: 네, 그 곡이죠. 네.
1: 아, 예,
0: 네, 맞습니다. 그 곡인데요. 제가 지금 보면 우리가 이 김정희 선생님의 음악을 보면 많은 분들이 생각했어요. 오, 야, 이거 70년대, 80년대 또 90년대 음악 같아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막 그런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공연 다니면서 박수도 많이 받으셨을 테고 막 주목도 받으시면서 자기 또 정일 선생님의 또 팬분들이 또 뭐 어떤 그런 찬사 같은 것들도 전하셨을 것 같은데 본인의 음악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저는 그 이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공연을 가면 방송에 나오거나 이렇게 공연을 가면 물론 이제 노래 잘한다는 소리도 듣겠지만
0: 네.
1: 노래 잘한다는 소리보다도 네. 너무 재밌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아 그러면 노래는 별론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냥 부끄럽지만 제 입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좀 이렇게 즐거움을 이렇게 주위 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편안함을 선사하는 그런 것이 좀 이렇게 장점이 아닐까. 그래서 버스킹을 가더라도 제가 혼자 지금 기억에 혼자 한 6시간 7시간은 버스킹이 있었어요.
0: 시간 가는 시간을 모르고. 네네.
1: 그 관객들과 그 전문용어로 턴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털면서 그냥 얘기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재밌어하고 네. 내 스스로도 어떤 때는 제가 막 이렇게 편집하면서 제 영상 보면 제가 말하고도 제가 웃기기도 하고 그냥 주위 사람들이 재밌어하니까 즐거워하니까 그게 아까 말한 그 저희 네. 아직까지 살아 남게 해준 소명인가 주위를 네. 밝게 하라 네. 주위를 행복하게 하라 감히 좀 부끄럽지만 말씀드리면 네. 그런 좀 달란트가 있지 않나.
0: 네. 저도 사실 그렇게 느꼈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영상도 보면 유튜브 채널도 있으세요. 거기 600몇 개가 되는 영상들을 계속 올려놓으셨고요. 자 꾸준히 유튜브에서도 저보다도 더 부지런하게 활동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오늘 또 한 수 또 배우는 아이고, 느낌도 아이고, 들고 아이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이때 우리 또 다시 살아갈 수 있으니 예 듣고 가면 좋겠습니다. 예, 예. 김정일님의 곡입니다. 네. 예.

0: 말하리라.
1: 네. 아, 다시 살아갈 수 있으니. 김정일님의 노래였습니다. 마지막에도 좀 뭔가 뭉클한 목소리로.
0: 이거 아까 제가 그 아프고 다시
1: 네, 스스로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0: 그런 얘기를 좀 썼던.
1: 담으셨는데요. 네.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0: 아유.
1: 네. 참 반가운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에 그 포크 뮤지션 뭐 선배님이라거나 동료들도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정 선생님의 음악을 들으니까 또 자주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음악들 앞으로도 계속 즐겁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오늘 이렇게 저랑 함께 뭐 이렇게 음악 듣다 보니까 시간이 한 시간이 늘좀 짧아요.
0: 진짜 벌써 이렇게
1: 네,
0: 갔네.
1: 짧아서 사실 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뭐 다양한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미처 내가 이 이야기는 여기 방송에서 한번 하고 가고 싶어 하시는 게 있으시면 편안하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유, 갑자기 또.
1: 네. 예. 네.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로컬 씬에서 지금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전주에서, 뭐, 지금 직장인 밴드도 전북에서 하셨을 텐데, 앞으로 그 싱어송라이터 김정일은 어떻게 활동하고 싶으세요? 어떤 꿈을 꾸고 싶으세요?
0: 제가 그 싱어게인이라는 그
1: 네.
0: 프로에 도전을 해서 정말 그한 3, 4년은
1: 네.
0: 집중해서 좀 뭔가 이뤄보려고. 왜냐면 또막 1차에도 합격을 해니까 뭔가
1: 기대가
0: 나도
1: 돼서.
0: 이게 된다고 하면서 기대가 돼서 한 2, 3년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저도 난 이게 또 약간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1: 네,
0: 약간
1: 맞습니다.
0: 게을러졌는데, 근데 또 현실도 직시를 해야겠더라고요. 왜냐면
1: 그럴까요?
0: 나이도 좀 있고 너무 그게 또 터무니 없다고는 볼수 없지만 또 터무니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약간 버린 건 뭐냐면 막 그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지역에 나름
1: 네.
0: 내가 아까 해피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음악도 계속 만들어야 되겠고
1: 네.
0: 같은 동아리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좀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1: 귀감이 되네요.
0: 귀감이 될수
1: 네.
0: 있는 것이 나름 그냥 요즘 꿈입니다.
1: 그러시군요. 이미 뭐 활동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귀감이 되어 계신다는 생각이 저는
0: 아, 예,
1: 들고요.
0: 감사합니다.
1: 무대에서 또는 음악으로, 노래로 또는 뭔가 다양한 그런 커피로든 뭐 피자로든 또 정일 선생님께서 대화하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런 에너지를 전달해 주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감사합니다.
1: 그래서 살아 계셔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 살아 계시는 그 귀한 시간에 음악을 해 주셔서 더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여기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세레모니가 있어요. 여긴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이지만 전주에 오면 김정일입니다. 이렇게 외쳐주셔야 끝이 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이 프로그램은 전주에 계신 보석 같은 분들을 자랑하고 기억하는 프로그램이니까요. 크게 한번 외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노래 김정일님의 Close to You 들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네. 전주에 오면
0: 전주에 오면 김정일입니다.
1: 네. 싱어송라이터 김정일님과
0: 감사합니다.
1: 인앤아웃 카페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0: 감사합니다.
1: 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삶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느낌이 때때로는 되게 빠르게 느껴질 때도 있고 되게 버거울 때도 있지만 인생이 이어지고 흘러갈 수 있음에 되게 감사하게 되는 오늘 방송이었습니다. 플로스 투 유 김정일님의 피아노 연주였대요. 네, 연주곡까지 담겨있는 언제나 청춘 앨범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낯설고 새로운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자꾸 실수하고 금세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서툴면 서툰 대로 계속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길이 익숙해진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게 무언가와 연결되는 순간도 있어요. 익숙했던 것들, 늘 잘하던 것들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한 것만 같은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작았나 싶어집니다. 그래서 미루고 싶고 또 포기하고 싶고 편안하고 익숙한 길로 돌아가고 싶어져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벌써 먼저 결정해버린 겁니다. 실은 과학도 비슷한 이야기랍니다. 한때는 나이가 들면 너의 신경망이 고정된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결코 변화와 조정을 멈추지 않는다는 게 밝혀졌어요. 신경세포의 수는 줄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동안 뇌는 평생에 걸쳐 다시 길을 잇습니다. 젊어진다기보다는 끊어졌던 길을 다시 연결하는 거죠. 초여름 밤입니다. 창을 조금 열어두기 좋은 공기가 미지근한 밤. 이 섬세한 감각들을 오감을 통해 느껴보며 끊어졌던 길을 음악과 함께 걷는 빅 클래식 공연 전문 방송 한밤의 음악제. 역시 음질에 주의해 주시고요. 오늘은 두 사람의 음악을 모셔왔습니다. 한 사람은 따뜻한 첼로의 사람 보켈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광활한 밤의 사람 바그너. 익숙함과 낯섦을 나란히 두고 천천히 걸어봅니다. 오늘 첫 곡은 보케니 현악 오중주 2장조 작품번호 11번 곡번호 5번 사막장 미뉴엣. 2015년 4월 뉴 잉글랜드 음악원 졸던에서 있었던 유서 깊은 실내악 축제 및 갈라 콘서트 실황입니다.

방금 들으셨던 보케니의 미뉴엣.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멜로디죠. 여름 습기의 묵묵한 일상인데요. 현악 오중주 특유의 아기자기한 호흡에 친근한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너무 유명해서 오히려 잘 안 들게 되는 곡인데요. 오늘은 일부러 골라봤습니다. 익숙해서 늘 잘하던 것을 이 음악을 통해 떠올려보고 싶었어요. 보케니는 첼로와 실내악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화려한 극장 대신 작은 방에서 몇 사람이 둘러앉아 연주하는 음악. 늘 잘하던 것과 익숙한 자리에서 말이에요. 오늘 글의 첫머리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보케니는 이탈리아 출신인데요. 당대 최고의 스타 하이든의 그늘에 가려 평생 변방을 돌며 경제적 궁핍과 싸워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현악기 연어로 묵묵히 음악을 썼고 그 안에서 가장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세계를 완성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뉴엣 중 하나일 텐데요. 보케니는 바이올린 두 대, 비올라 한 대,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첼로를 두 대 배치하는 독특한 오중주를 고집했습니다. 소리를 부드럽게 줄이는 야극기를 낀 형악기들이 빗방울처럼 톡톡 튀는 스타카토를 집요하게 반복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걸음걸이가 어느 순간 몸에 익어 완벽한 리듬을 타고 마침내 삶의 가장 친숙하고 다정한 춤곡으로 변하는 순간을 닮았습니다. 보케니는 또 첼로라는 악기의 한계를 넓히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첼로의 높은 음역대를 묵묵히 개척해 나갔죠. 다음 들으실 첼로 협주곡 2악장 안단티노 그라디오소는 낮은 무거운 첼로가 오랜 연습을 거쳐 마치 사람의 가장 깊은 목소리처럼 편안하고 익숙하게 고백하는 악장인데요. 서두르지 않고 침묵 속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듯한 선율은 마침내 도달한 내면의 평화와 단단해진 삶의 외연을 느끼게 합니다. 자기 손에 가장 익숙한 악기로 가장 자기다운 노래를 썼죠. 서툴지 않은 자리에서 나오는 편안함이 어떤 건지 이 안단티노로 들어볼게요. 보케니 첼리스트 협주곡 9번 B플랫 장조, 보케니 작품 번호 482번 2악장 아다지오 돈 트로포, 그리츠마워 편곡 버전입니다. 자클리 디 프레의 첼로, 지휘의 다니엘 바렌보임,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협연의 1967년 녹음한 워너뮤직 레코드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궁정에서 일하게 된 모케리니는 낯선 이국의 뜨거운 길거리 중국인 판당고를 만납니다. 클래식 현악 사중주의 스페인의 민속악기인 기타를 결합하고 곡 후반부에는 실제 캐스터네츠까지 들어간 이국적인 활기를 듬뿍 담고 있는 음악을 만들었는데요. 클래식이라는 정형화된 틀에 갇히지 않고 낯선 문화를 대변한 악기를 끝내 자신의 음악으로 들인 곡입니다. 익숙한 사람도 한때는 낯선 길 위에 있었다는 증거처럼요. 정적인 일상을 깨부수고 온몸에 세포를 깨우는 심장 박동 같은 리듬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격렬하게 살아있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보케니 기타 5중주 4번 디장조 판당고 중 4악장 브레멘 바로크 오케스트라 18년 10월 27일 독일 브레멘 우어조라 하우스 교회 로제리우스 홀에서 있었던 브레멘 바로크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시리즈 스페인의 밤 실황입니다.

첼로의 고난도 테크닉과 기타 그리고 캐스터네츠가 어우러지며 폭발하는 생동감을 역동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연주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익숙한 길이었다면 이제 창밖이 좀더 어두워졌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낯선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바그너입니다. 보케니의 방이 작고 따뜻했다면 바그너의 무대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습니다. 처음엔 압도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걸어보겠습니다. 바그너는 음악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꾼 혁명가였지만 그 길은 끝없는 오해와 망명, 고독으로 가득 찬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고 자신만의 웅장한 예술 세계인 악극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고 그 끝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입체적인 감각의 깨어남을 선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바이올린의 가장 높은 음들이 아주 갸냘프게 피어오릅니다. 성배를 지키는 기사, 로엔그린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시각화한 음악인데요. 이 곡은 보이지 않는 이상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구도자의 첫걸음과 같습니다. 아주 미약했던 선율이 포기하지 않고 겹겹이 쌓이며 점차 두터워지다가 마침내 온 관현악이 터져나오며 찬란한 빛을 뿜어낼 때 우리는 영혼이 전율하는 짜릿한 생명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방대한 바그너가 두렵다는 분께 권해지는 곡입니다. 다음 곡은 바그너 로엔그린 1반 전주곡, 베를린 필하모닉 연주, 사이먼 레틀 지휘, 2012년 스위스 루체른 페스티벌, 루체른 문화 컨벤션 센터 콘서트홀 공연 실황입니다.

미세한 야금에서 시작해 거대한 음의 해일로 발전하는 오케스트라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악권이었던 연주였습니다. 이 연주를 들으니 오랜만에 당장이라도 사이먼 레트리지를 들으러 가고 싶어지네요. 녹음을 하다 보니 제 목소리도 늘안 좋은데요. 제 목소리 음질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페라 타노이저 중 저녁별의 노래입니다. 지금 시간과 참잘 어울리는 제목이죠.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구원 사이에서 방황하는 기사 타노이저를 바라보며 그의 신실한 친구 볼프람이 저 물려 하늘의 별 하나를 올려다 부르는 순수한 기도입니다. 어두워지는 밤하늘에 홀로 빛나는 저녁별을 바라보며 삶의 무게와 고독을 묵묵히 견뎌낸 이들을 위로하듯 나직하게 노래하는데요. 첼로의 독주로 시작해 바리톤의 묵직하고 다정한 음성으로 이어지는 이 선율은 오랜 방황한 고단한 여정 끝에 마침내 나를 품어주는 친숙한 안식처를 만났을 때의 깊은 안도감을 전달합니다. 광활한 바그너 안에도 이렇게 작고 다정한 순간이 있습니다. 내면을 가득 채워주는 고독한 영혼을 어루만지는 듯한 따뜻하고 깊은 음성을 함께 들어보시죠. 베를린 필하모닉 연주, 클라우디오 아바도 지휘, 볼프람 역의 바리톤 드린 터펠, 1993년 12월 31일에 있었던 송년 음악회 갈라 콘서트 실황입니다.

오늘은 한옥마을에 위치한 한병문화관의 소식을 전합니다. 한병문화관에선 연중 기획행사로 국내 최고 뮤지션들을 만날 수 있는 우수작품 시리즈를 선보이는데 올해도 라인업이 화려합니다. 쇼팽 콩쿠르 파이널리스트 김수연 피아니스트 그리고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쇼팽 콩쿠르과 반 클라이번에 이어 세계 3대 콩쿠르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의 김태형 피아니스트, 탑 소프라노 중 하나인 황수미, 세계 수준의 악단을 지향하는 클래식한 앙상블 그리고 라스칼라 등 세계 최정상 무대에서는 카운터 테너 이동규의 무대가 11월 초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토요일 아침 11시 우리나라 최고의 마티네 콘서트가 한옥마을에 준비되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기에 스케줄이 발표되어 연주자들의 프로그램은 미정이고요. 선예매가 오픈되었습니다. 놀 티켓과 한병문화관 홈페이지에서 예매 가능하고 전주시민은 20%, 전북도민은 1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보케니의 우아한 살롱에서 시작된 오늘 음악여행은 바그너의 무한한 동경과 초월의 세계까지 두 개의 전혀 다른 우주를 만났습니다. 보케니는 가까운 거리에서 속삭이듯 아름다움을 이야기했고 바그너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인간과 신화의 운명을 노래했습니다. 한 사람은 신뢰하게 섬세함으로, 다른 한 사람은 오페라의 장엄함으로 음악사의 지평을 넓혔고요. 오늘 방송을 열며 말했지만 새롭고 어려운 것에 도전하면 뇌는 끊어졌던 신경의 길을 다시 잇는다고 합니다. 두 작곡가의 차이가 분명하지만 음악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점은 같습니다. 익숙한 보케리니의 방에서 낯선 바그너의 밤을 지나 마지막에 풀리지 않던 화음이 풀렸습니다. 서툴면 서툰 대로 계속 걷다 보면 익숙해지는 순간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의 결과를 생각하고 계셨다면 잠시 보류해보는 건 어떨까요?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합시다. 나머지 반은 나중 일이라고 살짝 뒤로 슬쩍 미루고 미룬 것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숨을 한번 크게 쉬어보죠.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오늘 마지막 곡은 사랑과 죽음, 초월을 다룬 작품입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전주곡과 사람의 죽임이라는 곡인데요. 이 음악의 첫읍인 트리스탄 화음은 클래식 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듣는 이를 애타게 만듭니다. 마치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삶의 고단한 여정처럼요. 이 긴장의 곡은 맨 마지막에 사랑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한 해결화음으로 해소됩니다. 고통과 갈망 속을 묵묵히 걸어온 영혼이 비로소 친밀한 인간의 대화에서 우주적인 파도와 하나 되어 녹아내리는 이 마지막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극대화된 형태의 살아있음과 해방감을 지금 선선한 초여름의 저녁 바람을 맞으며 음악과 함께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굴 3.5MHz 전주 FM 한밤의 음악제는 격주 목요일 밤 8시 본방송, 격주 목요일 밤 8시 재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보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도시 이야기 전주와 나. 살다 보면 잊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의 뉴스도 지난 계절의 풍경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날의 바다였고 누군가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기억을 가슴에 품고 미국에서 삶을 살아왔고 이제는 기록으로 우리 앞에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애도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영란 선생님. 발음하기가 죄송한데 어렵긴 한데요.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이름이 좀 발음하기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제 이름은 정형량이고요. 저는 작년에 미국에서 한 45년 정도의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특히 전주로 이렇게 영주 귀국을 결심해서 돌아왔고,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0: 아, 네네네. 제가 그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렸는데, 제가 열심히 읽은 책 앞 표지에 보니까 이력이 나와 있는데 범상치 않으세요. 제가 한번 뵙고 이렇게 섭외한 것도 참 감사하긴 한데, 간단하게 제가 책 앞에 써 있는 이력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혹시 틀린 게 있으면, 요즘 재미난 아이가 또 많이 틀리니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1950년대 전주에서 태어나셨고, 1980년대 초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을 졸업, 이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IT 전문가로 근무하셨고, 50대 중반에 럿거스 로우스쿨로 졸업한 뒤 펜실베니아주와 뉴저지주에서 변호사로 활동, 현재는 은퇴 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에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맞나요?
1: 네, 네. 아주 간결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 부연하자면은 여기 전주는 1975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서울로 진학을 하면서 떠났고요. 그때 전주 신흥고등학교 제가 75회입니다. 75년도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0: 제가 학교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1: 그리고 또 이 책의 저자 박창업 선생하고 더 동기 동창으로 같이 그때 활동을 하고, 그 친구는 의대로 진학을 했고 저는 상대로 진학을 했었습니다.
0: 아, 네네네네. 뭐 혹시 뭐 궁금한 거 또 있으신가요?
2: 아까 그 대기하시면서 그 간단히 좀 설명을 들었는데, 그 사연도 좀 간단하게 그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75년이면 18살에 전주를 떠나서 서울에 계셨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한, 뭐, 한 7, 8년 계시다가 다시 또 미국 가셨던 거잖아요.
1: 네.
2: 그럼 미국에 한, 2025년이니까 한 45년 정도를 미국에 사신 거고, 다시 전주로 오신 거네요.
1: 네.
2: 특별히 그 서울일 수도 있고, 그 여러 그 경우가 있잖아요.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전주로 다시 돌아온 과정이 좀 궁금해서.
1: 예. 네. 저희가 그 이제 미국에서 은퇴를 결심을 하게 된 게 2020년입니다. 우리 전 세계에 아주 기억에서 잊을 수 없는 해죠.
0: 코비드.
1: 코비드 19. 그 한국에서는 코로나19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코비드-19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터지면서 뭐 사람이 매일 뭐 수백 명씩 죽어나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변호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법원들이 전부 문을 닫았어요.
2: 그렇죠.
1: 누구도 법원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로 완전히 사회가 셧다운이 돼 있는 상태여서 저도 그때 나이가 65였기 때문에 더 이상 뭘 기다리냐 그냥 은퇴를 하자 해가지고 은퇴를 하고 저는 그때부터 제 삶을 그 우리 손자를 기르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딸하고 사위도 집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손자가 하나 있었는데 한 살짜리 두 살인가?
3: 한 살.
1: 한 살. 근데 그 녀석을 이제 어디다 맡길 수가 없잖아요. 네. 두 친구도 이제 집에서 매일 전화기 붙잡고 컴퓨터만 보고 일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아침마다 우리 딸 집으로 출근을 해서 아이하고 하루 종일 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병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병원은 또 계속 일을 가야 돼요.
2: 그 당시에도 일을 하셨고요. 네.
1: 그래서 이제 가서 데려오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은퇴가 돼버린 거죠.
2: 네, 네.
0: 아마 미국 생활이 사실 저희 그 빌버 PD님이나 도시 이야기에서 궁금한 게 사실 미국 생활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뭐 다음 주제
2: 또 따로
0: 다음 주제 다음 번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은
2: 미리 섭외를 이렇게 하네요.
0: 더 좋은 인연으로 만들기 위한 오늘은 그 선생님께서 쓰신 서해 그 애통의 바다라는 책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1: 네.
0: 그 책을 쓰신 뭐 책을 살짝만 봐도 사실 어떤 내용인지는 사실 알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데 책을 쓰시게 된 집필 내용 그런 계기가 있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 네, 그 뭡니까 그 옛날 얘기에 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 얘기 아시죠?
0: 네.
1: 어떤 사람이 이발세였나? 그래가지고 임금의 머리를 자르러 들어가서 보니까 임금님 귀가 이렇게 큰 거예요. 당나귀 귀처럼. 근데 그 얘기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면 죽는다. 뭐 이제 그런 협박을 받고 나왔겠죠.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나무 숲인가 어딘가 들어가가지고 땅을 파고 거기다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저는 세월호 사건이 저한테 줬던 충격이 정말 너무나 컸어요. 미국에 있었는데도 아침에 눈을 떴는데 TV에서 막 그 헬리콥터로 그 사람을 막 구조해내고 처음에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야, 한국도 이제는 그 해난 구조에 헬리콥터를 투입을 해가지고 사람을 구해내는구나.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몇 시간 만에 바뀌었어요. 수백 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드는 질문은 그런 자원이 있는 나라가 해경 배도 바로 옆에 있었고 그랬는데 왜 그 학생들을 구출해내지 못했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싶었던 거죠. 찾아보고 싶었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가 왜 침몰을 했는지를 가지고 많이 토론을 하고 서로 싸우고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아니야 이제 그런 양상으로 이게 토론이 변해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구출의 실패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었고 전부 선원들이 잘못했고 근데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이제 가슴에 품고 살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많이 토론도 해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에 윤곽이 잡혀진 거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변호사로 그때 이제 막 변호사가 돼가지고 정말 열심히 먹고 살려고 뛰어다니던 시절이라서 앉아서 책을 쓰기에는 힘들었고, 어느 날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시간이 있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이야기가.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주 시립도서관이 아주 좋은 시설을 가지고, 그, 꽃심 도서관.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0: 누가 타자를 뭐, 너무 많이 쳐서 강의를 했다는 제가,
2: 그게 책이 나오네요.
0: 아, 네. 네. 예. 아니, 그 뭐, 책, 그 뭐야, 출판사하고 대화한 대답을 얼마나 열심히 치셨으면, 그,
1: 예, 제가 좀 가끔 흥분을 합니다. 이 글을 쓰다 보면서. 이게.
0: 아, 이 얘기를 쓰다 보니까. 자, 세월호 이야기는 사실 우리 국민들, 특히 민주 진영이라고 이제 통칭하겠습니다. 아마 그 정치 지형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던 사건이고, 마음의 빛, 또 마음의 부채감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 아마 비슷하지만 더 깊고 더 넓게 보시려고 애쓰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책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부와 2, 3부의 저자가 다르던데 혹시 그렇게 구성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1: 예, 그 제가 그 박창업 의사 선생님인데 박창업이라는 친구하고 같이 이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혹시 너가 1부를 써줄 수가 있겠냐? 그 이유는 이게 그 감성적으로 굉장히 그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0: 그렇죠. 네, 네, 네.
1: 그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는 정말 그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저도 이야기를 다 알고 이 친구가 써서 보냈을 때 그걸 다 읽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나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슬픈 이야기라서 그래서 나는 그 글을 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우간다에 의료 선교를 가겠다고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고 한번 너가 해볼 수 있겠냐. 그 친구가 아 좋다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우간다에 가가지고 몇달 만에 이걸 보내왔습니다. 제가 2부, 3부 다 마치기도 전에 이게 1부가 왔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같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걸 했는데 소설책을 공동으로 두 사람이 쓴다는 게 힘들죠.
0: 그런데
1: 네, 네, 네. 다행히 이 이야기의 구성이 그게 가능하게끔 만들어져서 우리 둘 다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인생은 이제 70부터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우정에서 책을 읽다 보면 그 서로가 서로에게 리스펙하고 또 그 감정들 그 어린 시절 그 죽고 못 사는 그런 감정 말고 농익은 와인 같은 그런 그 친구의 우정이 사실은 좀 느껴지고 이 책을 아마 아무라도 누구라도 이거 책을 본다면 일부가 참 알아서도 힘든 이야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것들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쓸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사실 책을 두세 장만 읽어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건 뭐 한번 책 서액 그 애통의 바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선전도 한번 하고요.
3: 박창업 선생님하고는 고등학교 때 같은 문예반이었어요.
2: 사모님까지 같이?
3: 아니, 저는 아니고 이제 네. 남편하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글을 쓰는 친구가 된 거죠.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책까지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0: 근데 정영랑 선생님께서 꼭 1등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 문예반 장원
0: 선생님 친구분이 넘지 못했다고 꼭 2등을 했다고
1: 서로 칭찬하는 겁니다.
0: 너무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남자잖아요. 저희는 남자들이 저희 뭐 평생의 친구 한 명 뭐 두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좋은 우정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이 있는데, 책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2부, 3부에 보면 끝에 공통으로 악마의 선택이라는 제목이 배치되어 있어요. 네. 작가님이 특별히 악마의 선택이라고 똑같이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예, 그, 원래 제, 이 책의 제목이 악마의 선택이었어요. 아, 근데 1부를 넣기로 하고 이 친구가 제목을 정해서 보내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 전체를 이제 서해 그 애통의 바다로 정했고 그 악마의 선택이라는 표현은 영어 표현이거든요.
0: 네.
1: 그 Devil's Choice.
0: 네.
1: 근데 이게 이제 그 Devil's Choice란 말이 진퇴양난.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어려운 결정 그것을 그냥 Devil's Choice 아주 이건 누가 이 자리에 와도 결정하기 힘들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결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일종의 워드플레이 장난을 한 거죠. 그 장난이라기보다는 좀 두 가지 의미를 거기에 붙여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악마의 선택은 정말 악마들 같은 선택을 했다는 제목을 그 서브 챕터에서 그렇게 제목을 붙인 거고 그다음에 제 3부에서의 악마의 선택은 이제 정말 그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그 한미경 기자?
3: 한미경 기자.
1: 기자가 처한 그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이제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던 그 활로를 출구를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그 악마의 선택, 그 Devil's Choice의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진퇴,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가거나 아니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것을 가지고만 고민을 할 것이 아니고 마음을 좀 열고 그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면은 제3의 선택지도 보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한번 담아보려고 했어요.
0: 이게 제3의 선택지는 최대의 스포가 됩니다. 이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이게 뭐 또 소설책을 많이 읽은 편은 아닌데 이렇게 적으면서 이걸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내실까 하는 의구심이 사실 좀 들었는데 이게 딱 다시 이걸 딱 이게 악마의 선택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딱 마지막으로 딱 반전되면서 아 그렇지 이게 또 각자만의 선택으로 다시 맡기는 무언가를 장치를 좀 해놓으셨어요. 그 책을 꼭 사셔서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고요.
2: 저는 이제 안 읽어본 입장에서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보고 한번 미뤄 짐작해볼 때 그 굉장히 악마의 선택이라는 표현은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고 반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나요?
0: 아, 그 뭐야. 선생님이 오늘 그 오실 때 피디님한테 선물하신 책을 꼭 읽으시면 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읽은 자였어요. 여유를 네, 먼저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를 너무 복잡한
0: 책은 정말 술술 읽힙니다. 마음을 가지면 정말 술술 읽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자, 봐, 책 이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혹시 이 책을 읽는 분들 네, 혹시 이런 마음가짐으로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1: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그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반응을 이제 제가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부를 보면서 너무 먹먹해서 가슴이 먹먹해서 페이지를 넘기기 힘들더라.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럽니다. 그 거기만 넘어가면 다음부터는 잠을 못 잘 거다. 정말 잠을 못 자고 2시, 3시까지 책을 끝냈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 일부가 이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우리를 우리의 아픈 상처를 다시 한번 그 이게 훑어내는 긁어내는 그런 펑션이 있다면은 그런 기능이 있다면은 2부 3부에서는 아 정말 후련하게 이게 일이 끝나는 그런 카타르시스라고 할까 그런 것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책은 정말 1부에 한 10페이지만 읽을 용기가 있으면 아, 뭐 금방 읽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쉽게 또 그냥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책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책 말고 시선을 조금 확장해서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쓴 의도나 생각은 대부분 다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유추할 수 있는데 시선을 좀 돌려서 제가 이 책 서문에 보면 추천사에 보면 필라 세사모 세오로의 가족과 함께하는 필라델피아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뉴스프로 같은 단체들이 언급돼 있더라고요. 당시 미국 내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1: 예, 그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 세월호의 그 참 그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어떻게 행동할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만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모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주 저희들한테는 충격적으로 기쁜 일이었는데 그렇게 한 20, 30명이 이제 저 필라델피아 주변에 교민들이 한 4만 명 그 정도 사는데 한 20, 30명의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그 세사모 그 세월호 가족을 가족과 함께하는 필라델피아 사람들의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매달 한 번씩 모여가지고 십시일반 그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지금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그 수세미, 네. 실뜨개 같은 거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팔고 그래서 펀드레이징하고 그리고 저희들 또 그런 식으로 펀드레이징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아니 그 안산에 계신 그 세월호 가족들하고 계속해서 연락하고 필요할 때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이제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모임도 하고 가끔 이제 그 가족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제 그 강연 내지는 하소연하는 자리들이 있었죠. 이제 그것도 저희들이 필라델피아 쪽으로 모시고. 장소를 마련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사람들과 Q&A하고 이제 그 교통편 숙식 그런 거 전부 저희들이 이제 해서 또 다음 도시로 연계해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누가 하나 들어오는 게 없죠. 자기 우리들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고 그래도 재밌게 추석 때면은 송편도 같이 만들어 먹고 그런 커뮤니티가 되어버린 거죠. 뉴스프로는 이제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여러 활동가들 전국에 퍼져 있는데 네네. 한 번도 이 사람들이 전부 같이 모인 적은 없어요. 내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국에서 이제 이메일이나 전화나 뭐 이런 걸로 서로 그 대화를 나누면서 이번에 뭐 뉴욕타임스라는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한국에는 이게 이 부분이 빠진 상태로 번역이 돼서 기사가 보도가 된다. 되었다.
0: 사실은 조금 다른.
1: 예. 네. 원래 맥락하고 조금 다른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보도가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그럼 우리가 전문을 다시 번역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띄우자. 아. 그때는 와이프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웹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기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 기사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그 올리는 그런 오거니제이션 단체가 이제 뉴스프로입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직접 번역하고 그런 일은 제가 못했고요.
0: 네.
1: 주로 그 이게 그 비영리 단체이다 보니까 또 이게 정부에다가 뭐 서류 내고 어쩌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없지 않아 있어요.
2: 네.
1: 그런 일들을 제가 이제 변호사라고 나한테 맡겨서 이제 그 일을 돕고.
0: 엄청 중요한 일이죠.
1: 아니요. 제일 처음인데.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각자 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뉴스프로의 프레지던트, 그 대표가 보스턴에서 치과 의사를 하는 임옥이라는 이제 의사 선생님인데 그 친구도 전주에서 출생해서 하버드에서 치과 대학을 나오고 뉴보스턴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이제 치과 의사를 하고 있죠.
0: 여자분이시죠?
1: 네, 여자분입니다.
2: 그 뉴스프로는 세월호와 관련된 활동을 중심이 뒀나요? 아니면
1: 그 전부터 했어요.
3: 그 전부터
1: 네. 그 당시 한국 정부가 이렇게 썩 바람직한 민주적인 그런 것이 아니었고
2: 박근혜 정부 당시에
1: 예. 네.
3: 그렇죠 네.
2: 그런 것들을 해외에서의 어떤 동향을 국내에 알리고
1: 그렇죠.
2: 모니터링하고 이런 역할을 하셨나 보네요.
1: 한국 뉴스가 의외로 많이 나와요.
2: 네네.
1: 그것을 계속 여러 사람들이 전국에서 그걸 보고 이거 이 기사를 번역하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좋습니다 하면은 이제 번역이 돼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죠.
0: 혹시 그러면 그 지금 12.3 내란 이후도 커뮤니티랑 소통을 아직도 하고 계실 테니까 그쪽 분위기는 어떤가요?
1: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그 필라 세사모 이분들하고는 이제 연락을 계속 하고 있고 이분들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큰 그 민주운동 연합 뭐 그런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제 그런 필라델피아 동포 민 그런 여러 가지
2: 미국 전체 아니면 필라델피아
1: 전체에 전체? 있는데 필라델피아 네. 지부처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필라델피아는 또 뉴욕하고 가까워서 뉴욕하고 같이 할 때도 있고
0: 노킹스도 지금 그럼 같이 하시겠네요. 노킹스 집회도
3: 글쎄 그거는 이제 미국
2: 문제니까
3: 문제죠. 그래서
0: 따로
3: 그렇죠. 주로 이제 세사모들은 한국하고 관련이 있는 그래서 세사모 때 우리가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플랜카드 들고 나가고 잊지 않을 게 그래서 세월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거부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두 번씩 그러니까 미국에는 H마트라고 있거든요. 큰 H마트. 한국 그로서리가 있는데 거기 한국 사람들 모이니까 그 앞에 가서 이제 플랜카드도 들고 그다음에 선단지도 나눠주고 그런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1: 전단지.
0: 영어 훈련증이 있어서 여기 막 다 영어만 조사하다 보니까 영어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제가 든 생각은 필라세사모 뉴스프로 같은 걸 보면서 제가 참 무지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저는 전혀 사실 몰랐어요. 이제 미국에서 그런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사실 최근에 뭐 제가 예청하는 뉴스공장에서 사실 알게 됐고 한 6개월?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개업 이후에 알게 됐는데 흡사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뭔가 그 강제 징집돼서 독립군들 자금을 모아서 걷어서 이제 고국으로 보내는 심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런 선에서 사실 그런 마음을 모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좀 숙연해지고 왜 이런 사실들이 왜 이렇게 잘 쉐어가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전달되지 못하는 건가. 사실 그래서 제가 이 꼭지를 넣은 것도 이 연결하고 해석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네.
1: 뭐 저희들이 워낙 미미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서 활동하는 거였기 때문에 뭐 큰 역할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 계속해서 이 가족분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이 배지나 리본 그런 것을 많이 우리가 도움을 받았고 우리도 이제 그 명절 때 되면 카드 보내고 아이들 생일날 뭐 카드 보내고 하는 그런 일도 계속 하고
0: 그런 일을 하셨군요.
1: 네,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제 이 배지 이것을 그 노란 리본 배지를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나누고. 뭐 그렇죠. 그런 일들을.
3: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으면 새사모 사원들 중에서 지금도 많이 여러 곳에서 세월호 그 천막 있잖아요. 네네. 거기 가서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저희도 제주도에 갔을 때도 그렇고 전주 여기에도 있더라고요.
2: 예, 강남문 거죠. 네.
1: 강남문 쪽에. 그리고 또 그 우리 필라델피아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네. 거의 대부분의 도시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활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지금도 그분들 기록을 찾겠다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뉴욕 같은 데서는 매주 집회를 했어요.
0: 아, 그렇군요.
1: 우리는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0: 아, 지북길 이렇게.
2: 세월호와 관련해서 집회를 네. 추모나 이런 것들 네. 언제까지 했나요?
1: 그게
3: 저희들이 뉴저지에서 2021년까지 살다가 인디애나로 이렇게 네, 옮겼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거의 2020년까지.
2: 10주기
1: 네, 거의
3: 예, 그렇죠.
1: 네, 그리고 이제 코비드 그게 터지면서 이제 맞아요. 많은 것 많은 것들이 이제 잠잠해질 수밖에 없었죠.
0: 12.3 그 대란이 뭐 만약에 성공했다면 사실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시기 위해서 국대 그냥 제 생각입니다.
2: 근데 제가 12.3 오늘 주제가 그건 아닌데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해외 동포들의 활동들을 많이 살펴봤어요. 그 한국 사람들 살고 있는 웬만한 도시에서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함부르크에 모이면 독일 전역에서 다 와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네. 이렇게 국내에서만큼의 어떤 간절한 마음들을 이렇게 모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1: 미국은 그렇게 워낙 땅이 넓으니까 다른 도시에서 뭐
2: 한다고 모일 수는 없죠.
1: 모일 그렇죠. 수는 없고 되게 그 도시마다 이렇게 그렇게 활동가들이 꼭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2: 네.
1: 저도 그 그룹의 단체방에 저도 있어가지고 계속 그 메시지가 오고 그러는데. 네.
2: 근데 그 집회들을 보면 굉장히 진짜 그 별것도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자기는 어디에서 왔고 그 얘기들을 나누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 담겨있는 그 마음들이 읽혀져가지고 그게 이제 연대고
3: 네,
2: 그런 그렇죠.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아주 그 힘이 돼요.
2: 네.
1: 이게 이제 작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한 건데 이렇게 다른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저기 앉아가지고 같이 뭘 먹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정말 힘이 됩니다.
2: 맞아요.
0: 네. 저희도 몇 명 없는데요. 네. 힘이 됩니다. 더 소수니까 더 끈끈하고 가족 같은 그런 예.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이걸 기획하면서 이게 도시 이야기는 이제 예, 이게 주제가 맞나? 또 하면서 세월호 이야기를 또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조금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착안해서 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전 그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를 애도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다고 저는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월호,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이태원 참사까지 우리가 겪은 여러 가지 비극적인 참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참사들을 온전하게 애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벽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1: 맞습니다.
0: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애도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 그렇죠. 그 우리가 정말 슬퍼한다는 것은 사람이면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고요. 또 내가 슬픔을 느끼는 만큼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왕왕 있는데, 첫째는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생겼는지 정확한 모든 이 사실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지 내지는 오해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사람 왜 이런 참변을 당한 사람하고 내가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쟤는 놀러 갔던 거야.
0: 그렇죠.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1: 예. 그
0: 입에 담지도 못할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1: 예. 네네. 뭐 수학 여행이라고 하면서 그거 놀러 간 거 아니야? 뭐 이제 그런 이야기. 사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죠.
0: 돈 더 받으러 갔다. 뭐 이런 얘기예요. 돈 더 받으려고 이 행동들을 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아요. 커뮤니티에서. 네.
1: 정말 그런 사실을 우리가 제때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런 사실을 제때 사람들한테 공급해주는 언론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사실을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애도. 그냥 날짜 정해가지고 그날은 검은 리본 차고 향 피우고 하는 그런 정도의 애도가 아니고 정말 내가 이 사람의 그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영어 표현의 그 get someone's into shoes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거예요.
0: 아, 네, 해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그 사람이 가는 여정을 같이 가보지 못하면은 동감을 할 수가 없죠.
0: 혹시 그럼 그런 그 제가 그 저희 정자에서 얘기했을 때도 되게 조심스럽다는 느낌이 좀 받았거든요. 물론 첫 만남이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1: 네.
0: 제가 그래도 동료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저도 동료다.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이렇게 애도를 하려고 했을 때 뭔가 네. 좀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시선들을 보내는 분들도 있으셨나요? 개인적으로?
2: 접하셨겠죠.
1: 있죠.
2: 미국에서도 접하셨죠.
1: 미국에서도. 네. 굉장히 많았어요. 네. 사실은 미국이라는 사회가 상당히 그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네.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네. 많습니다.
2: 네.
1: 그리고 그게 미국에 있는 많은 공식 단체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은 국내를 항상 이렇게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2: 정부의 입김에 좀 자유로울 수 없죠.
1: 예, 네. 뭔가 그 기회가 없을까 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애써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그 시간에 가서 돈이나 벌어라 하는 얘기까지 하고 그렇죠. 예.
0: 그런 경우에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1: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필라세사모 같은 식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10명이라면은 네. 저 사람은 100명, 1000명 돼요.
0: 그렇죠.
2: 그리고 훨씬 많은.
1: 예, 대부분 이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3: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든지 뭐 공부하러 갔다든지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 한국을 떠났을 때 생각이 똑같아요. 그냥 남아 있어요.
1: 예, 네,
3: 떠날 제가
1: 당시에.
3: 떠날 때
2: 못 살고 힘든.
3: 27살 때 떠났으면 제 머리 생각은 27살에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0: 그렇구나. 애국심도 똑같잖아요.
3: 그렇죠. 네.
0: 그 당시에 애국심.
3: 그래서
0: 네, 저는 그게
3: 예. 네. 그래서 그 이제 미국에 이민 오신 많은 분들이 생각이 지금 같이 뭐 2000년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 자기가 살았던 한국 시대의 그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2: 대개는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 네. 떠나신 분들이 많죠. 네.
3: 그래서 그거를 참 뭐랄까 극복하기가 네. 그분들도 힘들어요. 네. 그냥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2: 그래도 교민 사이에서 많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기도 그렇죠. 하던데.
3: 네, 네, 네, 네, 그렇죠. 네.
1: 그래서 네. 이 한국의 정부가 바뀌면은. 네. 이 교포사회도 물갈이가 시작 됩니다.
2: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 그래요? 이제
1: 예, 특히 그이 통일주체 국민 평의회인가 뭔가 그런 거 있어요.
2: 통대
1: 평통 네. 이제 그것을 각 지역별로 이렇게 조직이 돼요. 그런데 그게 정부가 쫙 바뀌면 어떻게 아는지 이 그 회장들이 맞대. 바뀌고 딱 이 밑에 거기, 사람들도 다 바뀌고
0: 거기도 그렇군요.
1: 예.
2: 거기 민감하니까
1: 예.
0: 오히려 더 심할 수도
1: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거기다가
1: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 사람 추천하고 저 사람 추천하고 해서 많이 하고 이제 그럽니다.
0: 세상 사는 사람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3: 그렇죠.
0: 맞겠네요. 네.
1: 더 심하죠.
2: 오늘 그 도시학에 오셨는데 네. 그 저도 개인적으로 세월호 저뿐만 아니라 뭐 선생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그 어떤 새로운 우리가 이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가 큰 충격과 물음을 가지기 시작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전주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활동을 했어요. 선생님 활동한 것과 비슷한 예를 들면 뭐 침묵행진을 하면서 잊지 않겠다 네. 그런 다짐을 이렇게 스스로 좀 하기도 했고 그게 이제 좀 이어지면서 그 당시 이제 세월호 특별법 그 제정하는 서명 이런 것들을 이끌기도 하고 이제 그걸 이제 아까 선생님은 꽤 길게 하셨는데 그걸 계속 할 수는 없어가지고 좀 일주기 때 그걸 정리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세월호 나무라고 시민들이 함께 심은 나무가 있거든요. 풍남문 광장에 있는데
1: 어디?
2: 풍남문 광장.
3: 풍남문.
1: 풍남문.
0: 네. 예. 전동 광장.
1: 예.
2: 거기에 그 산수유 나무 예. 심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마음으로 좀 다듬 그 하겠다 그런 1년들의 활동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 깊게 그 스스로에게 그 줌을 했던 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우리의 이웃이 그 아직 돌아오지 못했는데 최소한 돌아올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주고 지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이제
3: 그렇죠.
2: 그 인양도 안 되던 시점이었으니까 그 마음으로 좀 했던 것 같은데 그 마음 그대로 선생님들이 활동하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1: 맞습니다.
2: 박수를 드리고 네. 있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저희가 뭐 고국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대표해서 감사한 네.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노래 한 곡 들어도 될 것 같은데.
0: 아, 그럴까요? 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 상원님께서 선정하신 노고지리의 찻잔 맞나요?
2: 네.
3: 네.
0: 노고지리의 찻잔 뭐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3: 제가 미국 가기 직전에 그때 그 노래가 한창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성별회 그런 거 할 때마다 불렀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2: 이 노래가 그러면 1970년대 중반 노래네요.
3: 그렇죠?
2: 네,
3: 그렇죠. 근데 저는 83년도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에서는 80년까지 예수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서울에 가서 순천향병원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갔기 때문에 그 80년 전에 그 생각이 많이 나요.
2: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죠. 네.

0: 여러분께서는 FM 93.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도시이야기 전주와 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고 금요일 아침 8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방송국으로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 공익기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라면 누구나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는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1: 네, 우리 그 사모님 덕분에 아주 그 정겨운 옛 노래를 듣게 돼서 참 좋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실 때 예수병원 얘기하셨잖아요.
2: 네.
1: 한국 전주에서 마지막 기억이 중앙동이라고 하셨잖아요. 집이 중앙동에서
2: 중앙동.
1: 예수병원까지 이렇게 출퇴근을 하셨을 것 같고 다가교 건너서 그 길을 따라서 그 당시 지금 많이 다르죠.
2: 네, 근데 이제 네. 제가 예수병원에서 있을 때는 간호원 기숙사에서 있었어요.
1: 아, 그
2: 그래서
1: 앞에?
2: 바로 예, 그 앞에서 다녔는데. 아, 중고등학교를 전주에서 다녔기 때문에
1: 네.
2: 제가 기전학교를 나왔거든요.
1: 아,
2: 그때는
1: 그
2: 기전학교가 신흥학교
1: 네.
2: 옆에 있었는데
1: 네.
2: 지금 이제 5월 중앙 그때 집에서 학교까지 갔을 때 그때는 아카시아 꽃이 굉장히 많았어요. 학교 들어가는 길에.
1: 입구 그래, 쪽에요?
2: 예.
1: 아. 지금도 그 산 쪽에
3: 다가산 있잖아요? 다가산에
1: 아, 다가산
3: 엄청나게
1: 네.
3: 많죠.
1: 아,
2: 그래서
1: 네.
2: 그 요번에 다가산 쪽을 가면서 아카시아 향기를 맡을 때 그
1: 네.
2: 학교 다니면서
1: 네.
2: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생활하던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1: 네. 그 두 분 이제 그러니까 18년 전주 서울에서 한 7, 8년 그다음에 미국에서 45년, 다시 전주에서 1년 되잖아요.
3: 예.
1: 어떠셨어요? 전주 1년.
3: 전주 1년, 좋습니다.
1: 좋아요.
3: 우선 먹을 것이 너무 많고요.
1: 미국에
3: 살 때는 한국 음식점이 이제 있긴 있는데
1: 네.
3: 많이 없고 멀리 떨어져 있고
1: 그다음에
3: 맛이 여기같이 많지.
4: 그 맛이 안 나죠.
3: 그 맛이 달라요.
4: 아. 그 맛이
3: 여기는 어느 가게든지 문 열고 들어가도 맛있어요.
1: 네.
3: 정말 문만 열고 들어가면 맛있어요.
1: 네.
4: 그 중에서 전주가 제일 맛있죠.
3: 저는 다른 도시는 별로 안 가봐가지고 지금 제가 가볼 곳 이렇게 쭉 리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1: 네.
3: 전주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1: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다른 주제로 모셨지만 언제 한번 모시고
3: 예.
1: 옛날의 전주 그리고
3: 예.
1: 또 필라델피아
3: 예.
1: 그리고 현재의 전주까지 이어서
3: 예.
1: 도시 이야기로 한번 모셔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3: 불러주시면 뭐 제가 할 일이 없는 은퇴한 노인이니까
1: 네.

0: 그래서, 언제든지.
1: 네, 그래서 그 하실 얘기가 더 많으실 거예요.
2: 그래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3: 그렇죠. 네. 네.
1: 열심히 저희가 이렇게 선생님 얘기를 또 듣고 또 옛날 추억도 젖어보고 하니까 벌써 시간이 한 시간이 거의 훌쩍 가 버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이것을 이제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선생님의 애도가 애도가 언제쯤 끝이 나고 또 우리 공동체 애도 또 세월호를 향해 부채감이 있는 우리 애도는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0: 글쎄요. 그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그 우리가 감정을 추스를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애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권리고 그리고 진정한 애도는 우리가 왜 애도를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알 때 그때 애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결국은 이 애도의 주인공은 제 생각에는 이 정말 자녀들을 잃은 세월호 엄마 아빠들입니다. 그분들이 또 영어 표현이 나오는데 enough is enough 이제 됐다 할 때 그때 우리도 같이 슬픔을 같이 애도하는 것을 그때 가서야 우리도 이제는 되지 않았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성우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 그런 이제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떤 때 다른 사람들 말을 들을 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동감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말한 것처럼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건이 확실히 왜 그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뿐만이 아니라 첫째는 그 부모님들이 아 정말 이래서 그랬구나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다시 내어보내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그분들을 이해하고 좀 다시 안아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네, 불쑥 찾아가서 일면식도 없는데 초청을 했는데 섭외를 했는데 너무 흔쾌히 받아주셔서 고맙고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 다음번을 기약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나는 마음의 빛을 진 채 12년 동안 그날의 아픈 기억을 움켜쥐고 살아왔습니다. 세월호를 생각하면 여전히 슬프고 애통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방식으로 세월호를 기억하고 애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슬픔에 정치적 색깔을 씌우고 편을 가르며 공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느덧 슬픔에도 이유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에는 이유가 없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슬퍼할 것입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사라져간 이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이야기 제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송촌 FM 읽어주는 마을 신문 진행자 남지숙 기자입니다. 낮에는 빈 소매만 입어도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만큼 많이 덥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해가 지고 나면 어디선가 서늘한 바람이 슬며시 불어옵니다. 퇴근길에 또 저녁 산책길에 그 바람을 만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봄이 아직 완전히 떠난 건 아니구나. 2월은 참 묘한 계절인 것 같아요. 여름이 문을 톡톡 두드리고 있는데 봄은 또 쉽게 자리를 안 비껴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녁 공기에는 왠지 모를 여유가 묻어있는 것 같은데요. 바쁜 하루를 다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도 모르게 걸음을 늦추게 되는 딱 그런 여유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송촌 FM 읽어주는 마을신문은 매달 발행되는 송촌동 마을신문을 기자가 직접 읽어주고 취재하면서 생긴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2013년 첫 발간 이후 지금까지 쉼 없이 이어져온 송촌동 마을신문. 우리 마을의 소식과 현안의 문제들을 주민의 눈높이에서 담아내고 있는데요.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진짜 시민 언론으로서 마을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음악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